우리말 중에 볼수록 정이 가고 멋진 말 바로 어울림이라는 말이죠.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 노는 아이들 보면 대견하고요. 나랑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서면 괜히 신나고요. 주위에 잘 어울리는 커플을 보면 사랑스럽고 묵은지랑 잘 어울리는 삼치조림은 그야말로 밥 한 그릇이 뚝딱이에요. 키 큰 나무부터 키 작은 나무와 나지막한 풀들이 울망졸망 잘 어울리는 자연의 풍경은 아름답고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행복입니다. 오늘 아침과 잘 어울리는 노래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6월 22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장재남의 사람을 찾습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거 참 중요하고요. 또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 만나서 연인도 되고 친구도 되는 인연은 정말 소중하죠. 오늘 날씨에 잘 어울리고 또 우리 감성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 오늘도 러브레터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두 시간 쭉 함께 해주세요. 조민준님께서요. 저는 잘 어울리는 반찬 나왔을 때 너무 좋아요. 강된장과

호박쌈. 어울리죠. 강된장과 호박쌈. 네. 두부와 김치볶음처럼 잘 어울리는 반찬 나오면 밥도 두 그릇 먹게 됩니다. 아, 그쵸. 맞아요. 서진희 님께서는 언니 목소리, 현미 언니 목소리도 아침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잔잔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 덕분에 월요일 피곤하지만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서진희 님,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아, 저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마음 배려해 준 거 고마워요. 조민주님, 서진희님 두 분에게 모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도 러브레터에서 여러분의 소식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언제나 환영이고요. 다 같이 축하하고 싶은 소식도 좋고요. 방송으로 전국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 혼자 심심하고 외롭고 답답한 이야기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정다운 추억의 가요들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랍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신청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이고요. 0063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님, 주말에 아주 달콤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논밭에 타들어가는 작물들을 보며 마음 졸이고 애태우던 농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서 들녘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긴 가뭄의 끝에 가슴이 뻥 뚫리도록 시원하게 찾아온 해갈의 감사를 보내며 러브레터와 함께합니다. 하트 뿅뿅뿅. 아유, 그래요. 긴 가뭄 끝에 0063님 계신 곳은 어딘지요? 지금 부산 거제 이쪽에 비가 내린다고 지금 문자 주시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주말에 비 내린 곳 많았죠. 서울도 하루 종일 토요일인가요? 네, 비가 내렸죠. 그 비로 좀 가뭄이 해소되고 농작물 이제 또 우리가 또 풍년을 약속해야 되는데 기약해야 되는데 그죠? 0063님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6683님께서는요 시어머니랑 손아래 시누이가 전북 김제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주말에 오픈했어요. 오, 노래방 가는 거 제일 좋아하는 두 분이라서 제가 음악 실컷 들으라고 라디오 선물하고 어머니께는 용돈도 드리고 왔어요. 러브레터 하는 시간에 재료 손질도 하고 반찬 만드실 것 같은데 현미 언니가 응원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근데 반찬 가게 네, 간판 이름이 뭔지요? 김제시장이면 김제 사실 외갓집이거든요. 저는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화이팅! 네, 뭘 하러죠? 개업 축하. 또 아, 왜 그런 문구가 생각이 안 날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083님, 그래요. 시어머니 그리고 또 시누이 되시는 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지요? 화이팅입니다. 6683님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6005님께서는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우. 야간 근무 끝나고 피곤하지만 기분 좋게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구, 야간 근무 수고 많으셨어요. 얼른 집에 가서 씻고 뭐 좀 드시고 푹 쉬세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간호사분들 야간 근무 뭔지 참 네,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9452님 송민도의 나 하나의 사랑 총해 주셨어요. 좋아요. 최미경님께서는 최은옥의 꿈속의 사랑 정해 주셨네요. 네, 이 버전도 좋죠. 두 곡 이어드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2522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산 의자 가죽 봉제 공장입니다. 여사님들 다섯 분 모시고 열심히 봉제 미싱 돌립니다. 현미 누님 방송에 사연이 나오면 여사님들이 소리 지를 것 같습니다. 윌 히트 화이팅! 신나는 월요일 화이팅! 크크크 하셨는데요. 와, 일찍부터 지금 일 시작하신 거예요. 여사님 다섯 분 그리고 2522님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 소리 한번 지르시죠. 좋아요. 아, 이렇게 기합 소리 한번 지르고 일 시작하면 또 일이 하루 종일 아 일하는데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이거 활기가 참 느껴지죠? 좋습니다. 일 히트 화이팅입니다. 도넛 세트 모바일 교환권 드릴게요. 함께 드세요. 강인관님께서는요. 현미님, 부모님이 전남 장성 백양사 인근에 사시는데 오, 근처에 미장원이 없어서 부모님 모시고 읍내 가고 있어요. 러브레터 들으며 가니 소풍 가는 것처럼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오, 정말 소풍 가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백양사 인근이시라고 그랬는데 하, 그쪽 또 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미장원 가시는 날이에요. 읍내 가셔서 예쁘게 머리 하시고요. 읍내 가셔서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강인관님, 부모님 모시고 가시는 강인관님 참 좋아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매일 소풍 같은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5034님께서는요. 현미님, 본가에서 감자 수확 중입니다. 오, 감자. 58박스가 나왔습니다. 와우. 온 몸에 땀이 흐르지만 뿌듯하고 알찬 수확이 감사합니다. 하, 지금 이렇게 이른 아침. 사실 솔직히 벌써부터 이 감자 캐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일찍 나와서. 세상에나 58박스나. 수고 많았네요. 그 땅 밖으로 나온 감자들도 좋아할걸요. 고생하셨어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요즘 그 일손 돕느라고 부모님 계신 고향에 가서 이렇게 수확하고 뭐 심고 하는 거 도와주시는 자제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러브레터 가족분들 중에 정말 많아요. 아, 너무 따뜻해요. 마음이 효자 효녀가 많습니다. 아유, 제가 칭찬 많이 해드릴게요. 윤상철님께서는요, 신청곡 주셨어요. 박상규의 둘이서 정해주셨어요. 오, 오랜만에 들어요. 7883님께서는 최유나의 운명 정해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한상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57살이 된 평범한 남편입니다. 오늘은 아내를 만난 지 20년이 되는 날이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 아내는 어린 시절 뺑소니 사고로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녀가장이 되어 여동생을 돌봐야 했고 형편이 어려워 학교까지 왕복 6km가 넘는 길을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저 또한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한 노부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여자, 부모를 알지 못하는 남자. 그렇게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7살 어립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의 걱정보다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에게 웨딩드레스 한번 제대로 입혀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요. 함께 한 지 15년이 되던 해, 성당 신부님의 도움으로 작은 성당에서 늦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님과 저, 아내와 딸, 단 네 사람뿐인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으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위험한 선택을 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던 그날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아내의 아픔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줄 걸, 조금만 더 마음을 살펴줄 걸, 그런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내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환하게 웃지만 어떤 날은 깊은 우울감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압니다. 제 아내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2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힘든 시간을 견뎌줘서 고마워. 부모도 없이 자란 나에게 당신은 가족이었고 힘들 때는 친구였고 내가 돌아갈 집이 되어 주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당신 곁으로 돌아가.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해. 주현미 누님, 오랜 시간 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제 아내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아내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 였습니다. 9039님께서 사연 들으시고요. 마치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신랑도 사연자분처럼 그런 마음이겠죠. 아내분, 우리 같이 힘내봐요. 화이팅입니다. 아유, 이렇게 답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9039님도 화이팅이에요. 이신용님께서는 사연자님 두 분 예쁘게 사시는 것이 보입니다. 아내분한테 날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네요. 네, 김인숙님께서는 가슴이 찡합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여행도 가끔 다니시고 맛집도 가보세요.

보세요. 기분 전환이 최고예요. 이런 팁도 주셨네요. 2428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응원드립니다. 힘든 시기 지나면 사연자님의 정성에 행복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안이로님께서는 부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사연이네요. 정말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아내, 남편, 아픔을 딛고 다시 행복하게, 건강하게 화이팅 하세요. 예, 그 많은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답글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랬어요. 아내분 응원 정말 저도 네, 응원합니다. 또 두 분의 사랑에 감동하는 글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상원님, 한상원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분 얘기 잘 들어주고 좀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해주시고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시면 아내분도 가족들 생각하셔서 더 힘을 내실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아내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음의 병은 결국 가족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모여서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한상원님에게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렛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아, 9382님께서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토요일 가수 오키님이 영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원시원한 오키님 목소리를 좋아했었는데 팬으로서 슬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키님의 나는 몰라요를 정해봅니다. 이렇게 신청곡 사연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오늘 이금숙님, 이계희님, 조서원님, 4880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키씨의 명복을 빈다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토요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오늘 오키씨의 노래 신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부터는 노래로 오키씨 목소리 만나면서 그리움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오키의 나는 몰라요 준비했고요. 2105님의 신청곡 임성훈의 당신은 몰라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주현미의 러브레터 6130님 사연입니다. 주현미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양원 실습 나가는 아내를 7시 50분까지 태워다 주고 와서 저는 아침 창고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서 실습하는 아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첫날 실습을 잘 해내길 바랍니다. 날씨도 모든 게 아내분 그 실습하는데 좀 편하라고 이렇게 바라시는 6130님. 근데 실습은 다 실내에서 하니까 날씨 더운 거랑 이게 관계가 없을지 않을까요? 아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잘 해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창고 알바하고 계신 6130님. 네, 더위 오히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남은숙님께서는 현미씨 여기는 충북 영동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는 농부 아줌마입니다. 흐흐. 농부 아줌마 좋아요. 남은숙님 하하 화이팅. 도라지 홍어 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아, 충북 영동. 영동 포도 유명하고 또 그런데 그죠. 남은숙님 아주 친근한 모습일 것 같아요. 김국환의 숙향아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 문산방향 오늘 출근 시간에 발생한 추돌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4km 지점 13차로가 모두 사고로 막혀 있고요. 사리원 나들목부터 문봉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도 수원 신갈과 달래내에서 반포 쪽 이동량 꾸준한 가운데 이사이 서울 요금소 3차로 사고로 막혀 있고요. 반대 부산 쪽 수원 신갈과 남사 부근 이동량도 꾸준한 편입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광교 터널에서 북수원 쪽으로 아직 더디고 더 가서 안산 2, 3차로는 장애물로 서안산 부근 2, 3차로는 화물차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자유로 부근과 계양에서 송내 쪽 정체 꾸준한 가운데 계양 6차로에선 장마에 대비한 배수시설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2: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3: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2: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박경희의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함께 들었습니다. 9042님 신청곡이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6365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어제 지인이 일 좀 해달라고 해서 보도블럭을 깔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쪼그려 앉아서 하루 종일 했더니 온몸이 너무 아프네요. 지금은 아내가 다니는 강릉병원에 와서 듣고 있습니다. 뭐든 무리하면 탈이 나네요. 그러게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도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셨다면 무리하신 거죠.

0: 오늘 어떻게 지금 병원에서 아내분 다니는 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스트레칭 쭉 좀 하시고 하루 푹 쉬시기 바랍니다.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식 기다립니다. 오랜만에 들으면 더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도 많이 많이 추천하고 신청해 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이기철 시인의 사랑에 대한 반가사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일용할 양식 얻고 제게 알맞은 여자 얻어 집을 이루었다. 하루 세 끼 숟가락질로 몸 건사하고 풀씨 같은 말품 팔아 볕드는 본가 얻었다. 세상의 저녁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 아름다워 세상 가운데로 편지 쓰고 노을의 마음으로 노래 띄운다. 누가 너더러 고관대작 못 되었다고 탓하더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세간이라 부르며 잠시 빌린 집 한 채로 주소를 얹었다. 이 세상

발꽃이 쬐금해 발이 쬐금해 더 이쁜 너랑 속굽살림 차려놓고 이 땅이 내 무덤이 될 때까지 너랑만 살고 싶었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주현미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이기철 시인의 사랑에 대한 반가 사유 함께 했는데요. 아, 참. 아니, 이 시를 읽으니까 좀 없던 사랑도 다시 솟아나는 것 같죠.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시를 쓰면서 풀씨 같은 아이도 낳고 어쩜 표현이 이럴까요? 아내분과 한평생 살고 싶다는 시인의 이야기가 참, 아니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모든 부부들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나 싶네요. 박대성님께서도 시를 듣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대단한 성공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러브레터 가족분들이요. 사실 이

느낌 한 스푼 이 코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시 한 편의 시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그 마음이 정말 예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발이 쬐끔해 더 이쁜 너랑 속굽살림 차려놓고 아 너랑만 살고 싶었다. 참 시인들 참 대단하죠.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8775님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소개한 이 시는 이기철 시인이 부인에게 띄우는 러브레터네요. 네, 8775님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도 아내와 같이 모악산 등산을 하는데 현미님의 고운 목소리와 함께하니 하나도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모악산 오르시면서 네, 아내분 손 꼭 한번 잡아주셨어요? 오, 사랑에 대한 반가사유 들으시면서 더 네,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아내분과 함께하는 산행.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8910님께서는요. 현미님, 우연히 옛날 앨범 꺼냈다가 20대 리즈 시절 제 사진을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날씬하고요. 잘 웃고요. 그 사진을 남편한테 보여주니 남편이 씩 웃더니 이땐 착했는데 하더라고요. 아이고 밉상 진상. 이렇게 그렇죠. 20대 때 사진 우리가 어렸을 때 네. 근데 그 시절을 지나온 건데 그 이쁜 그 찬란했던 시절 그때는 그 시절이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고 지냈잖아요. 아, 예. 8910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진짜 밉상이고 진상이네요. 남편분. 조성호님 신청곡 주셨어요. 이성의 아 바람에 붙이는 편지. 하, 이 노래 좋죠. 잔잔하고 좋아요. 네. 저 듣고 싶었는데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광일님께서는 최진희의 강변에서 정해 주셨어요. 와우. 네. 그리고 이어드릴 노래는 나현숙님 2106님 신청곡 이명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4210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어디서 무얼 하냐고요? 병실에서 러브레터 듣고 있답니다. 고관절이 고장나서 시술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통증을 견뎌야 하는 아픔입니다. 3주 차입니다. 언제 집으로 갈 수 있을지. 이번 생활은 길어지고 슬퍼요. 그나마 러브레터가 있어서 위안이 되네요. 감사해요. 아이고. 아니 병실에서 지금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시면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노래 나가는 동안 또 그 노래가 좋아했던 노래이면 잠시 아픈 것도 잊으실 수 있을 텐데 아이 제발 들려드리는 노래가 다 좋아하는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주차라고 하셨는데 어쨌건 차근차근 고관절 치료 단계별로 받으시는 것 같은데 힘들더라도 잘 참으시고 빨리 나아서 퇴원하셔야죠.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슬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 마음이 짠해지네요. 1518님께서는요. 저 현미님 저는 감자 캐고 있고요. 아 요즘 감자 캐시는 분들 많네요. 아까 발이 쬐그맣다는 시 한 소절을 들으니 친구들과 제주도 한 달 살이 간 집사람 생각이 나네요. 집사람 발이 정말 쬐그매서 쪼그매서 저는 집사람 발을 항상 주물러주는데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작은 거인 남혜승 씨 사랑한다고 현미님이 한번 외쳐주세요. 아내분이 친구들하고 제주도 한 달 살이 간다고 또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신 1518님께서도 오늘 그 시인 못지않은 그런 아내 사랑인데요. 그래요. 남혜승님 지금 듣고 계시나요? 제주도에서 남편분이 사랑한답니다. 지금 엄청 보고 싶은가 봐요. 남편분께서. 1518님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 근데 저는 발이 큰데 아니 발이 조그매서 더 예쁘다는 말 들으니까 괜히 저는 왜 찔리는 거 있죠. 발 작은 여자분들 좋으시겠어요. 3599님께서는요. 저는 대구에 사는 62세 여성입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지만 남편의 거친 말투와 늘 명령하듯 말하는 게 너무 상처가 되어 약도 먹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문화센터 수업 가는 길에 듣는 러브레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울다 웃다 그런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위로가 돼줘서요. 이 글을 쓰는데도 눈물이 나네요. 제가 문제인 걸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론 먹고 사는 게 기본이지만 먹고 사는 게 다일 수는 없어요. 거친 말투와 명령하듯 하는 말은 이 그 상대방에게 어쩌면 언어적으로 가하는

폭력일 수도 있거든요. 명령하듯한 부부 사이에서 말이에요. 3599님, 아유, 속상할 것 같은데요? 네, 3599님 이상한 게 아니죠.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남편의 말투를 똑같이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응? 거친 말투. 참 이거 안 좋은 건데 참 남편분이 안 됐습니다. 똑같은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일부러 왜 그렇게 일부러 하시는 건 아니고 어쩜 습관이 돼서 배어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참 이런 거 보면 못 넘어가는데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사연. 아, 마음이 걸리네요. 3599님. 네, 노래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것도 좋고요. 속상할 땐 이렇게 하소연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달달한 거 드시고 좀 힘내시라고 도넛 세트 드릴게요. 아셨죠? 한번 시도해보세요. 남편의 말투 그대로 따라서 둘이 대화할 때. 오케이? 2479님 신청곡 주셨어요. 현미님, 저의 일과는 새벽 5시에 텃밭에 나와 고추, 호박, 오이, 가지 가꾸는 것입니다. 오, 새벽 5시에요? 저는 인생 노후를 땅과 식물 자라는 모습과 러브레터를 애청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주는 현미님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현철 가수님도 좋아합니다. 현철 가수님의 들국화 여인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진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새벽 5시에 나오시, 와, 요즘 해가 일찍 뜨기 하지만 하기가 한낮은 너무 더우니까 일찍 나와서 그 작물들 관리해줘야 하긴 하죠. 2479님처럼 일찍부터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러브레터 가족님들도 사랑합니다.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신청해 주신 노래 준비했고요. 2430님의 신청곡 이어드릴 텐데 서른도의 애인이 돼주세요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창작 동요로 손꼽히면서 사랑받아온 노래가 바로 1924년 윤극영 씨가 작사 작곡한 반달인데요. 설날과 따오기, 꼬부랑 할머니 등등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요들을 만들었던 윤그경 씨는 1923년 방정환 씨와 함께 어린이 문화재단인 색동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요 반달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즐겨 불렀던 노래로 아이들이 쎄쎄쎄 놀이를 할 때에도 반달을 부르면서 놀았는데요. 실제로 노래 가사에는 반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제목을 푸른 하늘 은하수라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이 곡은 동요치고는 왠지 애잔한 분위기인데요. 그 이유는 윤그경 씨가 어린 시절 시집 갔던 큰 누나가 고생만 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노래를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낮에 걸린 판다리, 바다를 떠다니는 조각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요로 사랑받았던 반달이 주제가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영화가 바로 1960년에 개봉한 푸른 하늘 은하수였습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최무룡 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 딸을 남겨둔 채 북만주로 향하고 어린 딸은 가난한 이웃이었던 이예춘 씨가 양부가 돼서 사랑으로 키우는데요. 몇 년 후 돈을 벌어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된 최무룡 씨가 다시 딸을 찾겠다며 돌아오지만 차마 이예춘 씨는 정든 딸을 보낼 수 없고요. 어린 딸도 친부모보다 양부인 이예춘 씨와 살겠다고 말하죠. 그제서야 친부모인 최무룡 씨도 과거에 딸을 두고 갔던 것을 후회하는데요. 친부모가 진심으로 뉘우치자 결국 양부였던 이예춘 씨는 사랑하는 딸아이가 앞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멀리 떠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성을 진하게 보여준 이 영화에서 특히 동요 반달을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제목으로 노래한 영화 주제가는 많은 사람들을 울렸는데요. 정시스터즈가 노래해서 깊은 감동을 전해줬던 그 주제가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60년 정시스터즈의 푸른 하늘 은하수입니다.

0: 도전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노래. 5827님 신청곡 진성의 님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마음은 쾌청하고 쾌적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모두 좋아하는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동안 내린 비로 한결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다만 흐린 하늘 아래 오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비 소식 들어있으니까요. 출발하시기 전이시라면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 문산 쪽 사고 구간인데요. 문봉교 부근의 화물차 사고 차량들 3차로와 갓길로 옮겨져 있지만 사리엄 부근부터 정체에 더디게 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도리분기점 진출로 2차로와 갓길을 막고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구분 길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 송내와 자유로 일대 양방향 이동량 꾸준하고 영동선 강릉 방향은 서안산 3차로에서 남북권으론 빗길인 남해선 순천 쪽 창원 2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정체 극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아침 하실래요?
1: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유주연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여름만 되면 모든 의욕을 잃고 녹아내리는데요. 2080년대부터 전국이 아열대 기후가 될 거라고 하네요. 아휴. 자, 2080년이면 어디 보자. 제가 뭐 잔병치레 안 하고 가면은 111세고 오늘 태어난 갓난쟁이도 54살이 됩니다.

입니다. 이 아이얼 때도 문제지만 내가 더 문제입니다. 예. 자, 2080년 걱정하기 전에 오늘 내일 걱정이나 하자는 말씀 드리면서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변함없이 역시나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조금 선선한데요? 그죠? 예, 날씨 괜찮습니다. 현아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버블팝.

0: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이에요. 예,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좀 덥긴 하지만 의외로 나오면서 선선하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좀 시원하진 않겠지만 좀 덥지 않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오늘은요 고품격 음악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진짜 아기 때, 갓 데뷔했을 때부터 제가 봐왔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벌써 나이가 마흔이 넘어갔어요. 아유, 마음이 아프다. 예, 아기 때 데뷔해가지고 막 저 첫 무대 쓰고 그럴 때, 예, 저 탈랄라로 할 때, 탈랄라로, 오, 아가씨, 이러다 탈랄. 이걸로 무대 쓰고 있을 때 뵀던 그런 분들인데, 노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합니다. 바로 우리 린 씨와,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답고 노래 잘하는 환희 씨.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환희가 노래 안 해준다니까 좀 마음이 되게 안 좋네. 자,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우리 환희 씨, 그리고 린 씨 두 분 모시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우주 라이 썸씽 투 드링. 좋은데. 라디오 쇼 고격 뮤직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에. 자, 미국의 기업인이죠.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게 성공하려면 크게 도전해야 한다. 여기 크게 도전해서 크게 성공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R&B에서 트로트로 장르를 넓힌 뒤 제2의 전성기를 맞았죠. 트로트계의 에르메땡으로 불리는 린 씨 그리고 소울 트로트 왕자 환희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예.
2: 안녕하세요.
1: 예, 각자 한 분씩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1: 예.
2: 데뷔 25년 차, 아 26년 차. 예. 네, 집에서는 둘째 막내딸 맡고 있는 가수 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린 그리고요.
3: 네. 네, 저는 그 저기 듀엣 타다가
1: 그 저기
3: 예, 듀엣 그 타다가 저기. 이제 저 그 같이 하던 친구가 예. 그것도 딴 재주가 많아가지고 또 그거를 하고 또 저도 제 거 하다가 예, 이제 둘이 예. 좀 이제 안 하고 혼자 열심히 지금 또 이 장르 저 장르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환입니다.
1: 그 환희 씨가 예.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저 불후의 명곡을 봤는데. 네. 야, 진짜 잘하더라, 멋있더라.
2: 아이, 감사합니다. 예.
1: 같이 하신 분이 누구죠?
3: 그 최수호라고. 최수호. 예, 예, 우리 트로트를 거의 너무 잘하는 친구.
2: 근데 이제
1: 그 노래는 트로트는 아니었는데.
3: 네. 오, 네, 맞아요.
1: 이소라 씨 노래.
2: 예, 제발, 제발.
1: 제발 불렀는데, 와, 진짜.
2: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멋있던데.

0: 막 싸운 게 아니라 네. 서로 좀 뭔가 좀 안 맞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1: 아,
0: 나요.
1: 그래요? 아, 뭐, 친해가지고.
0: 그게 벌써 몇 년이 25년 됐나?
1: 네, 네 그 정도 됐죠. 네.
0: 진짜 그때도 저는 린을 보면서 와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진짜 그때 진짜 좋아했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노래 너무 잘하는 거야.
1: 오빠 너무 잘하세요.
0: 뭘 잘해요?
1: 노래.
0: 내가요?
1: 네. 뭐 다 아시는데 뭐. 그러니까.
0: 뭐 저도 이제 뭐 돈 되면 다 해요. 그냥 돈이 안 되는 거지. 예. 그 환희 씨는 얼마 네네. 전에 이제 결혼식장에서 받고.
2: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환희 너 결혼할 때 내가 살봐 줄게라는 얘기를 했어요.
2: 어 맞아요. 예. 예.
0: 진짜 받을게요.
2: 근데 진짜 해주실 거예요, 형님?
0: 아, 해주지. 환희는 해줘야지.
2: 진짜요?
0: 내 팬인데.
2: 오 지금 여기 그 증인들이 지금 다 있어요.
1: 진짜 많으신데.
2: 예예 예. 예, 예. 아니, 명수 형님이 다 해주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1: 오, 예, 좋다. 예.
0: 아니, 해드려야죠. 아니, 원하면.
2: 아니, 당연히 아니, 원하죠.
0: 원하면 해드리죠.
2: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너무 감사하죠.
0: 원하지도 않는데 해줄 수 없는 거 원하면 해드리죠. 환희 너무 멋진 친구니까.
2: 지금 약속했습니다, 형님.
0: 근데 이제 예. 브라이언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 예? 예,
0: 브라이언이 하는 게 낫 같아요.
2: 브라이언이요?
0: 예.
2: 브라이언이 뭘 해요?
0: 사회.
2: 에이,
0: 브라이언. 또 왜이야? 둘이 그렇게 좀 각별한 사이인데.
2: 예, 브라이언 뭐, 딴 거를 해주겠죠, 다른
0: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환희 씨도 워낙 좋아하고, 린 씨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두 분은 오늘 왜 같이 나온 거예요? 궁금합니다.
1: 아 제가 신곡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홍보 차원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환희 씨가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예. 지원 사격을 해주고.
0: 우리가 있네. 예,
1: 제가
0: 친구가.
1: 부탁했더니 아주 흔쾌히 같이 나와줬어요.
0: 아니, 이거 의리가 있잖아. 이렇게.
1: 의리 있죠. 그게, 너무 멋있는 예, 사람이에요. 뭐
2: 참 되게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친한 그 친구고.
0: 동갑이에요. 동갑?
1: 네. 학년이 똑같아요.
2: 학년이
1: 나이는
2: 똑같고,
1: 한 살
2: 나이는
1: 어려요.
2: 제가 한 살 어려요.
0: 같이 늙어왔는데. 뭐.
1: 네.
0: 그래가지고.
2: 그래서 연락 왔을 때 그냥 바로 했어요. 왜냐면 노래도 직접 들을 수 있고.
1: 아이고.
2: 나오기 전에 얼마나 저는 너무 좋죠.
0: 아니 이제 예, 예. 친구로서 응원해주는 경제 차원은 너무 좋은데.
2: 네네네.
0: 또 형을 보기 위해서도 이 라디오쇼에 나왔는데.
2: 아 형.
0: 제가 2채널 전국 방송이에요.
2: 야야야야. 예.
0: 아야야야야야 아니고요. 예. 2채널 전국 방송인데 저는 예. 환희를 좋아하거든요.
2: 아 예예. 예.
0: 그 소울 창법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듣고 싶은데.
1: 예, 예. 맞아 나도.
0: 그냥 왔다니까 마음이 좀 안 좋네요.
2: 예 뭐 속으로 좀 열심히 부르겠어요.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 소절이라도 좀 딱 불러줘. 한 소절이라도 불러줘. 왜냐면 환희 팬도 있잖아.
1: 아, 네, 네, 많이 네, 오셨는데.
0: 우리 2채널 전국 방송이에요.
2: 아, 예, 네, 네,
0: 알고 있어.
2: 예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25년 지기 친구고.
1: 네.
0: 서로의 과거도 바삭하게 알겠네요. 그러면.
1: 그 막 바삭하게라기보다는 예. 오래됐으니까 예. 뭐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을 예. 기억이 나는 것들이 많죠.
0: 그러니까 환희가 여기 괜히 나올 수도 있는 게 여기 저 네. 대본에 환희는 네. 되게 예쁜 여자만 사귀었다라고.
1: 근데 사실 예. 잘생겼잖아요 환희가.
0: 환희는 잘생긴 걸 떠나서
1: 너무 매력
0: 남자답고 매력 있고 얼굴 괜찮고 문제가 있어요?
1: 없을 것 같잖아요.
0: 뭐 코를 곤다, 네. 코를 치마에 곤다든지 뭐
2: 아 코는 골겠죠.
0: 다리를 떤다든지 뭐 네. 저만의 단점이 있을
1: 텐데. 다리도 안 떠는 것 같고 뭐 점잖고 예.
0: 뭐 있을 거야 쟤.
1: 뭐 있겠죠.
0: 예예예. 예, 예.
1: 뭐 단점이 있겠지만 예. 없는 것 같아요.
2: 예쁜 여자만 사귄 건 아니에요, 솔직히.
0: 그럼 못생긴 여자도 사귀었습니까?
2: 그럼요.
0: 아 알겠습니다.
2: 저 마음을 보니까요.
1: 많이
2: 예,
1: 늘었네.
2: 예, 예, 예.
0: 아, 예쁘고 마음 이쁜 여자를 사귀었군요.
2: 아,
0: 그럴 만한 조건이에요.
2: 예, 아니 마음이 예쁘면 얼굴도 예뻐 보이니까. 인성.
0: 인성을 예, 본다.
2: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장가 안 간 이유가 이제 그렇게 인성 좋은 분을 못 만났나요?
2: 아, 그렇죠. 못 간 거죠, 아직은.
0: 그러니까 예. 못 만난 거 아니에요.
2: 아, 예. 만났을 수도 있는데, 예. 제가 그걸 못 알아본 걸 수도 있어요.
0: 못 알아볼 수
2: 예.
0: 있고.
2: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0: 예, 예, 예.
1: 예.
0: 그럼 두 분은, 아, 뭐, 네. 이렇게 저, 친구라고는 하지만은, 데뷔는 누가 더 빨라요?
1: 환희 씨가 빠릅니다. 한 1년 정도 빠릅니다.
2: 아, 거기서 거긴데, 뭐.
0: 그러면 린은 환희 그, 저, 플라이 투 더 스카이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1: 네네.
2: 예, 예, 맞습니다.
0: 그때 우리 린은 환희를 처음에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1: 저는 예. 녹음실에서 처음 환희 씨의 음악 방송 봤어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0: 녹음실에서?
1: 우와, 진짜 야물딱지게 생기는가. 머리 막 이렇게
0: 예, 예,
1: 호일 파마
0: 예,
1: 같은
0: 예,
1: 거 있어요.
0: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거 하고 노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춤도 추고.
2: 예.
1: 그래서 되게 멋있는 친구들이 나왔구나. 근데 이제 검색해보잖아요, 인터넷으로. 근데 약간 동갑이나 좀 비슷한 예. 연령대여가지고
0: 예, 예, 예, 예.
1: 좀 관심 많이 가졌었죠.
0: 그럼 어떻게 갑자기 이제 서로 처음 만나면 어떤 만남이었어요?
1: 라디오 DJ를 했었어요. 예.
0: 환희 씨가.
1: 그래서 라디오 DJ 제가 게스트로 나가면서
0: 네.

0: 고정 게스트였을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친해졌어요.
1: 또 고정이 됐어?
0: 네.
1: 어, 그럼 둘이 좀 이렇게 서로 좀 되게 친했겠네. 네, 그때 당시에는 회식도 많이 했잖아.
0: 근데 환희 씨가 술을 안 마셨어.
2: 아, 제가 술을 서른 넘어서부터
1: 술을 안 좋아하고 예. 이제 예. 예쁘고 인성 좋은 여성만 많이
2: 좋아하고. 아니 아니고.
1: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고.
2: 친구들은
1: 그게.
2: 마셔도 아. 저는 이제 구경하고.
1: 야, 왜 왜 왜?
0: 친구들이랑 모여도.
2: 아니 이게 술이 그 당시엔 맛이 너무 없었죠? 써가지고 예, 잘 못 먹었.
1: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시게 됐어요.
2: 서른 넘어서.
1: 서른 넘어서 이쁘고 인성 좋은 여자랑 헤어진 다음에
2: 인성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그 친구 술을 너무 잘 먹는 사람이었는데 술을 안 먹는 남자친구가 좀 싫었나 봐.
1: 아~
2: 그래서 같이 먹다가 이제 좀 아 이래서 먹는구나 하다가 이제 잘못된 거죠.
0: 남친이다 막 같이 잘못, 먹어주고.
1: 예, 예. 잘못된 예. 거죠.
2: 그때부터는 뭐 먹는데 많이 못 먹지만.
1: 많이 못 예. 먹고. 아, 그럼. 린 씨하고도 같이 술 한잔 했어요.
2: 어, 예전에
1: 저는, 예, 저는. 그러면서 많이 친해졌고.
2: 예.
1: 어, 어떤 친구 같아요? 진짜 한번 그러니까 환희는 어떤 친구예요? 예, 아, 우리가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술도 한번 드시고 친구로서 어떤 친구예요?
0: 환희 씨는 여러분들이 보는 딱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네, 빼고 네. 더함이 없고 네. 이렇게 무대에서나 아니면 라디오에서 말씀하실 때처럼 네. 너무 진중하고 또 약간의 유머러스함과 네. 그리고 되게 착함.
1: 좀 엉뚱함도 있죠.
0: 엉뚱함 있죠. 아, 그리고 사람을 참 진심으로 대해주는 아,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좋은 아마 그게 음악으로 목소리로 그대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에, 네. 오늘 이 자리도 이제 친구 응원차 나온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렇게 착한 애가 어딨어 세상에.
1: 대단한 친구예요. 거꾸로 리는 어떤 친구예요?
2: 그런 친구기 때문에 제가 나왔죠. 뭐 형 보러 온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저희가 활동 좀 오래 했었잖아요. 20년 넘게 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 아예 안 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때랑 똑같아요. 리는 의리도 있고요.
1: 그렇죠.
2: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소녀 같기도 하고 어쩔 땐 되게 눈물도 많아가지고
1: 예.
2: 되게 누나처럼 어쩔 땐 누나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되게 잘 챙겨줘. 너무 따뜻해. 그런 여자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도 우리 린의 음악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나.
1: 네, 네,
2: 일단
1: 네.
2: 노래를 너무 잘해요.
1: 예, 저도 린의 You're My Everything 너무 좋아하고
0: You're My Destiny.
2: 아, You're My
0: 그 거미 노래고
1: 노래 왜 또 그렇게 만들어놨어.
0: 비슷하죠?
2: 비슷해.
0: 맞아요.
1: 마침 여기 또 보니까 81년생 모임이 있네.
0: 네네.
1: 린, 환희, 거미, 박효신, 이영현, 박하엽이, 김태우.
0: 예전에 많이 이렇게 막 뭉쳐서 놀았어요.
1: 아, 근데 예. 요새 또
0: 요새는 서로 각자 사는 게 바쁘고
1: 그렇지,
0: 또 약간 영역도 다르고 우리 거미 씨 같은 경우는 육아도 하고
2: 그치, 그치.
0: 방송도 하고 이러느라고 너무 바쁘고 효신 씨도 예. 뮤지컬 하고 있고요. 또 뭐 태우 씨도 키가 너무 커가지고 갑자기
2: 키가 너무 커
1: 큰가 올려다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0: 그냥 올려다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 그렇기 때문에 서장훈 나도 못 만나잖아. 너무 커
2: 뭐가 예.
1: 커가지고 그 네. 근데 있잖아요.
0: 네.
1: 예, 그 두 분이 이제 노래를 워낙 잘하는 걸로는 정평이 나 있고 저도 굉장히 그 후배지만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가수란 말이에요. 장르를 불문하고 트로트에 도전하시게 됐어요. 그죠?
0: 네.
1: 현역 가왕 린 씨가 시즌 1이고 환희 씨가 시즌 2 출신입니다.
2: 네.
1: 예. 트로트에 도전해봐야 되겠다 결심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0: 이건 환희 씨 뭔데?
1: 진짜. 환희 솔직히 얘기해줘.
2: 예, 예. 그냥 사실 솔직하게.
1: 안 해도 됐잖아.
2: 아, 되게 저는 하기 전에도 아예 이 장르 자체를 내가 못하는 어려운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요. 어머니가 항상 제가 그 자꾸 그 이상하게 꺾고 막 이렇게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말고 난 이런 아들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는 것 같구나라는 거를 듣고
1: 엄마도 좋은 말씀 하셨다.
2: 예, 정확하게 짚으셨죠.
1: 네 노래를 내가 못 따라 부르겠다.
2: 예, 예,
1: 내가 널 낳지만.
2: 예, 예. 예. 그래서 주위 이제 어른분들이 이제
1: 예, 예.
2: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1: 예.
2: 아 내가 지금 노래 할 수 있을 때 성대를 쓸 수 있을 때 다 해보고 싶다. 이게 사실 뭐 트로트라는 장르가 우리나라 장르잖아요.
1: 그렇죠. 예.
2: 언제 해보겠어요?
1: 예.
2: 어렸을 때는 당연히 안 했을 거고 못 했을 거고.
1: 국뽕이죠, 국뽕.
2: 예. 그래서 이 지금이 아니면 늦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하게 됐습니다.
1: 아,
2: 예.
1: 그렇군요.
2: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예.
1: 맞아요. 우리나라의 트로트. 예. 진짜 뭐 역사가 너무 깊고
2: 예. 예.
1: 또 한국인이라면 트로트 다 좋아하죠.
2: 근데 사실은 그래도 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근데 솔직히 진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먼저 이거를 했었는데 약간
1: 린이

0: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너무 네, 잘하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예. 어, 거의 나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장르를 했던 사람이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조금 좀 놓여서 아 나도 사실 용기를 많이 줬어요. 린이 아, 나는 나쁠 것 같지 않다. 좋다. 좋을 것 같다. 예, 예, 예. 그래서 더 용기를 얻지 않았나.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린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군요.
0: 예, 예, 그렇죠. 예.
1: 반대로 린 씨는 그 옛날에 일주일 정도 사귀다 헤어진 거 아닌 무슨 말이 이게?
0: 네?
1: 환영 일주일 정도 사귀었어요?
2: 아니 제가 뭐, 환희 씨 무대 보고 제가 이제 마스터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1: 그렇지.
2: 제가 막 좀 많이 울었어요.
1: 왜 울었어요?
2: 저런 식의 오열이라면 어느 정도 만나본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너무 사랑하는 제 친구가 제가 이미 겪었던 그 불안함과 이런 걸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막 너무 짠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하고 막 여러 만감 교체해서 좀 울었었어요.
1: 예. 네. 그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잠깐 지금 봤는데 네. 저도 예전에 미스터 트롯 1, 2 때 제가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임영웅 씨도 뽑고 거기 계신 분도 뽑고
0: 봤어요.
1: 뭐
0: 또,
2: 아니 다 알죠.
1: 예. 예. 그래서 예.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장윤정 씨한테 알아서 하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노래 잘 모르겠고 노래도 잘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계속 듣다 보니까 중심 못 잡으니까 네가 해라. 맡겼어요. 네, 그게 정확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한일 톱10 쇼에서 두 분이 부른 3호가 아주 난리가 났다면서요.
2: 네? 아, 이거 원래 이거 이제 한일 씨가 혼자 부른 노래인데 저와의 듀엣 버전도 있죠.
1: 그걸 잠깐만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듀엣은 기억이 나요?
0: 듀엣이요?
1: 둘이 듀엣 했다면서요.
2: 아, 여기
1: 듀엣이요.

0: 뭐 이런
1: 와, 야,
2: 너무 맞춰.
1: 린 녹는다 목소리가.
3: 아, 너무
1: 샤베트네.
0: 샤베트.
1: 네. 너 목소리가 녹아.
2: 녹여요.
1: 왜 그러냐 너 진짜. 언제부터 그래? 왜 그걸 숨기고 있었니?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트로트 가수 남자 부분이 1위가 환희래. 환희.
0: 오.
1: 여자 부분 1위가 린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0: 여기 트로트 부문에서는 차트가 되게 많아요.
2: 네, 그렇죠.
1: 아, 좌우지간에 1위가 환희고 2위가 린이야.
0: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네.
1: 아, 어떡하냐 진짜.
0: 어떡하냐.
1: 밖에 나가면 어떻게 좀 두 분도 어른들이 좀 많이 알아봐요?
0: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1: 왜? 궁금해.
0: 뭔가 젊은 친구들이 알아봐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1: 아, 그렇죠.
0: 예, 환희 씨는 맞아요, 어때요? 맞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2: 저는 진짜 그 어머니 같으신 그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좀 예전하고 좀 틀린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래서 기분이.
2: 예전에 한번 그 전현무 형 그거 뭐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강릉으로 갔는데 조금 이제 허름한 데인데 완전 맛집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오 환희 룰루 하고 막 등을 막 이렇게 두드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살가워.
2: 예, 뒤에서 네. 브라이언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야.
1: 얼마나 얼마나 부러웠을 거야.
2: 너무 예. 되게 예. 아 이게 잘했다.
0: 예. 내가 뭔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 거.
1: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2: 네.
1: 나 같이 전 세대를 아우러야지.
2: 진짜
0: 많이 배우겠습니다.
1: 국민의 스타가 돼야 될까?
2: 예, 네. 아, 맞습니다. 예.
1: 환희 씨는 예전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할 때도 그렇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환 그런 적 없었어요?
2: 어떤
1: 이름을 헷갈려 한 적 없었어요? 환희 말고 음료수 이름 얘기하고 그런 적 없었어요?
2: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1: 예, 그런 적 없어요. 있다고 해주고 좀 넘어가도 예, 재밌었을 텐데. 예.
0: 저는 있어요. 저는.
1: 왜요?
0: 저는 뭐 링. 어머 링 씨.
1: 링 재밌다 링.
0: 아니면 뭐 란 씨. 아,
2: 어렸을 때 있어요.
1: 환이 없었어?
2: 아 저는 뭐 환타 막 그러고 뭐 아,
1: 그렇지 그 얘기를 그렇게 살짝 물어봤는데
2: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려고 그랬잖아요.
1: 개면적 하니까 아 너무 재밌다. 그 린 씨 근데 네. 오늘 함께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0: 어머나 이렇게 빨리 간다고?
1: 노래가 잘리겠다. 노래를 좀 부르려고 그랬는데
0: 네.
1: 그 우리 린 씨의 신곡이잖아요.
0: 네.
1: 서른도 선생님 만들어준 노래잖아요.
0: 네 맞아요. 서른도 선생님께서
1: 운동형 사람 좋아요.
0: 네 너무 좋으세요.
1: 항상 후배들 만나면
0: 네.
1: 고든 자세로 항상 말씀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
0: 참 멋쟁이세요.
1: 멋쟁이시고 네. 시대 앞서가시고 노래를 주신 어떤 노래 주신 거예요?
0: 아이 좋아라는 곡인데
1: 아이 좋아.
0: 네
1: 베리 나이스.
0: 베리 나이스인데요.

0: 엄청 신나는 노래예요. 저는 잘 안 불러본 느낌의 노래라서 아, 네. 좀 어색한데 그래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고 있어요. 뭐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고 좋은 일 만났으면 좋겠어서. 네.
1: 좋아.
2: 그 얘기도 맞는 얘기야.
0: 아이 좋아.
2: 아이 좋아. 네. 예, 예. 어디든지 뭐 정팔 또 불러주면 당하겠네. 아이 좋아로.
0: 그럼요. 네.
2: 그리고 마지막 You're My Destiny로 부르고.
0: 아, 그럼요. 예, 데스티니 예. 불러드리고.
2: 환희도 아이 좋아요 지금?
1: 예, 아우
2: 린 노래 린 노래 들어보니까 기분이 어때?
1: 아이 되게 아이 좋아.
2: 아이 좋아.
1: 이건데 너무 좋아. 라이브로 들을 거니까 너무 예. 좋죠.
2: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네. 네.
2: 어 누가 먼저 저기 좀
0: 아 곡을
2: 그러니까 이제 선우 선생님한테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0: 어 그냥 서로 작업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툭 주셨어요.
2: 운도형 멋있어.
0: 참 멋있는 분이시죠. 예. 약속 지키신 거잖아요.
2: 항상 유머로 항상 유머로 싸잖아.
0: 네. 예. 그냥 지나친 말이 없이 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주셨죠.
2: 여기 강슬기 씨가 주셨는데 환희 오빠 서울 콘서트 때 린 언니가 게스트로도 와줘서 너무 좋았대.
1: 아, 그건 아유. 너무 다 좋아.
2: 의리가 있네.
0: 예. 아, 진짜 어디든 좋았어요. 가죠. 우리 환희가 부르면. 아,
2: 그래요.
1: 진짜 갑니다. 예.
2: 환희가 부르면 가는군요.
0: 예. 네.
2: 명수가 부르면.
0: 당연히 of course죠.
2: Of course.
0: 예.
2: 아이 좋아.
0: 아이 좋아.
2: 아이 좋아. 자 그러면은
0: 네.
2: 아, 자리를 좀 해주시고요.
0: 네.
2: 예예 예. 아이 좋아를 2부 첫 곡으로 한번 바로
0: 좋아요.
2: 한번. 전혀 잘리지 않고 린의 진짜 그 아이 좋아 목소리
0: 신난다.
2: 한번 2부 때 바로 들어볼게요.
0: 네.
2: 1부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0: 오, 네,
2: 환희도 좀 1부 좀 해줘요.
1: 예.
2: 앉아서 그냥 앉아서.
1: 네네 알겠습니다.
2: 저리를
1: 예, 예.
2: 위해서 저리를 위해서.
1: 아, 예 알겠습니다.
2: 자 1부 마감하고 2부 시작을 우리 린의 아이 좋아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리.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 쇼. 멋진 환희 멋진.
8: 아니야.
9: 예, 예. 뭐,
8: 형이 멋지게 해주면 반응 좀 해야지.
9: 어, 예. 어, 갑자기 지금 틀린지 몰랐어요.
8: 아. 환희가 좀 신경 안 쓰네.
9: 죄송합니다.
8: 나는,
9: 아, 형.
8: 난 이제 안 좋아한다.
9: 완전 신경 많이 좋아하죠.
8: 나 너 안 좋아할 거 아니야.
9: 아이, 전 사랑해요.
8: 자, 좋습니다. 네. 일단, 아, 우리 린의 아이 좋아. 한번 좀 제대로 들어볼 텐데, 여러분. 제가 리허설 할 때 들어봤거든요. 간드러져요. 간드러져. 몸이 막 가려고 간드러진다, 이제. 그러니까.
9: 네, 그러니까
8: 너무 이렇게 추운데 계시지 마세요. 몸이 간드러져요. 자, 린의 노래 한번 제대로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10: 아, 제대로 지금 들어주세요.
8: 예, 밖에 계신 분들도 네, 박수와 함성 한번 주시고요. 자, 린의 노래입니다. 아이, 좋아!

0: 허니야. 예. 네가 제작자야?
1: 아, 아니, 재밌잖아. 노래 좋잖아요. 내 사랑이 되어달라 그래가지고.
0: 뭐라고?
1: 내 사랑이 되어달라고 마지막에 막.
0: 옛날 DJ 잘했니?
1: 예?
0: DJ 옛날에 잘했어.
1: 아, 열심히 했습니다. 형님.
0: 어, 잘하지 못했을 것 같아.
2: 엄청 잘했어요.
0: 잘했어요?
2: 네.
0: 근데 네. 너무 간드러지는데.
1: 아,
0: 이거 이런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갑잔치랑 축제 분위기가 딱이네.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세요.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세요.
1: 그러니까, 되게
2: 환갑조.
0: 아니, 환갑조와 팔순조와.
1: 맞아, 맞아.
0: 아, 진짜 좋네. 예.
2: 아, 감사해요.
0: 그 린 씨가 그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 네. 주현미 선생님을 약간 좀 오마주했다고.
2: 맞아요. 예. 발 끝에 뭐 어떻게도 못 따라가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라서.
0: 혹시 네. 신뢰가 안 되면 에코가 넣어드릴 테니까.
2: 네.
0: 주현미 선생님 노래 조금만 오마주하는 느낌을 한번 좀 해줄 수 있을까요?
2: 좋아요.
0: 예, 한번 예, 세세 하신 다음에.
2: 네. 세세 원투 원투.
0: 예.
2: 잠깐만.
0: 괜찮아.
2: 해야 되는데.
0: 괜찮아.

0: 아, 와, 아, 야, 역시 주민선 밖에 우리랑 같은 차를 시간에 하거든.
1: 맞아요. 방금 봤어요.
0: 너랑 나랑 바꿔. 선생님 데려가 모셔와봐. 와.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미쳤나 보여.
2: 아, 근데 뭐 원래 옛날부터
0: 제정신이야 지금.
2: 예, 약간 이런 간드러지는.
0: 왜 이렇게 간드러져? 이러다가 You're My Destiny 부르면 막 눈물 나잖아. 그 노래.
2: 아, 완전히 틀리잖아.
0: 에코 넣어봐.

0: 봅니다.
1: 아우 야 왜 그러냐 너. 너 왜 그러냐 진짜. 야 야 가. 너 왜 그래 진짜.
2: 가, 가,
1: 아니 가가 아니야 너 왜 그러냐 진짜. 아니 미쳤나 봐요.
3: 아니 이게 신기하긴 해요.
1: 아우 막 추워. 아니, 지금 추워. 아,
0: 근데 그럼 더 추우려면 환희 목소리 조금만 들으면 안 돼요?
1: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한번 해줘라. 내,
0: 한번 잠깐만
1: 그게 조금만 널 좋아하는데.
0: 이렇게
1: 예. 야, 좀
0: 한 번만 여기서
1: 부탁. 그래 그래 세세하고 한번 해줘라. 형이 부탁이다 진짜.
3: 할게요.
1: 예예.

0: 이건 뭐 너무 옛날 노래잖아.
1: 짜증나.
2: 너무 좋아 이 노래.
1: 짜증나.
0: 아침에 갑자기 노래를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1: 기가 막히네 진짜. 아 형이 이런 가수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2: 오빠 바다의 왕자 한 번만 불러주세요.
1: 그렇죠. 아버지 분한테 할 수 있냐. 나는 야 바다의 왕자.
2: 신난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아직 살아있네.
1: 살아있지. 노래 두고 부르고 헛구역질. 라이브 한 라이브 못해. 예, 예. 그래서 딱 냉면하고 바다의 왕자만 해.
2: 냉면 맞아.
1: 아, 좋다 진짜. 아, 자랑스럽다 진짜.
2: 아유 감사합니다.
1: 자랑스러워. 아니 근데 아이조아가 고속도로 리믹스 버전도 있어요?
2: 네, 약간 예전 한 이박사 선생님 느낌으로.
1: BPM이 좀 빠른가?
2: 아, 빠르고. 아주 쿵짝쿵짝 하는데요. 네, 뭐 혹시 차 밀리시거나 그럴 때 들어주시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
1: 린 노래는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본인 린이 부른 노래를 다 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돼. 다운받아가지고.
2: 네.
1: 그러면은 들을 때 막 의조하다가 또 You're My Destiny 들으면 마음이 쫙 가라앉고.
2: 반짠.
1: 좋겠다. 어딜 가도 린은 히트곡이 많으니까 좋겠다.
2: 아유 아니야.
1: 아 근데 이번 주 토요일에 콘서트 합니까?
2: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콘서트 하고요.
1: 아, 진짜 바쁘게 지내는구나.
2: 아니에요. 그냥 하는데요. 트로트 콘서트입니다. 근데 네. 뭐 70810도 부르고 제 노래도 발라드 곡들도
1: 데스티니
2: 부르고.
1: 데스티니 해줘. 가야지.
2: 네, 그래서 뭔가 다 아시는 노래, 알고 예. 계시는 노래를 제가 부를 것 같아서 지루하지 않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많이
1: 어디서 얘기 한번 해줘요.
2: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네.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예, 꼭 요 마이 데스티니 한대니까
2: 네.
1: 가시길 바라고.
2: 네.
1: 그 한일 가왕전 이런 것도 해봤죠.
2: 네, 네.
1: 근데
2: 네,
1: 뭐 일본 가수들도 뭐 노래 워낙 잘하겠지만
2: 네.
1: 리인의 노래를 듣고 일본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혹시 환희 씨 본 적 있나요?
0: 아, 저는 봤죠.
1: 어때 일본 보통 그분들이 저 기분 좋으면 스고이 이러나?
2: 그냥 환희 씨한테도 그러고.
1: 린 노래 딱 듣고 어떤 반응이에요, 그분들이?
0: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 아마 되게 좀 독보적인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1: 린이 예.
0: 그분들하고는 아예 틀려서.
1: 틀리다는 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솔직하게
0: 그렇게 그냥 해도
1: 괜찮아. 뭔 상관이야.
0: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된다기보다
2: 팔이 안 흐르고 굽죠.
0: 팔은 진짜 안 흐르고 굽죠. 예.
1: 그렇지.
0: 예. 좀 뭐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 아,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들어주면서 좀 놨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죠.
1: 그러니까 그들이 놀리죠.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2: 일본 친구들 노래 너무 잘해요.
1: 아, 당연히 잘하는 친구 이렇게 저 노래를 하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나왔겠지.
1: 잘하면 못 하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2: 그러니까.
1: 잘하니까 오겠죠.
2: 네, 못 하려고.
1: 그러면 서로의 발전, 서로의 음악적인 발전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2: 네, 맞습니다.
1: 야 대박이다 진짜.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커버 영상 이것도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고
2: 예전에 한혜 씨 DJ 했을 때 삼색 떡볶이라는 코너 있었는데요. 범수 오빠랑
1: 기억나요?
2: 기억 안 나지?
0: 오야 저 기억이
2: 별의별로
0: 안 나.
2: 되게 오래 했어요.
0: 너무 옛날에 돼서 2000년 초반이니까.
1: 아이고 20년 전이다. 20년 전.
2: PD 선생님이 근데 그거 듣고 라디오 PD의 꿈을 키우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1: 진짜요? 그럼 좀 라디오 좀 잘해라.
2: 너무 잘하시는
1: 라디오 좀 잘해라.
2: 갑자기 혼나셨어.
1: 나 말 실수하는 거 좀 막아주고 잘해라 좀 진짜 부탁이다. 네, 이 모든 책임은 김세수라 PD가 책임을 다 질 거예요. 예. 자 KBS 쿨 FM 40주년 때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고음 김경호, 저음 박효신, 미성 부분 조성모, 허스키 부분 임재범, 꺾기 부분

0: 나훈아. 그리고
1: 뭐야?
0: 바이브레이션 부분 수상자 환희.
2: 와! 야, 이런 것도 있었어.
1: 와, 40주년에
0: 바이브레이션 부분에 환희야, 환희.
1: 축하합니다, 환희.
2: 뭐지? 예,
0: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꺾기에 나훈아를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의 환희였어요.
1: 아, 너무 웃긴다.
0: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2: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처음 들었네. 예.
0: 리, 리는 라디오의 여왕으로 또 불린 적도 있었죠.
1: 네, 아 라디오에 노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0: 그
1: 아마
0: 정도로?
1: 네 옛날에 그런 차트가 있었어요.
0: 저작권 난리 났겠네. 아,
1: 그땐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땐 좋았지. 요새는 네. 예전에 라디오가 막 정말 최고의 매체일 때는 아, 네. 라디오 못 나와서 난리 났었어.
1: 네, 맞아요.
0: 환희가 DJ 할 때까지도 그랬어.
1: 맞아요.
2: 그때 2002년 막 이랬으니까
0: 맞아요.
2: 엄청 그랬었어요.
0: 예. 아, 그때 기억나요?
1: 기억나죠. 하루에
0: 어느 정도였어요?
1: 하루에
0: 민식.
1: 고정 그러니까 일주일에 11개였어요. 라디오 스케줄이.
0: 11개요? 네. 하루에 2개, 3개?
1: 하나 뭐 녹음까지 하고 막 이런 것까지 해서 11개. 와 너무 많네 했던 기억이 나요.
0: 제가 옛날에 2시 데이트 할 때도 나온 적 있어요?
1: 그럼요.
0: 기억나요?
1: 네. 자주 나갔어요 그때.
0: 그렇지.
1: 네.
0: 그때 그 지금도 기억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녹음하려고 녹음 부스에 들어갔어요.
1: 네.
0: 들어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피아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녹음하려고 왔는데 계속 앉아 있길래 저 스피디한테 그랬어요. 야, 저기 죄송한데 저 스텝 아저씨가 저기 피아노에 왜 앉아 있냐. 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김영우 씨예요. 그래서
2: 아 진짜로 연우 아 김영우
0: 김영우 씨 나 김영우 씨 그날 처음 봤어요.
2: 아 진짜요?
0: 진짜. 김현우 씨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라디오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되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막 터졌죠.
2: 아, 그러면서 알려줘요. 그러면서.
0: 저는 진짜 김현우 씨 진짜. 그리고 왜 그랬냐면 다른 분 얘기해서 미안한데 김현우 씨의 목소리하고 얼굴이 달랐어요. 내 생각에 김현우의 노래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김현우를 처음 봐가지고
2: 얼굴은 모르셨어요.
0: 얼굴하고 근데. 노래하고 좀 좀
1: 매치가 안 되나?
0: 다르시.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연우 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만나가지고 저도 제가 실수해서 미안하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주시 때 탈 때 그때 빅뱅도 처음 나왔었고 린도 나왔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그러다 제가 이제 KBS까지 온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1: 오래 하신다 진짜.
0: 뭐라고?
1: 나 아니 오래 하신다고요. 왜냐면
0: 왜 더 한 번 안 되니?
1: 아니 너무 네. 원해요.
0: 네가 일자리 잡아줄 거야?
1: 아니요. 아, 저 못하죠.
0: 아무튼 그 인연들이 네. 그때도 이제 플라이 투 스카이도 제 라디오에 나왔었어요.
2: 아니, 그럼요.
0: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아, 너무너무. 그때 그 제가. 그러니까 두 분까지는 형 동생이 돼요.
2: 네.
0: 환희도 형이라고 하고 린도 네네. 오빠라고 한단
2: 네.
0: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 나도
2: 네네.
0: 나도 좋다고. 근데 이제 요즘 아이돌은
1: 아이돌 형
0: 아이돌 오빠라고 못 하고 이제 선배님.
2: 선배님.
0: 아빠. 아빠.
2: 아빠.
0: 실제로 아빠로
2: 어린
0: 친구들도 많아요. 아빠로 하는 친구들도 많고. 전 그게 더 기분이 좋아요. 야, 우리 환희가 또 살림남이 나갔네.
1: 맞아요. 아, 시청률 진짜 좋아요.
0: 6.1이 나왔대, 6.1.
1: 그러니까. 뭐
2: 계속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0: 계속 그러진 않지.
2: 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와, 대박이네.
2: 네.
0: 그 엄마랑 같이 살고 계시는 거죠?
2: 아니요, 지금 같이 살지는 못하고 있어. 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0: 왜요?
2: 불편하다고. 네.
0: 보통은 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엄마가 불편하다고.
2: 예, 어머니가 이제 오래 혼자 이제 계셔가지고
0: 예.
2: 이렇게 좀 같이
1: 있어.
2: 그렇죠. 예. 가족이 원래 좀 떨어졌을 때 더 이제 조금
1: 애틋해지고.
2: 더
0: 떨어져 있지만 또 가까이 살면
2: 괜찮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는 건 같이 살지 말자.
0: 그래.
1: 근데 어머니 너무 미인이세요.
0: 엄마가 신식이시다.
1: 눈도 너무 예쁘시고.
0: 엄마가 신여성이야. 신여성이라고.
2: 뭐야?
0: 배지 악당 나오셨나 봐.
1: 배지.
0: 어머님 신여성이야. 왜 웃으세요?
1: 아 너무 웃겨. 죄송합니다.
0: 신여 우리가 이제 농담 삼고 그런 얘기를
1: 귀여우세요.
0: 하는데 예. 옛날에 환희하고 브라이언이 같이 한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1: 뭐예요?
0: 10년 뒤에도 결혼 안 하면 같이 살자. 했죠 이런 얘기.
2: 네, 브라이언이 했는 것 같아요.
0: 본인이 아니고
2: 저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0: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10년이 됐잖아요 지금.
2: 예, 10년 훌쩍 넘었죠.
0: 어떻게 할 거예요? 약속 지킬 거예요?
2: 아니요, 이게 불편해요. 벌써 지금 아주 먼데 살고 있어요.
0: 야, 그래요?
2: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브라이언.
0: 브라이언 씨 너튜브에 출연하셨죠? 네. 평택에
2: 맞아요.
0: 평택에 있는 300평대 대저택.
2: 와 이거 너무 좋더라고. 처음 가봤거든요. 얼마 전에.
0: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2: 뭐
0: 공개가 된 거죠?
2: 공개됐어요.
0: 공개됐으니까 예, 물어보는 거예요.
2: 공개됐는데 정말 20살 초반 때 우리가 숙소 생활할 때
0: 맞아 맞아.
2: 본인이 진짜 꿈꿨던 그런 집을 지었어.
0: 멋있다. 브라이언 예. 멋있다.
2: 뭐 완전히 그냥

0: 그 영화관도 있고 뭐 그냥 뭐 바도 있고 뭐 포켓볼도 갖다 놓고 수영장에 완전히 그건 궁전이 궁전.
1: 예, 그러니까 예. 브라이언도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하니까 예.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0: 네, 일하러 나오는 거 아니면 거기 거기서 그렇지. 쉬고 즐기는 그런 걸 다 만들어놨어요.
1: 부럽지 않았어요?
0: 솔직히 좀 부러웠죠.
1: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0: 예?
1: 그렇게 할 거예요? 부러우니까.
0: 아, 그렇게는 못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 사람이 성격이 달라.
0: 예, 예 성격이
1: 그런 것도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있고.
2: 맞아요.
0: 네, 맞아요.
1: 그냥 미니멀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예, 있고. 예, 예, 예. 예. 아무튼 두 분과 함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렸어요.
2: 왜
0: 이렇게 시간이 빨리
2: 왜 이렇게 빨리 거지?
1: 두 분이 재밌게 해줘서 그런 거예요.
0: 아, 아닙니다.
1: 두 분의 몫입니다. 시간이 다 됐고. 아무튼 오늘, 예, 뭐 우리 살림남도 뭐 환희 씨를 볼 수 있고요. 오늘 아무튼 린님의 예, 이번 또 주말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2: 네.
1: 우리 저 환희가 나와서 자기 노래도 조금 더 해주고 친구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0: 너무 좋죠.
2: 저는
1: 이 두 분의 네.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네. 저도 여친이 한 명 있지만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지는 않아요. 아,
0: 서로 도와주지 않아요.
1: 예, 예, 예.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조혜린 씨라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 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 저 예. 이번 주 토요일 네, 6시 네. 공연하는 거 네. 티켓
1: 예.
2: 티켓 우리 라디오 이 쇼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1: 너 우리 프로그램 이름도 모르지?
2: 라디오쇼 아는데요?
1: 누구야 라디오쇼야?
2: 박명수의 라디오쇼.
1: 아 이게 박명수 맞아요.
2: 네.
1: 아,
0: 그렇죠.
1: 감사합니다.
2: 예, 예. 네 드리려고 합니다. 환희, 건강하세요.
1: 예 환희 씨 네. 마지막으로.
0: 네 뭐 앞으로 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6시에 꼭 그 우리 린 콘서트에 또 많이들
1: 환희 오나요? 찾아주셨으면 환희 오나요? 환희 오나요?
0: 예?
1: 환희 와요?
0: 환희는 못 가고요.
1: 아,
0: 예, 예, 예. 환희가 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환희의 열정을 보여주시고.
0: 예, 예.
1: 환희 씨 노래 나오면 꼭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서 저랑 저, 함께 해요.
0: 너무 감사해요.
1: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콘서트 잘 하시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환희 씨 다음에 노래 나올 때 바로 여기가 시작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8: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7: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기저귀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2026 린 트로트 콘서트 퀸 오브 세라나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 노래를 진짜 듣고 싶었는데, 예, 허니 씨가 그래도 맞비기를 해주셔서 아쉬워서 듣습니다. 플라이 투 스카이 노래 미싱 유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에 다양한 촉각 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색과 냄새가 한결 선명해진 비 온 뒤 날씨입니다. 비교적 선선한 오전과 달리 한낮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니까요. 환절기 건강과 차량 관리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춘천 분기점 부근 1차로는 사고로 동홍천 2차로 작업으로 차단돼 춘천 분기점부터 동홍천 쪽 이동 더뎌졌고요. 강원권 더 진입해서 내촌 부근 1차로 작업 여파도 뒤로 5km 구간에 걸쳐 크게 받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퇴계원 진입로 2차로 사고로 막혀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해대교 1차로 작업 여파도 뒤로 크게 받습니다. 또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 남한산 부근 꽉 막힌 정체도 꾸준하고요. 이 밖에 중부 내륙지선 현풍 쪽 성서 1, 2차로도 모두 추돌사고 차량들로 차단돼 부근 크게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월요일 시작이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먹을 게 숙제처럼 계속 이어지는 메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개전골, 조개찜 이런 경우요. 맛있는 해물 다 먹고 진한 국물까지 떠먹어서 이제 배부른데 이게 끝이 아니죠. 육수에 칼국수를 끓여 먹어야 끝이 납니다. 샤브샤브도 비슷하죠. 채소, 고기, 면까지 다 먹었는데 직원이 와서 묻잖아요. 죽해드릴까요?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나 인생의 식탁도 비슷하죠. 아유, 큰 불 하나 껐다 한숨 돌리자 하고 의자에 몸을 던지기가 무섭게 메뉴판에 없는 일이 또 생깁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이제 시작이죠. 오늘의 다음 코스는 죽 말고 좀 설레는 메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어떠세요? 회의 취소, 뭐 수업 연기, 공원에서 자유산책 이런 거요.

0: 스케치 참 어렵네요. 알자루 미국 재즈 가수예요. 게스트 보컬로 참여했군요. 샤카타크와 알자루가 노래한 Day by Day.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라는 그런 노래로 오늘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김호중 씨가 와 샤카타크 안녕 하셨네요. 샤카타크를 아신다면 팝을 많이 하시네요. 팝을 좋아하시나 봐요. 샤카타크는 영국의 재즈 펑크 밴드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재즈 밴드예요. 김수현 씨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군요. 제가 지금 하트 보내주는데 보셨죠? 음에 백천원 아버님 사랑꾼이세요. 월요일은 뭐다? 백뮤직이당 하시나? 감사합니다. 이소영 씨 배고픈 시간에 맛있는 이야기 하기 있기 없기. 아, 죽 얘기하고 뭐 샤브샤브 얘기했더니 그렇죠. 김미숙 씨 기다렸어요. 저의 다음 메뉴는 공원 산책입니다. 아, 어디 계시나요? 지금 남부지방은 비가 오는 데가 많나 봐요. 광양 계시는군요. 이현주 씨 비 온다고요. 비 오면 가뭄인데 좋아요. 댐에 물 차고 식수도 좋을 듯. 네, 그렇죠. 한치 앞으로 알 수 없지만 오늘은 또 어떤 노래가 선곡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2시간 함께 할게요. 성영화 씨. 네, 감사합니다. 선곡 맛집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시까지 제가 꼭 붙어 있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피곤한 날인데 여러분들 일과 휴식과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오늘 시작이 어떠셨어요? 일거리가 입을 떡 벌리고 기다리는 월요일이었나요? 아니면 주중에 바쁠 거 대비해서 슬슬 워밍업 하면서 시작해도 되는 분위기였나요? 바쁘다 바빠 하시는 분들은 귀만 활짝 열어주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들 사는 얘기 나누는 코너 1부에 만납니다.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실수담도 좋고 화났던 일도 좋고 순수하게 웃겨서 웃은 일도 좋고요. 아유 그냥 웃자 했던 일도 좋습니다. 다 보내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입니다. 우물정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이고요.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깔아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갈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커스 토익. 한 번 토익. 백커스 토익.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커스 토익.
3: 토익은 해커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9: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8: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9: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8: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리듬이라고 김수현 씨가 그랬더니 최유리 씨가 한국을 빛낸 백인처럼. 빌리 조엘이 들으면 어? 가겠는데요. 네,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네요. 비교의 전설의 싱어송라이터 피아니스트인 빌리 조엘의 노래 We Didn't Start the Fire 6080님이 청하셨죠. 방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에서 1989년 사이에 세계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그리고 인물들을 나열했습니다. 코리안 워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6.25 전쟁. 지금 이 문제들은 우리 세대가 만든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전 세대에서부터 만든 거란 얘기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었어? 그런 빌리 조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남성 듀엣 Go West, King of Wistful Thinking 그 전 노래였어요. 이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인 거죠. 근데 괜찮은 척 하면서 언젠가 다시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네, 그런 사람의 얘기입니다. 아주 순진한 네, 남자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개근상 받으러 왔어요. 원영애 씨. 아유 진짜 자주 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전완선 씨가 백디 오라버님 노래 신청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들려주세요. 네, 스캇 맥킨지 노래인데 오늘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킵하겠습니다. 고혜경 씨가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열무김치랑 비벼서 냠냠. 백그라운드님들 맛좀 하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먹어봐도 된장찌개 보글보글 열무김치 쓱쓱. 이게 제일 맛있지 않나요? 거기다 참기름. 그죠? 예. 0798님, 지난주 금요일에 야근하면서 먹으려고 샀던 샌드위치가 오늘 출근해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대로 있네요. 저 정신 차리고 일해야겠어요. 아유 바쁘셨군요. 그러나 저는 샌드위치 아까워요. 먹으면 안 되겠죠? 하셨네. 아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저 편의점에서 파는 그 샌드위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삼각김밥 이런 거. 거기 쓰여 있는 날짜가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거 지나면 싹 버립니다. 네, 육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습니다. 위생이 최고죠. 0798님 제가 그 대신에 미니 도넛 세트 보내드립니다. 오호 작전 성공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임미용 씨 새로운 출발이에요. 저희 집안에 30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첫 조카가 아기를 낳았어요. 벌써 100일. 지난 주말은 저희 집 축제였습니다. 담희야 건강하게 자라다. 오, 담희 이쁘다. 아우 너무 이쁜 이름이네요. 임미용 씨 저도 지나가다가 그 유모차에 아이 발이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야 아이 울음소리 들으면 또 그렇게 반갑고 그래요. 언제부턴가 네.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그렇죠. 네. 8533님 안녕하세요 백디. 오늘 회사 연차 내고 당진 장고항으로 원투 낚시하러 왔습니다. 이 원투 낚시가 미끼를 멀리 던지는 그래서 바다 밑에까지 이제 도달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요 바다 낚시의 꽃이라고 할까요 광어 도다리 뭐 우럭 이런 거를 예, 숭어 이런 걸 낚는나 봐요. 그러니까 뭐 방파제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근데 그 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미끼가 바닥에 가라앉아서 입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네, 그런 이게 참 낚시라는 게 기다리는 거죠. 그죠? 네. 제가 8533님한테 제가 수박 주스 하나 드릴까요? 수박 주스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JD 사우드의 You Are Only Lonely. 이 JD 사우드는 울음기가 있는 목소리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컨트리 같습니다. 너는 단지 외로울 뿐이야. 힘들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도 돼. 그리고 8331님이 우리나라에 공연을 참 많이 왔죠.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청하셨죠. 별들이 가득한 하늘이란 제목인데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빛나게 해주는 별처럼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가사인데 이 노래를 대한 공연에서 여러 번 불렀죠. 관중들이 떼창해서 처음에 깜놀했다고 그러죠. JD 사우드 You Are Only Lonely,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윤정희 씨, 며칠 전 미용실에서 펌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엄마? 하길래 미용실 했더니 잠시 후에 제가 있는 미용실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원장님한테 저희 엄마 이쁘게 해주세요 하더니 저한테 하트를 날리고는 불이 나게 학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중2 아들이 있나요? 없죠. 중2가 아니라 초2인 줄. 좋아서 웃어요. 초2도 안 합니다. 고2 안 하고 대2도 안 해요. 서른둘, 마흔둘, 오십둘도 안 하는 거죠. 그중에 중2는 더 안 하죠. 사람이 아닌 시기인데 천사강림한 거예요. 윤정희 씨가 전생에 나라를 10번 구하셨네요. 윤정희 씨가 바람을 적은 거 아니겠죠? 얘는 진짜 너무 달콤한 아이네요. 1052님, 저희 큰아들이 32살인데요. 얼마 전에 엄마 저 독립할게요. 지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방값에 보태라고 거금을 내줬는데요. 돈만 꿀꺽.

하고는 입 싹 씻고 안 나갑니다. 애는 그대로 있고 통장에서 돈만 독립해 나갔어요. 밥 해주느라 힘들어요. 어이없어서 웃어요.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죠. 내용 증명 보내세요. 아마 법원에서도 퇴거 명령 떨어질 겁니다. 0956님, 저는 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 후배 얘기입니다. 면세점에서 특정 품목은 구매 수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 여권이 모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배가 고객님 여권 두 분 것 모두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고객이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쩌고 있는데 아 오면은 마누라 거랑 여권 같이 줄게요 하신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저희 후배 네네 고객님 마누라분 여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고객이 마누라라고 한다고 그 후배까지 마누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웃죠. 근데요 그 손님 잘못도 있습니다. 마누라라는 게 원래는 대비 마누라처럼 이 왕실의 웃어른한테 쓰던 극존칭이었는데 요새는 좀 뜻이 달라졌죠. 이게 친근한 표현이긴 하지만 남한테는 마누라보다 내 아내 아니면 우리 집 여왕님 뭐 이런 호칭을 쓰셨어야 돼요. 이영훈 씨, 오랜만에 로봇 청소기한테 일을 시켰어요. 걔가 잘 다니게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전선이랑 슬리퍼랑 바닥에 있는 것들 치워주고 문턱에서 걸리면 구출해주고 로봇 청소기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방문이 평소보다 약간 닫혀 있었나 봐요.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이 문 앞에서 여기는 패스 하듯이 그냥 휙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 있죠. 덕분에 제가 직접 엎드려서 쓸고 닦고 했어요. 아니 대체 누가 상전이고 누가 일꾼인지 그냥 웃어야죠 뭐. 이 댕댕이 교육시키는 대로 로봇 청소기 뭐 이 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로봇 청소기 교육장에 보내야 되나요? 요즘은 약간 진화됐지 않나요? 바닥 청소 물론 다 하고 충전 후에 자동 벗기도 하고 이 장애물도요 뭐 슬리퍼라든가 뭐 전선 반려동물 배설물 이런 거는 회피도 하고 근데 이제 계단이나 구석진 모서리 이런 데는 안 된다죠. 아마 근데 곧 그런 것도 할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죠. 더 X팩터 출신으로 큰 인기를 얻은 가수 올리 머스가 노래한 Dance With Me Tonight이었어요. 오늘 밤 나와 춤춰줘요 라는 얘기예요. 올리 머스 이름 특이하죠. 올리 올리버래요. 올리버 스탠리 머스를 줄여서 올리 머스라고 그랬대요. 올리가 애칭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이숙자 씨가 좀 전에 중2 이야기 희망사항 아니죠? 부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숙자 씨나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중2 남자아이가? 그랬을 거예요. 정경화 씨는 그 아들 용돈 줄 때가 됐을까요? 그 생각도 했어요. 김은경 씨, 로봇 청소기 따라 열일하는 로봇 집사. 로봇 청소기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현식 씨, 로봇 청소기가 상전이군요. 네. 김수현 씨, 우리 아버지 엄마 호칭이 어이 이거예요. 이러면 꼰대 취급받습니다. 네. 서은숙 씨, 월요일인데 날씨가 흐려서 축 처져 있어요. 백디 오라버니 방송 들으면서 멍하니 있네요. 아이 그럼요. 멍 때리는 시간 필요합니다. 노래에 빠져서요. 백수 남편 점심 차려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라면이나 끓여줄까 봐요. 더운데 무슨 라면을 끓여요. 본인이 혼자 끓여 먹으라고 그러세요. 미니 도넛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서인석 씨. 백디, 백천이 형님. 방송은 항상 들었지만 3년 만에 처음 사연 보냅니다. 그러세요. 3년 전에는 공무원,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이 생각보다 힘이 드네요. 아유, 세상 모든 직업이 다 힘든 일이 많죠. 진행자 백천희 형님과 애청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전주 애청자 올림 하셨습니다. 아유, 서인석 씨 열심히 일하시고 공무원 또 은퇴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네. 제가 수박주스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주소를 저희 백뮤직 홈페이지 선물방에 확인글을 좀 남기셔야지 저희들이 보냅니다. 네. 김은채 씨가 머레이 캐리의 My All 청하셨죠. My All. 내 모든 것이란 얘기인데 이 All과 Everything의 차이가 제가 듣기로는 이 All이라는 표현은 그 문학적인 표현에 들어갑니다. 감성적이고 좀 문학적인 표현. Everything, 모든 것. 뭐 두 개 다 모든 건데 올이 더 약간 네.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는 올이 좀 더 좋은 것 같죠? 네. 저는 날씨에 따라 기분이 많이 달라지는 농부입니다. 날씨가 많이 꿀꿀한데 머라이어 캐리의 호소력 짙은 노래 My All 듣고 싶어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꼭 틀어주세요. 제발 하셨어요. 네. 준비합니다. 김은채 씨를 위해서. 이 머레이 캐리는 뭐 미국의 리듬앤 블루스 여왕이죠. 역대 가장 성공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고요. 빌보드 100의 싱글스 차트 1위 한번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솔로 가수 최다 1위 곡을 또 기록하고 있는 보이자이기도 합니다. 당신과 다시 함께할 수만 있다면 My All,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거예요 라는 노래예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김은채 씨가 머레이 캐리의 My All 청하셔서 들었고요. 이어진 노래가 스모키의 멕시칸 걸이었죠. 8821님이 백디 요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실수를 많이 하고요. 주방에서 도구에 다치기도 하고 나이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남편 양말도 여러 개 고르는 거 귀찮아서 열 켤레 사서 랜덤으로 신는데 글쎄 짝짝이로 신켜보내곤 합니다. 아유 백디도 그러나요? 누구나 일정 나이가 되면 다 그렇죠 뭐. 눈이 나빠서도 자꾸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남편 양말까지 챙겨주세요. 어우 심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 정도는. 멕시칸 걸은 그러니까 우리 중장년들이 좋아하는 영국 밴드 스모키가 노래한 아주 명곡인데요. 그 아스타라 비스타라는 그 가사가 나와요. 안녕 잘가 또봐 그런 얘기인데 터미네이터 2에서도 나왔었죠. 저지맨데인가요? 터미네이터가 말하죠. 아스타라 비스타 베이비. 아, 기억이 납니다. 멕시코에서 온 당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일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월요일이라 찌뿌둥한 몸에 음악으로 긴급 수혈을 좀 해드렸는데요. 2부에서도요 좋은 노래로 계속 만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이죠. The Real Group이 노래하는 아바 노래입니다. Dancing Queen. 금요일 밤 클럽에서 춤추며 인생을 즐기는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설렘을 노래한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남부권 곳곳이 빗길이고요. 산간 지역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습니다. 또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도 비 소식

0: 들어있어서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작업 구간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동홍천 부근 2차로와 내촌 1차로 작업으로 차단돼 뒤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내촌 일대 2차로 작업 정체가 꾸준하고요. 영동선 강릉 방향은 서안산 부근 3차로와 갓길 고장난 차로 차단돼 있어서 군자 요금소부터도 여파받고 이후 용인부터 양지 터널까지도 차가 내내 많습니다. 강원권 진입하신다면 둔내 2차로에서 차선을 긋고 있어서 평창 부근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도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홍은 램프 3차로 작업 여파 뒤로 크게 봤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7: 위!
6: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8: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바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예, 오늘 6월 22일 월요일 임백천의 백미지 2부 첫 곡은 미국의 하드락 밴드죠. 테슬라의 노래 러브송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소중한 사람이에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네, 이런 사랑 노래예요. 이현주 씨가 반가우셨군요. 이 곡을 백뮤직에서 다시 듣네요. 김지원 씨, 오, 러브송이라니. 듣기 힘든 노래인데 잘 들을게요. 최유리 씨가, 오, 테슬라 좋아하시는군요. 캬, 제프 목소리, 밥을 못 먹겠다. 제프 키스라는 보컬리스트죠. 근데 기타도 괜찮지 않았나요? 그 프랭크 해넌이라는 기타리스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있죠. 투 기타입니다. 김홍관 씨가 전기차님이네. 밴드. 최소정 씨가 백디 앉아 계시는 모습 귀여우시다 하셔. 아, 나 귀엽게 봐주세요. 네. 끔찍하죠? 아, 끔찍. 어떤 것 같죠? 5488님, 백디. 바로 앞에 중학교 옥상 방수공사로 엄청 시끄러워도 방송 열심히 들어요. 방수공사는 시끄러운 공사가 아닌데 다른 공사 아니에요? 방수는 아주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 일단 방수하려면 그 방수층이 이제 깨졌으니까 그걸 깨부셔야 되는데 그땐 좀 이제 좀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 브레이커를 이렇게 깨야 되니까. 아까 저 멕시칸 걸 들으면서 홍영민 씨가 멕시칸 치킨 땡기네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웃습니다. 3260님은 백뮤직 듣게 된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지난해 여름 백뮤직을 알게 됐고요. 사인이 톡에서 아이스크림 쿠폰 받아서 맛나게 먹었던 추억이 생생합니다. 이 여름 달달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은 방송 쭉 부탁드립니다. 백뮤직 포레버 하셨어요. 아유, 고마워요. 1년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올해 8월 말이 되면 6년 되는 거예요. 네, 8월 31일이 6주년입니다. 잘 버텨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키워주세요. 지금까지 키워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수십 년째 DJ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영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음악만한 피로회복제도 없죠. 이게 참 신기해요. 그 제가 청계산 날다람쥐라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청계산 올라갈 때 다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 음악을 제가 들으면서 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담아놨다 들으면서 가는데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우 하나도 안 피곤하네요. 뭐 이러더라고요. 음악 들으면서 올라가면 그렇다 그래요. 커피는 왜 카페인 작용이니까 설명이 되는데 음악은 우리 몸에 물리적으로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노래 들으면 몸과 마음이 좀 풀리는 느낌, 그죠? 이게 굳이 이유를 찾자면 나름 과학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 귀에 들어온 주파수가 뇌를 자극하죠. 그래서 코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이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소용없죠. 네, 음악도 그렇겠죠. 음악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건 이제 음악을 본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인백션의 백뮤직이에요.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늘 같이 나눠 듣고요. 지금 테슬라의 러브송이 2부 첫 곡인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연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네, 우리말로 제목 보내셔도 돼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으로 많이 드려요.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노래 두 곡 이어 듣고 왔네요. 지금 노래부터 말씀드리면 영국의 신예 소울 가수입니다. 세쿠가 노래한 Catching Bodies. 거칠에는 원치 않아요. 진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요. Catching Bodies의 내용이고요. 그전 노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랭크 슈나트라의 Summer Wind였어요. 조울순 씨가 이 좋은 노래 청하셨네요. Summer Wind, 여름바람. 여름바람처럼 아름답게 찾아왔던 사람이 그 사랑이 지나가고 추억만 남았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평가받는 프랭크 슈나트라죠.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천디만큼 딕션이 좋아서 다 받아 적을 수 있겠네요. 홍원기 씨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발음은 진짜 좋죠. 네. 아주 그 바리톤 톤의 그 묵직한 발음이 정말 매력 있습니다. 그 정확한 발음을 하니까 아 발음 발성이 너무 귀에 착착 감기죠. 그야말로 프랭크 시나트라. 그 마이웨이 부를 때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저랑 지금 프랭크 시나트라의 딕션을 지금 그 발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어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발음을 좀 신경을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듣는데 잘 못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발음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편지도 지금 이쯤에 좋은 얘기를 많이 보내셨네요. 안산시 관산 이 길에 최용근 씨가 직접 이렇게 펜글씨를 이렇게 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편지도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럭우럭 크고 있습니다. 큰 게 이 정도냐고요?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엄용만 씨가 제주도로 가족여행 왔는데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래도 여행은 좋아요. 아유 그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행은 좋죠. 그래서 뭐 신이 인간에게 내린 뭐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6443님도 오랜만에 백뮤직 들으며 포항 가는 열차 기다려요. 항상 여행은 설레고 기분 좋네요. 스트레스 모두 다 날리고 오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좋겠습니다. 박혜미 씨, 백디 라디오 매일 듣다가 오늘은 위로받고 싶어서 보내요. 지금 6살 22개월 두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면접 보러 다니는데 아기들이 어리다고 다들 안 뽑아주네요. 참 속상합니다.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아이고, 박혜미 씨. 6살 22개월 두 딸을 키우는 엄마는 능력녀잖아요. 저 같으면 뽑을 텐데. 아유. 박혜미 씨, 제가 위로의 선물로 전통 감주 세트 주위에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혜미 씨 화이팅. 박은희 씨도 화이팅이네요. 진짜 백디 조금만 가게 오픈하는데 왜 그렇게 할 것도 많고 바쁜지요. 아유 통장이 텅장 됐어요. 그렇지만 곧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아유 그럼요. 네 대박 돈벼락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씨 수박 주스 제가 수고하시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0692님은 백디 지난 주말에 여섯 자매가 홍천으로 부부 동반 여행 다녀왔어요. 홍천 강가에서 다슬기 붕어 잡아서 매운탕도 해먹었는데 수제비가 별미였어요. 저희 우애 좋은 여섯 자매는 사계절 정해놓고 여행을 가는데요. 이렇게 인성 좋게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섯 자매 모두에게 콩 깔아주고 백뮤직 자랑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0692님, 제가 홍보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흐린 날 다녀오셨군요. 아우, 여기가 펜션인가요? 야, 맛있는 거 많이 드셨네요. 댕댕이 키우는 자매가 둘이 있나요? 한 분인가요? 아무튼 여섯 자매가 펜션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좋으네요. 0692님,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립니다. 자메이카의 전설의 레게 가수죠. 지미 클립이 노래하는 I Can See Clearly Now.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희망과 행복한 미래가 보인다는 아주 긍정의 가사고요. 이어서 영국의 가수이고 배우인 팔로마 페이트하고 영국의 DJ이고 프로듀서인 시갈라의 노래 룰러바이, 자장가라는 노래죠. 힘든 순간에도 당신의 자장가 같은 따뜻한 목소리가 위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팝의 황제죠. 마이클 잭슨, 드릴러 준비합니다. 이 뮤직비디오 드릴러는 그러니까 좀비춤이 나오는데요. 뮤직비디오 역사상 아주 역작으로 평가받는 그런 대단한 작품이죠. 양은정 씨가 청했죠. 무서운 존재와 마주치는 그 긴장감, 공포, 두려움, 이런 스릴을 즐깁시다라는 노래예요. 지미 클립, I Can See Clearly Now. 시갈라와 팔로마 페이스의 룰러바이, 마이클 잭슨, 드릴러.

문 닫혔습니다. 아, 굉장했죠, 이거.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시무시한 그 웃음소리. 공포여왕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미국 배우의 빈센트 프라이스라는 남자 배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 드릴러, 팔로마 페이스와 시갈라가 노래한 룰러바이, 지미 클립, I can see clearly now. 세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을 불러드릴 텐데요. 월요일이라서 다들 바쁘고 정신없죠. 그래도 축하는 해야죠. 주말에 못한 축하까지 모아서 두 배로 뻐근하게 축하하는. 0481님이 천희 오빠 생일 축하곡 음원 내셨나요? 아닙니다. 생일 축하곡 부를 때 해피 버스데이 이거 말고 오빠 생일 축하곡 불러주고 싶어서요. 안 하셨으면 언는 하세요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쓰시고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4500님이 백뮤직 듣다가 이어폰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수도 뚜껑에서 아슬아슬하게 안 빠지고 있어서 겨우 주웠다. 어휴, 큰일 날 뻔. 거기 다 있는데, 그죠? 어떡해요. 우리 4500님 세계가 거기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영훈 씨가 속상해 죽겠어요, 천희 오빠. 밭에 심어놓은 감자 캐러 왔는데 누가 다 캐가고 절반밖에 없네요. 엊그제까지도 그대로였는데 밭을 다 헤집어놨어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감자 캘 생각에 신나서 왔는데 남편이랑 올케랑 울기 직전입니다. 아유, 진짜 이 농산물 도둑질하는 사람들 어떡해요. 이거 절도죄입니다. 아유,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헤집어놓을 정도면 거기다 뭐 비싼 CCTV 설치해 놓을 수도 없고, 그죠? 아유,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미 씨, 오늘 25년 지기 친구 서동옥의 생일입니다. 오래오래 사이좋게 자주 보는 사이가 되자 하셨고, 2021님은 오늘은 1박 2일 촬영 스태프로 늘 밤샘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사위 임동훈 생일입니다. 오, 1박 2일 스태프이군요. 결혼은 맞는 세 번째 생일이에요. 너무너무 착한 우리 큰아들, 이 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야, 아들같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1570님, 제 소중한 언니 영희 언니 생일이에요.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서 만나서 아직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혜영이가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제 콘서트에서 만났나요? 그러면 어디서 만났나요? 저도 한번 해야 될 텐데. 5691님, 어제는 우리 딸 김민조 생일이었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아기 낳아서 육아에 힘쓰고 있는 우리 딸 화이팅. 아유, 어제 생일이었군요. 8367님, 어제 우리 쌍둥이 딸들 생일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 8강 경기 전날 태어났죠. 그중 큰아이가 지난주에 미국 간호사 시험 치러 일본에 갔는데 오늘 통과했다고 기쁜 소식이 왔네요. 오, 축하합니다. 해냈네요. 1056님, 39년째 모시고 사는 어머님의 94회 생신이세요. 아침에 생신상 차려드렸는데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셔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 6288님도 시어머니 구순 생신 축하하셨는데 성함이 없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축송을 불러드려야죠.

8520님이 예전에 일과 공부를 함께 병행하던 그때 저의 유일한 위로는 음악이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월요일 음악 들으며 옛 추억에 젖네요 하면서 존 바이즈의 The River in the Pines 청하셨죠.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존 바이즈는 그 미국의 전설의 포크 가수죠. 사회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현실 참여를 많이 했죠. 강에서 일하던 젊은 벌목꾼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연인의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The River in the Pines의 줄거리인데요. 의역하자면 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존 바이즈는 그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신인이었을 때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려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 가수였다고 그래요. 둘이 연인 사이로도 유명했었죠. 존 바이즈, The River in the Pines.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아, 자꾸 마음이 쓰이는 게요. 아까 그 이영훈 씨가 감자를 다 도둑 맞았다는 얘기. 사실 그게 그냥 감자가 아니잖아요. 그 이영훈 씨의 그 땀과 눈물과 정성, 시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김장세 씨가 지금도 콜 대기하시나요? 예,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금방 콜 잡힐 듯 빡디 하셨네요. 장세 씨. 김선정 씨도 인백션의 백뮤직 제작진분들과 멋진 백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4721님이 백천형님이요. 부산은 날씨가 꾸무리하네. 예. 항상 화물차 운전하는 지한테 12시부터 2시까지 재밌게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백천형님, 병풍 뒤에서 향 맞는 그 전날까지 방송해 주이소. 죽기 전날까지 하는 얘기죠. 아유, 이런 칭찬이 있나.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비지스의 You Win Again 8367님이 청하셨잖아요. 근데 좀 전에 2002 월드컵 8강 경기 전날에 태어났다는 쌍둥이 딸 이름 그때 안 적어주셨잖아요. 아유, 기타를 쳐버렸는데 어떡하죠. 홍수지 홍수민 씨라고. 아유, 수지 지수민 씨 축하합니다. 김은숙 씨도 사연 들으니까 우리 텃밭도 걱정이 됩니다 하셨어요. 네, 가까이 계시면 가끔 가보세요. 자, 오늘 끝곡 전하면서 이제 헤어질 텐데요. 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내일 낮 12시입니다. 영국 밴드 더 버브가 노래한 내일 화요일이요. 내일 화요일 다시 만나자는 얘기고요. 영국 밴드 더 버브의 럭키맨이 오늘 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끝곡입니다. 나는 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죠. 라는 쓸쓸한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 끝으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내륙에도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두 배 더 길어집니다.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낮 시간대답게 큰 정체는 없는 편인데 돌발 상황으로 정체가 굳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포천 화도고속도로 화도 쪽으로 수동 나들목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아직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어서 내촌 나들목에서 우회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곡분기점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요. 이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쪽 송악 부근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진출로 1차로 통행 어려운데요. 차로 변경 시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김채연님께서요, 응디 앞집에 사시는 이웃분께서 초당 옥수수를 한가득 주셔서 잎사귀 벗겨서 씻고 있어요. 응디도 초당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없어서 못 먹죠. 초당 옥수수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아삭아삭하고 달콤하니 참 맛있죠. 아,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가지고 옥수수의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 선풍기 틀어놓고 만화책 보면서 수박이랑 옥수수 먹으면 그만한 행복이 없었거든요. 아, 그때가 또 그리워집니다. 초당 옥수수처럼 달콤한 시간, 오늘도 반짝이 분들과 함께 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이소나의 달콤한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초당 옥수수를 앞집에 사시는 이웃분께서 한가득 주셔서 입살 벗겨서 씻고 있다고 김채연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초당 옥수수는 그냥 기존의 옥수수보다 당도가 두세 배 많아서 그냥 삶지 않고 그냥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옥수수로 유명하죠. 아삭아삭하고. 그래서 물에 담가서 삶으면 그 당분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증기로 꼭 쪄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엄청 단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명아님께서 저는 옥수수 좋아해서 1년 365일 옥수수 먹고 있어요. 신랑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옥수수 엄청 좋아해가지고 특히나 단 거, 단 옥수수, 쫀득쫀득한 옥수수. 전 찐 거 좋아해요. 푹 찐 거. 그냥 그 좀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 말고 왜 이렇게 그 이로 이렇게 이렇게 한 가득 이렇게 착 물었을 때 그냥 이렇게 흐드러지는 거 있죠? 그냥 이렇게 문드러지는 거. 그 정도로 찐 거. 그런 거 좋아해요. 서상철님께서 어제 본가에 갔는데 아들과 함께 심은 옥수수가 제 키보다도 훨씬 컸더라고요. 5살 아들이 저보다 더 좋아한답니다. 옥수수 이렇게 딸 때도 이렇게 탁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똑 따야 되는데. 미소가님께서 오늘은 장난꾸러기 응디네요. 제 고향인 강원도 철원에 사는 친구는 해마다 찰옥수수 100개씩 보내준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보내준대요. 딸 남자친구 가족들 것까지 보낸다네요. 어머머머머머머. 저도 예전에 그 같은 회사의 실장님네 어머니께서 그 강원도에서 옥수수랑 감자랑 고구마를 농사를 지으셨었어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탄상 더울 때 갔었어요. 더울 때. 8월 뭐 이럴 때. 이때쯤 가가지고 그 옥수수 따가지고 쪄먹고 놀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참 좋았지. 공기도 좋고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서 보내주는 것보다 거기 직접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따가지고 내가 이만큼 가져가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바로 따서 바로 쪄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유 좋네요. 많이 많이 드세요 올해. 예.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1부

2부는 반짜이분들 사연과 함께 하고요. 응디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짜이분들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시간 오늘은 왠지, 그리고 오늘 티키타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박민수의 어영차였습니다. 김춘아님께서요. 옥수수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옥수수 밭에서 인형 대신 옥수수 수염을 인형 머리처럼 따주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안 해본 애기 있나요? 뭐든 뭐 따올 수만 있으면 다 따왔죠 그때는. 뭐 나뭇잎도 땄고 그 할머니 집에 가면은 왜 뭐 이상한 수술 달린 거 막 그런 거 막 그 왜 그 장롱 거기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수술 달린 거 끝에 그런 게 꼭 달렸을 때 저는 그것도 땄고 놀았어요. 하여튼 뭐든 따올 수 있는 건 다 따왔던 것 같아. 5416님께서 지인이 맛있는 감자를 주셔서 아침에 삶아서 가져왔는데 점심 대용으로 먹으니 너무 맛있네요. 10개 쌓았는데 동료들한테 8개 뺏겼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쌓아야겠어요. 감자도 요즘 너무 맛있죠. 알도 크더만요. 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살짝 구워가지고 소금 칙칙칙칙 뿌려 먹으면 너무 맛있지요. 1420님께서 우리 집에도 남편 아는 분이 감자, 상추, 쑥갓, 마늘 시골에서 뽑아왔다고 나눠주셨네요. 마늘 줄기 잘라서 말려놨어요. 삼겹살 먹을 때 상추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어요. 아 맛있죠 맛있죠. 요즘 상추도 싱싱하고 아유 그냥 아주 다들 잘 자랐어요. 이동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햇빛은 없고 흐리기만 하네요. 그래도 덥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장님께서 감자를 주셔서 지금 조립하고 있답니다. 아 조림하고 있답니다. 응디와 함께 라디오 즐기면서요. 감자 조림 맛있죠.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뭐 할 때 또 감자 같이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배고팠는데 밥 먹고 왔는데 왜 갑자기 배가 고프지? 천민지님께서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조금 반 공기만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이 먹고 있어요. 오이는 살찌지 않겠죠? 그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는 풀만 먹는다고 막 그런 얘기 있기는 한데 오이는 살 안 찌겠죠. 저도 다이어트 주말에 저기 시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뷔페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초과해서 먹기는 했는데 다시 오늘 월요일이니까 약간 치팅데이라 생각하고 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아침부터 저희 여기 모자 쓰고 왔다고 다들 머리 안 감았냐고 얘기해 주는데 머리 아침에 감았어요. 네, 근데 저희 애기 4개월 예방접종하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먹고 왔어. 아유 오늘 저녁에 또 열 날까 봐. 오늘 조금 또 저녁에 또 잠 다 잤어요. 8994님께서 어제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살을 20kg이나 뺐더라고요. 너무 예뻐져서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막 자극받아서 저도 오늘부터 초절식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살 빼봅시다. 진짜로. 8월 달에 아 뭐 비키니 입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얇은 옷 입으려면 우리 한번 8월 달까지만 한번 계속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영차영차 할 테니까 우리 반체분들도 화이팅.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추혁진의 삼각관계 그리고 정서주의 꽃

최혁진의 삼각관계, 정서주의 꽃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고정 해주세요. 3521님께서 남편하고 재래시장 가면 가게 사장님이나 출출해서 들린 호떡집 사장님도 남편을 보시고는 하하호호 웃으시면서 잘생겼다고 칭찬을 하세요. 저도 항상 옆에 있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아, 남편만 잘생겼다고 하고 나한테는 이쁘다고 안 하고. 남편분이 많이 잘생기셨나 봐요. 근데 저도 저희 신랑이랑 어디 가면 어휴, 남편분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러고 저는 이쁘단 소리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은 눈에 보이나 봐. 8006님께서 응디, 저희 남편은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할까요? 어제는 저녁 뼈다귀 해장국 있으니까 그거랑 간단히 밥 먹자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안 먹는다고 하면서 과자를 먹더라고요. 늘 이런 식이에요. 화병 생겼어요. 그게 그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누가 그랬는데요? 그 왜 대답을 안 하냐?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누가 그 남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들리는데 못 들은 척한 경우가 더 많다고. 일부러 못 들었어 라고 하거나 하여튼 못 들은 척하는 게 80% 이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더니 그 다음 거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못 들은 척하는 게 대부분이래요. 근데 이제 뼈다귀 해장국 있어 그거 먹자 이렇게 해서 못 들은 척한 거는 그냥 그게 먹기 싫었던 거지. 그냥 안 먹고 싶었던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싶었던 거죠. 그냥 자기가 뼈다귀 해장국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거 먹기 싫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안 차리고 허구쓰고 안 하고 그럼 아니면 딴 거를 먹던가 뭐 생각을 해보던가 할 텐데 아니면 나 이거 먹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뭐 또 싸울까 봐 그러나? 아니면 뭐 아니야 이거 먹어라고 강요당할까 봐? 뭐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경수님께서 어머 저희 남편이랑 똑같네요. 근데 약간 그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신랑도 어디 나가서 먹기로 했는데 저번에 거기 갔던데 나 되게 맛있던데 거기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신랑 대답은 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 다 하고 가고 있는데 한 30분 남겨놓고 근데 거기 그렇게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투닥거려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딴 데가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닌데 뭐 막 이렇게 막 뭐 좀 불만을 표현해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럼 딴 데 가자. 그래서 그러면 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해요. 그러면 그 집 갈까? 하면서 다른 집을 말하면 거기 좋다 하면서 꼭 가기 직전에 그러면 미리 말하면 되잖아요. 예약하기 전에.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왜 그러는 걸까 진짜. 이건 한번 모셔놓고 토론을 해야 돼요. 이 3자 대면을 한번 이 토론회를 한번 열어야 돼요. 진짜 왜 그러시는지.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 요즘 좀 외롭다. 왜냐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제일 친한 친구는 큰딸이었거든. 근데 우리 큰딸이 연애를 시작한 거 있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야. 나는 우리 큰딸이랑 데이트하려고 혼자 설레고 있었거든. 근데 말이야,

0: 큰딸 일어났어? 일요일인데 뭐해? 엄마랑 미술관 데이트 갈까? 엄마 일어났는데 어떡하지? 나 오늘 약속 있어. 지금 잠깐 얼른 씻고 나가야 돼. 이렇게 일찍 나간다고? 일어나자마자? 친구랑 약속 있어? 그럼 집에는 언제 들어와?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지? 잠깐만 나 여기 있던 그 원피스 어디 갔지? 그거 입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다 엄마 나 오늘은 좀 늦게 들어와. 저녁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나 그럼 씻는다. 저기 여보, 제 말투가 조금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혹시?
1: 남자친구 생긴 것 같은데. 우리 드디어 이 큰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장하다. 작은 딸, 넌 뭐하냐? 연애 안 하고. 언니는 저기 남자친구 생긴 것 같은데.
0: 진짜? 언니 진짜 남자친구 생겼어?
1: 지금 언니 저기 데이트 가려고 지금 꽃단장 중이잖아.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그리고 언니 대신 엄마랑 저기 미술관 데이트 좀 가. 아빠도 일 있어서 나가봐야 되거든.
0: 엄마 미안, 나도 약속해서 나가야 돼. 언니 빨리 씻고 나와, 나 약속 있단 말이야.
1: 아빠도 슬슬 나갈 준비해야겠다. 여보 미안해. 혼자 있어도 괜찮지?
0: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어린애인가. 다들 나갔다 와요. 작은 딸은 원래 나랑 안 놀아줬고 남편은 매일 바쁘고 그나마 옆에서 쫑알쫑알 수다 떨어주던 큰딸이 연애를 시작하다니. 축하한 일이긴 한데 이제 나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김용빈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였어요. 이 곡은 오늘 자기야 사연의 주인공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셔서 이름은 자연스럽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아, 남편은 바쁘고 작은 딸은 원래 안 놀아줬고 그나마 큰딸이랑 수다 떨면서 노는 게 낙이었는데 큰딸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롭다고. 이소영님께서 쯔기야 왜 외로워요? 은비트랑 은디가 있잖아요. 깜빡하셨군요. 제가 해야 될 말은 소영님께서 해주시네요. 제가 있잖아요. 김경수님께서 외로워도 따님이 결혼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딸도 이제 평생에 또 동반자를 만나야 되는 거니까. 고혜경님께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취미생활 찾아보세요. 근데 이렇게 좀 취미생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 딸이랑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취미생활하고 뭐 어디 가고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런 거 다 하시겠지만 그냥 큰딸이랑 노는 게 좋으셨던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미소가은님께서 연애 전에는 쉬는 내내 잠만 자더니 연애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외로울 때도 잠시입니다. 안 나가면 불안해요. 싸운 건 아닐까 뭔 일이지 하고요. 이제 딸이 연애하는 거를 알고 난 뒤로는 만약에 안 나가면 헤어졌나? 싸웠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이제는 다른 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겠네요. 조미수님께서 정말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사랑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면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게 하트 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트 모양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하트 모양은 언제부터 사랑이라고 표현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끝도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트는 누가 만들었지? 뭐 이러면서. 홍정은님께서 나이 들어서는 친구가 최고죠. 딸은 없어서 모르겠고 아들도 크니까 친구를 많이 찾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여자들이 나이 들면서 필요한 게 친구가 1번이던데. 친구, 취미생활. 김정희님께서 저도 딸이 있지만 50대 후반 되니까 외로움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온갖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와서 우울하더라고요. 일을 만들어서라도 바삐 지내세요. 저도 약간 정희님이랑 생각이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진짜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면 그 외로운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조금 생각이 들 정신이 없으니까 이래서 바쁘게 지내 뭐 이별의 아픔 시련 뭐 이런 거 싹 다 바쁘게 지내는 걸로 조금 보내자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이게 좀 가만히 집에 있으면 오히려 막 잡생각이 많아지고 외로워지고 막 공허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일을 만들어서 나가야 돼. 친구를 만나고 일을 만들든 취미를 하든 뭐 하다못해 그냥 뭐 동네를 한 바퀴 뛰든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아내분은 어찌됐건 큰딸이 연애하면서도 이제 초반이니까 연애에 좀 집중하고 나중에 다시 엄마랑 데이트하고 해줄 거예요. 그 사이에 뭐 또 재밌는 거 그냥 찾아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은디랑 놀아요. 은디랑. 자, 은비트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고요. 듣고 싶은 신청곡도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옵니다. 송가인의 평생.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아니자 이리 오너라 함께 듣자 응디 응디 응디 내 사랑이야 빛나는 트로트네 라디오야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9543님께서 응디 저는 전날 주차한 곳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바쁜 출근 시간에 열심히 찾아다녀요. 거의 매일이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괜찮아요. 저는 진짜 집에 갈 때 집에 들어갈 때 오늘은 지하 1층 B고요 B고요 B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 그 다음날 되면은 지하 2층에 가서 아 내가 지하 1층에 세웠나 2층에 세웠나 이러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막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괜찮아요. 찾기만 하면 되지. 운동하고 좋죠 뭐. 자,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김수찬, 임영웅의 울면서 후회하네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낮 시간대답게 큰 정체는 없는 편인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입니다. 1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영동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수락교에서 노원교 쪽으론 조금 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포천 화도고속도로 화도 쪽으로 운수터널 출구부에서 앞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아직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어서 터널 안 2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팔곡분기점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있었고요.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매송 나들목부터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쪽 송악 부근에서도 아직 사고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면서 진출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시작한 노래 영화 한 편 감미연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아, 6720님께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청취 중입니다. 노래가 나의 힘, 나의 안식처입니다. 집안일이 식탁에서부터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래도 은비트 들으면서 잠시 쉬어봅니다. 에? 금방 치우죠 뭐. 한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집안님 그냥 후다다다닥 하면은 금방 하니까 지금은 좀 쉬세요. 장윤나님께서 응디 오늘은 남편 병원 진료 때문에 아침부터 기차 타고 대구에서 서울 왔어요. 지금 진료 대기 중입니다. 신나는 마음 은비트 들으면서 달래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길 바랍니다. 그럼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일 거예요. 아유 멀리서 또 기차 타고 오셨군요. 대학병원 같은데 큰 병원에 가려고 오신 거겠죠. 아 이게 참 그 큰 병원 가면은 기다리는 게 일이잖아요. 사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돼서 기다리시는 동안 좀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맛있는 거 드시고 내려가세요. 올라온 김에 그쵸? 자 뚝뚝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 빛나는 초대석이요. 두 번 찾아옵니다. 첫 번째 빛나는 초대석은 이번 주 수요일 6월 24일 수요일 2부에 찾아와요. 주인공은 영원한 오빠 남진 씨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25일 목요일 2부에는요. 얼마 전에 종영한 트롯 경연 프로그램이죠. 무명전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하루 씨. 그리고 7위를 차지한 이루네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빛나는 트로트 매일매일 놓지 말고요. 꼭 들어주세요. 자 잠깐 광고 듣고 와세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7857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기어 나가는 잘 있겠지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관심 없던 트로트에 빠져 산 지 언 1년이 지났네요. 누구 때문에 트로트에 빠졌을까요? 바로 언제나 입춘되길 춘길님의 노래를 듣고 감동받아서 팬이 됐지요. 은빛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춘길의 이리 오너라 들려주세요.

관심 없던 트로트에 빠지신 지 한 1년 정도가 됐어요. 아, 충규 씨 덕분에. 저희 은비트에도 오셨었어요. 그때도 혹시 들으셨어요? 아무튼 뭐 이게 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내가 듣는 라디오나 뭐 프로그램에서 나오면 그만큼 반가운 게 없거든요. 자주 신청해 주세요. 2483님께서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오늘도 은가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15년 전 건강이 안 좋아서 직장을 그만두면서 집에서 운동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응디도 건강한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늘 바랍니다. 저도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랐거든요. 요즘에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는 순간도 행복하네요. 처음 문자를 보내는데요. 신청곡까지 적어보냅니다. 현진우의 빈손 띄워주시겠어요? 은간님 항상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하, 진짜 그 한번 아프고 나면요. 진짜 이렇게 2483님처럼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라디오 듣고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이 하루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또 뭐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반짝이분들 진짜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저도 막 다이어트 한다고 같이 막 부추기고 있지만 건강해야 됩니다. 막 굶어서 빼지 마시고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어찌됐건. 자,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리고 저 티켓타카로 돌아올게요. 춘길의 이리 오너라, 현진우의 빈손.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티키타카. 오늘의 티키타카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란 사람 이런 사람인데요. 옛날에 이런 게임 많이 했었죠. 아이앵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화진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응디 자기소개서 쓰기 너무 어렵네요.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진짜 나 자신을 설명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 기회에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나란 사람. 유혹에 약했어. 매일 아름다운 것을 수집하다가 카드값 결제일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의지가 약하디 약한 사람. 하지만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하.

나는 착하디 착한 사람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저는 제가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갑이 넘어서 노래교실에 다니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는 노래는 무조건 목청껏 따라 불러야 직성이 풀리는 나란 사람, 흥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연도 환영할게요. 지금부터 나란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주제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박군의 땡 잡았다,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

박군의 땡 잡았다,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주제요, 나란 사람 이런 사람.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만나보죠. 설점식님께서 떡, 빵 엄청 좋아하지. 먹고 나서는 후회가 물밀듯 밀려오지만 다시 또 반복하는 나란 사람은 탄수화물을 사랑하는 사람. 저요, 저요, 저요, 저도요, 저도요. 아, 진짜 이 탄수화물은 저는 진짜 없으면 못 살아요. 저 그 고기 먹을 때도 알죠? 저는 무조건 밥 있어야 고기 먹어요. 탄수화물 사랑해요. 에클레어님께서 밥은 안 먹어도 디저트와 밀크티를 매일 먹는 우아한 척하는 여자. 통장은 텅장된 지 오래전. 그러나 고급진 입맛 놓치지 않을 거예요. 희낭씨의 당근 케이크. 에클레어는 사랑이니까. 와, 그래서 이름도 에클레어군요. 아유, 뭐 우아한 척 하는 건가요? 밀크티 먹으면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저도 밀크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밥은 안 먹어도 디저트 없이는 못 살아. 무조건 디저트에 죽고 디저트에 산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디저트 매일 그 챙겨 먹으시려면 진짜 그 통장이 통장되긴 하겠어요. 구영준님께서 나란 사람 뭐든 잘 고치는 금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선풍기 고장나도 고쳐 쓰고 사면대가 막히면 분해해서 뚫어서 고쳐요. 와, 이 능력은 진짜 그 너무너무 부러운 능력입니다. 저 그 예전에 혼자 살 때 와, 세면대가 그냥 그 세면대를 안 보고 확인을 안 하고 이사를 갔어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면대에 아무리 뭘 넣어도 안 되고 뚫어도 안 되고 사람 불러도 안 되고 그냥 그 안에 자체에 깊숙이 이 호스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들여서 바꿨는데. 와, 진짜 꽉 막혀가지고.

결국 다시 이사 오기 전까지 막혀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솔직하게 말했죠. 이거 막혀 있다. 이거 집주인 분한테 말해서 어떻게 좀 해봐라. 아, 이거 세면대 뚫어서 고쳐 쓰시는 분, 이건 진짜 능력 너무너무 부러워요. 373호님께서 저는 23세 결혼해서 아이들 일찍 낳아서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고 손주들이 3명이나 된답니다. 친구 아이들은 대학생인데 말이에요. 나란 사람 손주들이랑 많이 놀아주는 젊은 할머니랍니다. 진짜 너무 좋겠어요. 딸인지 아드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젊은 할머니가 있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아이들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할 것 같아. 멋있어요. 정수아님께서 이목구비 뚜렷해서 강해 보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지만 의외로 우유부단하고 로맨틱 영화 보면서 감동받고 드라마 보면서도 찡한 장면에 눈물 뚝뚝 흘리는 약한 여자가 나란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겉모습 보고 그렇게 막 쎄 보인다 뭐 한다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전 심지어 말투도 이렇지만 저도 참 약한 여자거든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고 막 그러시지만 진짜 우리 같이 이렇게 진짜 이목구비 좀 또렷해가지고 강해 보이시는 분들 제가 의외로 약하신 분들 많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여린데 그쵸? 수아님 저 정말 공감해요. 116님께서 저는 진짜 몸은 무겁지만 입도 가볍고 손가락도 가벼워서 문자 속도도 빠른 사람이죠. 하지만 사랑은 무겁게 40년째 지속되고 있는 순정남이랍니다. 몸은 무겁지만 입도 가볍고 손가락도 가벼워. 근데 그 손가락이 진짜 가벼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자를 진짜 빨리 쓰신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자 하다가 나 이거 이제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만큼 드르르 써서 답장이 엄청 빨라. 아, 컴퓨터세요? 이러면은 아니 핸드폰이에요. 뭐 이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아, 제가 좀 손가락이 가벼워 이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손가락이 가벼운 사람이 진짜 잘 치나 봐요. 오경희님께서 나란 사람 엄마에게는 무뚝뚝한 딸인데 남들에겐 저 집 딸 참 상냥해 이런 소리 잘 듣는 사람입니다. 왜 엄마한테는 살갑게 대하는 게 쑥스러울까요? 제가 그래요. 진짜 왜 그럴까요 경희님?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아유 이제 애교도 많고 정말 엄마한테도 잘 그러겠다 뭐 이러는데 참 막상 엄마한테는 그쵸 애교도 잘 안 부리게 되고 무뚝뚝하게 대하게 되는 것 같아. 왜 그러 쑥스러워서 그런가? 안정환님께서 나란 사람을 삼행시로 소개하겠습니다. 안정환입니다. 정말 안정환입니다. 환장하겠네. 정말 안정환 맞습니다. 그 축구선수 그 분이랑 헷갈릴까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나 안정환 맞다니까. 내 이름 안정환 맞다니까. 별명 아니고 안정환 맞다니까. 환장하겠네. 진짜 안정환 맞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정환님 맞아요. 정환님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건데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정해진의 바로나, 조승구의 난.

정혜진의 바로 나, 조승구의 난 듣고 왔습니다. 티키타카 오늘 주제 나란 사람 이런 사람인데요.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9777님께서 나란 사람 머리카락 기부하려고 2년 동안 머리 기르고 있고요. 회사에서 남자 최초로 육아휴직 써서 현재 6살 2살을 육아 중인 머리가 아주 긴 남자입니다. 꼬맹이들이 초당 옥수수 좋아해서 마트 가서 옥수수 16개 사서 집 가는 중입니다. 우와 우와 오, 머리카락 기부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었죠. 뭐 염색 안 되고요, 펌 안 되고요, 머릿결 뭐 그냥 그 뭐 곱슬 게 있으면 그대로, 뭐 스트레이트 펌 같은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길러서 건강한 머리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싹둑 묶어놓고 이렇게 싹둑 잘라서 기부를 할 수도 몇 센치 이상이라더라. 뭐 그것도 기준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와 근데 여성분들은 머리가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많이 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기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남성분이 이렇게 기부하려고 일부러 2년 동안 이렇게 기르고 있다는 것도 2년 정도면은 어디서부터 길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쇄골은 쇄골에서 조금 넘겠다. 그쵸? 아유 6살 2살 너무너무 이쁘겠어요. 초당 옥수수 오늘 처음부터 초당 옥수수로 얘기로 시작했는데 이 얘기 듣고 사가시는 건가요? 맛있게 드세요. 최순계님께서 나란 사람 주민센터 에어로빅을 8년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줄 센터에서 기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목소리가 굵직하고 힘이 있다고 다들 잘한다 합니다. 하루하루 활기차게 시작하는 아지매가 바로 나란 사람입니다. 이야 에어로빅 센터에서 기압을 담당하고 있는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거 센터도 이게 왜냐면 이 에어로빅을 하면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따라하잖아요 선생님을. 근데 이제 선생님 이 너무 앞에 있으면은 그 다음 사람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을 보고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센터에 계신 분들을 보통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하이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하이 뭐 이런 기합을 담당하면 오 이제 바꾸게요. 삼삼삼삼공 하이 하이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뭔가 이 몸도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딱 맞춰서 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멋있는데요. 에어로빅 8년 차면은 뭐 선수죠 선수. 2525님께서 나란 사람 365일 다이어트하는 사람 살은 빠지지 않지만 다행히 더 찌지도 않는 사람.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유지하는 거요 보통 일 아닙니다. 뭐 빼는 것도 물론 힘들고 뭐 안 찌시는 분들은 찌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몸무게 변형이 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유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유지.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거. 송지민님께서 나란 사람 밖에서는 뭐든 척척 박사처럼 잘하는데 집만 오면 실수 연발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일을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집안일보다. 그쵸? 밖에서 일해야 되시는 분. 밖에서는 일 처리는 착착착착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따따따 하고 이렇게 따따따 부탁해요 이렇게 따따따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막 설거지하다 그릇 깨고 막 이러시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밖에서만 뭐 척척 박사면 되지 뭐 집에서까지 그렇게 척척 박사면 완벽한 사람이게요. 5152님께서 나란 사람 상위 1%의 아내 사랑꾼. 맛있는 거 보이면 아내 생각. 좋은 옷 보이면 아내 생각. 꿈에서도 아내 생각. 힘든 일은 내가 다 나선다. 남편들 오늘도 파이팅. 우리 신랑도 1%. 4023님께서 나란 사람. 겉보기에는 순하디순한데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지만 그래도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랍니다. 아, 겉보기에는 순한데.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이러신 분 있어요.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딱, 이거 아니.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부러워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잘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요. 이런 성격. 화낼 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멋있는 성격이에요.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은간의 빛나는 토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윤나의 내 사랑이야. 나윤이의 백세 시대.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응가하는 빛나는 토론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나태주의 비상금 인생 띄워드리면서 내일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는 돌발 상황이 많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내촌 부근에서 홍천휴게소 구간인데요. 종일 점검 작업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작업은 완료됐지만 아직 내촌 나들목일 때 2km 정도 더디느름 남아있고요. 더 지나 춘천분기점 부근으로도 작업하면서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여파로 동홍천 나들목부터 4km 정체입니다. 남양주요금소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앞서 추돌 사고 났는데요. 2, 3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안쪽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여의 하류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4차로 막혀 있어서 영동대교부터 여파 크게 받고 있는데요. 여유 시간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한때 유행처럼 쓰이던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 내 기분이 딱 이렇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우리는 일주일 중에 월요일을 가장 바쁘고 피곤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업무의 양으로 따지면 다른 요일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 몇 시지? 하며 자꾸 시계를 보는 이유. 아, 뭐 먹을 거 없나?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이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하나도 되는 것 같지 않은 이유. 몸은 월요일에 와 있는데 아직 내 마음이 주말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덥고 나른한 이 오후의 텐션을 끌어올려줄 뭔가가 필요하다면 우리 지금부터 같이 찾아가 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2월 22일 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비를 만나봤습니다. 안녕이란 말 대신 이 노래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하셨을까요?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된 오늘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까요? 오늘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다행히 무덥지는 않은데 이 날씨가 습하면 괜히 더 축 처지고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죠. 지금부터 2시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우리 다 같이 텐션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재미있는 문자 폭탄 저희 분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사연들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알찬 그런 두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시간에는 알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콩디. 주말 비도 오고 더웠는데 콩디는 뭐하며 지냈어요? 이민영님 문자 주셨는데 정말 올해는 조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골프를 못 쳤어요. 근데 주말에 약속이 잡혀서 골프를 또 열심히 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 금방 갔네요. 이화진님 언니 목소리로 시작하는 상큼한 라라랜드 월요일에 행복 시작합시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래? 행복 시작이야? 그리고 박태권님은 오늘 날씨는 흐려도 라라랜드가 있어서 기분 업 해볼랍니다. 진짜로?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리고 3026님 저는 토요일 일요일 출근했습니다. 이번 주도 풀 가동입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하셨어요. 이화진님, 박태권님 이렇게 두 분만 또 선물을 드리기에 참 그죠? 3026님, 이민영님 오늘 네 분에게 시작부터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 향이 가득한 본다방 아주 따뜻한 시간이에요.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다 뭐든 다 좋습니다.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골고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그거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 이보니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어서 여러분들 오세요. 오늘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성님, 와 라라랜드 출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상윤님, 콩디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검진하고 대장에 용종 3개 떼어내고 배하고 목이 아파서 멍때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 검사하고 나면 하루 정도는 좀 얼얼하죠. 푹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윤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는 주말 동안 친정 부모님 농장에 가서 감자 캐고요, 마늘 뽑고 왔습니다. 일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직접 캐온 감자와 버터구이 맛있었겠다. 버터구이 해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히히히 하셨어요. 좋은 주말 보내셨네요. 9599님의 사연이었었고, 4668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오랜만에 점심 외식을 하셨대요. 근데 점심 메뉴가 삼겹살에 돌솥밥 히히히, 지금은 옷이랑 이불 정리 중입니다 하시면서 4668님 보내셨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님, 콩디 오늘은 두건 쓰고 오셨네요. 후드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좀 많이 추워서 목 뒤가 조금 싸해요. 그래서 오늘은 후드를 입어야겠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노재홍님, 콩디 오늘도 2시간 즐겁겠죠? 콩디 얼굴 보면 또 희죽거릴 것 같습니다. 저 따라서 여러분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신나신대요. 감사합니다. 콩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좋은 3종 세트 다 들어가 있네요. 노재용님, 제가 커피 선물 시원한 걸로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유나니, 오늘 너무너무 힘든 하루입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데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지면 아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3521님, 콩디 미용실 뿌염하러 와서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로 커피도 주시고 늘 앞머리 공짜로 해주거든요. 서비스가 좋네요. 고객 관리를 잘하는 그런 샵이네요. 그래서 오늘 올 때 마카롱이랑 스콘 사와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제가 더 뿌듯한 거 있죠 하시면서 3521님 보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따뜻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주거니 받거니. 여기에서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준비했습니다. 본다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혜진님, 콩디 건강검진은 잘 하셨나요? 아우, 그걸 또 기억해 주셨어요. 잘 받고 왔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죠? 모르겠어요.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죠. 그리고 서보경님, 언니 지난주 동창회 갔다가 정말 변함없는 친구들 모습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저만 배가 나왔더라고요. 오늘부터 저 무조건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절대로 말리지 마세요. 나는 안 말린다. 매일 콩디에게 보고할게요 하시면서 서보경님 쇼크 드셨어. 그리고 우리 노재옥님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콩디 더운데요. 팔목이 허전해. 금팔찌는 꿈도 못 꾸고 혹시 콩디 팔찌 시원한 걸로 선물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팔찌 비주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어제 다 완성을 끝냈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옵니다. 그리고 우리 노재옥님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손목 사이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손목 금팔찌는 아니더라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꼭 보내주세요. 사이즈하고. 그리고 박혜숙님, 뜨개질 하면서 라라랜드 듣고 계시다고 새싹이십니다. 우리 박혜숙님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꺼풀이 내려와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라라랜드 들으며 힘내서 일할게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한현숙님 이분에게도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그 주말에 일본어 시험을 보셨대요. 간만에 공부하고 시험하려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역시 공부엔 때가 있나 봐요. 4566님이 보내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참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공부는 다 때가 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뭐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황은희님 오늘 A4 용지에 손배였어. 순식간에 확 뺀 거죠? 안녕하세요. 맨날 문자로 보내다가 오늘은 콩 어플 채팅창으로 보냅니다. 오늘 방송도 잘 들을게요. 너무 아프다고 A4 용지에 손이 배서. 다른 데 베이는 건 별로 안 아픈데 종이에 베이면 맞아요. 그 진짜 아프죠. 아 그리고 기분도 알싸고 싫어. 황은희님 보내셨습니다. 데일밴드 어여어여 붙이시고 빨리 아물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인사를 해봅니다. 큰아들이 종강을 해서 서울에서 상주로 데리러 갔다가 지금 서울 올라왔네요. 큰아들과 두 달간 같이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아요. 두 시간 동안 즐겁게 청취할게요 하시면서 5084님 보내셨습니다. 어우,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러브러브합니다. 문자에. 어제 동창회 나가서 친구들 휴대폰에 콩을 깔아줬어. 라라랜드 홍보하고 오셨다고 4344님 보내주셨습니다. 언니가 DJ 한다니까 예전 생각난다며 엄청 반가워했어요. 저 잘했죠? 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제가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차민경님 주말에 신랑 친구 모임으로 괴산 쌍곡 계곡 다녀왔습니다. 아우 계곡 시큰하죠 또. 토요일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가 와도 아이들은 아주 신나게 마음껏 뛰어놀더라고요. 맛난 거 많이 먹고 힐링하면서 복귀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수민님 순천은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인지 약간 쌀쌀한 느낌이 있네요. 오늘도 콩디의 목소리 들으며 오후를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이번에 라라랜드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우,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틈틈이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우리 손창훈님, 박인용님, 구문서님도 찾아와 주셨고 오미진님, 이경수님, 신유숙님, 김혜라님, 정승기님, 이민영님, 홍두성님과 라라랜드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를 또 많이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마골피의 비행소녀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Music is Magic입니다.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김연자님의 아모르 파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때문일까요? 아니면 월요일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유독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뮤직 매직 주제는요, 힘든 월요일에는 아무 노래, 아무 얘기로 정해봤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노래 있잖아요. 아무 노래 좋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달달한 마카롱과 커피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이렇게 소개하니까 굉장히 버릇없어 보여 내가.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콩디, 저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웃고 싶어요. 웃고 싶어. 자우림의 하하하송. 오경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우리 웃어봐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사하나. 사하나가 아니네. 사하나 어디서 아까 본 것 같은데. 6130님 아무 말 하고 싶은 날입니다. 오늘 아내가 첫 실습을 했습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어떤 실습인지는 적혀져 있지가 않네요. 근데 아내분께서 몸이 좀 약한 편이신가 봐요. 그래서 걱정이시라고. 신랑분께서 아내가 걱정이야. 그래서 길을 줘야 합니다 하시면서 6130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힘든 월요일에 아무 노래 아무 얘기가 주제입니다. 고연주님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유피의 뿌요뿌요. 신나게 춤추고 싶어요. 다 같이 즐겨봐요 하시면서 고연주님도 문자 이렇게 또 던져주셨습니다. 우정현님 콩디 저는 월요일 아침부터 냉동식 열다가 냉동실 문을 열다가 얼어있는 고기 덩어리 정강이 강타당했대요. 아니지 이렇게 아프신데 이거 뭐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웃었을까요 제가? 아 고기 덩어리가 정강이에 떨어졌어.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콩디가 호 한 번만 해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귀여우시다. 우정현님 아, 좀 멍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기 덩어리 얼면 또 엄청 강하잖아요. 그 윤설님 콩디 라라랜드 틀어놓고 편의점 알바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바하고 계셔요. 우리 윤설님 진상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하시면서 또 진상 손님이 나타났어. 우리 윤설님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웬만하면 즐겁게 웃으면서 지나가자고요. 그러면 우리 윤설님의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저 이분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다혜님. 아, 은혜해가 보통 많은데 바다해를 쓰시나? 박다혜님이 아이님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니 내 몸이 레몬 같지가 않아요. 나이가 드니 날씨 영향 받는 게 진짜 싫습니다. 휴. 보이는 라디오 보는데 콩디는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건강해 보여. 우리 박다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미숙님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실까요? 신탄지 휴게소에서 간식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시간 달렸는데 지금까지 3시간 달렸는데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가보자 고 하시면서 문자 이렇게 또 쏴주셨습니다. 콩디 오늘은 엄마가 중학생이 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74세 나이에 중학생이 되셨습니다. 와 멋지시다. 1학년 1반 12번 양영자 학생의 100일을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시라는 것도 쓰고 요즘은 정보가 어렵다며 열심히 타자 연습 중이랍니다. 와 어머님이 너무 멋있으시네요. 1577님 저 이번도 100일째 진짜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멋지게 졸업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졸업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라 콩디는 감자를 소금 대 설탕 뭐 찍어 드세요? 감자 찍어서 저는 소금파입니다. 소금파. 저는 토마토 소스입니다. 오 이것도 맛있겠는데요? 한번 드셔보셔요. 정말 맛있습니다. 00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친 하루엔 지코의 아무 노래. 오늘 주제하고 완전 딱이네요.

신나는 노래 들으며 덜 지치게 하는 게 좋죠. 저는 중1 여학생인데요. 아우, 어리네요. 중1 여학생. 파릇파릇한 중1 여학생이야. 시험 기간이라 지치고 인간관계도 지칩니다. 아니, 중1이 인간관계를 안다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너무 빠르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지쳤어.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감도 안 오네요. 다들 파이팅 하시면서 중1 여학생이 보내셨습니다. 4025님,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5880님, 아, 대한민국 신청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3차전 승리 기원해서요 하시면서 또 월드컵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5880님 보내주셨고, 김경수님, 트로트는 안 들려주시나요? 콩디 양지은의 흥해라 듣고 싶은데 앞집 여자가 안 틀어주던가요? 김경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꿈꾸자님, 친구랑 만났는데 엄청 자기 아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춘기 아들이 엄마가 설거지하면 등 뒤에 와서 허그도 해주고요. 어깨도 안마해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긴 했어요. 유니콘 같은 아들과 산다니 친구야 부럽다 하시면서 꿈꾸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이마 한가운데 뿔 하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이죠. 유니콘 같은 아들과 사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럽다고 꿈꾸자님이 문자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상우님, 근무 시간에 몰래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 저도 아무 얘기하고 싶어서 타닥타닥 글을 써봅니다. 타자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건 아니겠죠?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데로 보내는 거 쓰고 있다 생각하실 거예요. 확실히 도둑이 재발절이나 봐. 그리고 신하님, 마트 갔다가 옥수수 10개에 3,980원에 득템했습니다. 오, 엄청 가격이 착한데요? 제법 실한데 싸도 너무 싸더라고요. 맛나겠죠? 옥수수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한알한알 빼먹는 그런 재미가 있죠, 옥수수. 그리고 이희수님, 대구는 날씨가 꾸물꾸물합니다. 곧 비가 오려나 봐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그 외에도 김정희님, 김수진님, 저는요 언니, 저는 왜 안 불러주세요? 역시나 하시면서 우리 수진님 슬펐어. 김옥현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늦었네요. 지각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지각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힘든 월요일엔 아무 노래 아무 얘기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사는 게 뭔지 이무송님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 이 노래 전하고, 자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죠.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춘천분기점 부근으로는 종일 작업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 작업은 완료됐지만 아직 동웅천 나들목부터 7km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서인천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바란 부근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4차로와 갓길에 걸쳐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송유계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는 6km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안산분기점 4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지나 용인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습니다. 3, 4차로 막혀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와촌터널 부근에 사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은 태인 부근인데요.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김용일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공디. 아, 저는 서울 사는 김용일이라고 합니다. 아, 저에게는 아주 친한 술 친구 두 명이 있는데요. 둘 다 솔로였는데 갑자기 둘 다 여친이 생겨버렸어요. 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친구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요. 어쨌든 저는 요즘 술 마실 친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올 초에 이제 소개팅 해가지고 여성 몇 번 만났었는데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되었고, 그때 얘네들은 여친이 없을 때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연애하느라고 저와 술 마실 시간을 못 내고 있어요. 계속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뭐 여자친구 만나야 돼 뭐 이러는데, 아, 요즘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도 좀 느끼고요. 아, 사랑도 좋다지만 우정도 좀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화가 나서 연애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아, 요즘 행복하니? 그 순간 많이 즐겨라. 한순간이다. 데이트도 좋지만 나랑 술도 한잔하고 그래라. 나 요즘 심심하다. 나랑도 좀 만나주라.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용일님, 굉장히 매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여자친구랑 예전에 헤어졌다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엇? 아, 저는 그게 좀 궁금했고, 우리 설지원님, 사연자분이 여친 생기면 더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는 배우자랍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인생 경험을 먼저 하신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분도 얼른 여친 만나서 다 같이 모여서 놀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와, 새 커플이 만나서 즐기면 진짜 재미나겠다. 김은경님, 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단지 휴식기가 있을 뿐. 그리고 윤인숙님, 크크크크, 사연자님 여친 생기면 친구들 안 만나 주실 듯.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랍니다 하셨고, 안희로님은 친구 만나고 싶으면 연애에서 커플로 보시기 기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착잡해 보이네요. 크크크 하시면서 김준성님도 이렇게 또 오늘의 라방을 들으시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친이 생기면은 원래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우리 김용일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왜 그러냐면 좋은 짝을 찾았어 내가. 봐봐. 5253님이에요. 오늘의 새싹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저는 40대, 우리 김용일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 40대 남성 미혼입니다. 요즘 삶이 너무 너무 너무 무료합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재미도 없습니다. 이래서 결혼을 해야 하나 봐요 하셨는데, 두 분이 한번 만나서 술을 한잔 기울여 보시면 좋은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253님 그리고 김용일님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목이 메이네. 남성 미호님, 요즘 삶이 무료하다 하셔서 좋은 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일님, 사랑관계는 계속해서 변하죠. 인생 무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옹지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김용일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0: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 오늘 본플리 주제 알려드려야 됩니다. 소나기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딱이죠. 요즘 날씨하고. 오늘처럼 여기저기에 소나기가 내리는 날 같이 듣고 싶은 노래들, 여러분들 떠오르는 노래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사랑이 담긴 수박주스, 사박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꿀벌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주제 소나기 플리가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오, 모밀냉면님은 이선희의 여우비, 홍정환님은 김건모의 빨간 우산, 8991님은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유나의 우실 하시면서 고명아님도 보내주셨고, 박지혜님은 비처럼 음악처럼 김현식. 아,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부활의 소나기.

내게로 오렌지 군 가방에 작은 우산 챙겨 다니세요. 그리고 0831님 7408님 땅에서 흙 냄새가 납니다. 듣고파요 이 노래가. 그리고 기다렸던 소나기네요. 2790님 이주영님 잘생김 변우성 목소리 듣고파요 콩디. 그 노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요즘 우리 신랑이 김장훈의 소나기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 하늘이 흐려요. 곧 비가 내릴 듯합니다. 6185님. 그리고 김장훈의 소나기 들으면서 분위기 타고 싶은 월요일입니다. 틀어주실랑가요? 하셨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박정훈님이 듣고 싶다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김장훈 씨의 목소리입니다. 소나기.

이번에 라라랜드 봄풀리 소나기 풀리였습니다. 그래서 세 곡 다 제목이 소나기네요. 부활의 소나기, 이클립스의 소나기, 김장훈의 소나기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윤정희님, 소나기, 비 떠올리면 저는 배우 강동원이 생각납니다. 영화 늑대 유혹 OST 이수은의 고백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7021님, 김건모의 빨간 우산 신청합니다. 라라랜드 들으며 집에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남자분이 빨간 우산을 쓰고 가시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7113님, 소나기 하면 이 노래죠. 영화 클래식 OST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김은희님, IOI의 소나기 듣고 싶어요.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면서 들으며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노래랍니다. 말랑말랑. 그리고 윤소희님도 참여해 주셨고 황은희님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 생각난다 하셨어요. 박지은님은 비슷해 비가 오는 날에. 그리고 천호동에 살고 있는 이슬기님, 하늘에 먹구름이 껴있네요 하시면서 김태우의 사랑미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민이 울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창원 출장길에 우연히 들었다가 어구어구 그랬죠. 이런 멘트에 위로받고 다시 듣고 싶어서 그러셨죠? 주파수 찾다가 울산은 이 라디오가 안 나오는 걸 알게 되어 어플 깔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민님 새싹이신데 그랬죠? 이걸 듣고 위로 받으셨나 봐요. 다행이다. 이분이 지금 놀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88님? 2088님도 김태우의 사랑비. 시골은 지금 들깨와 콩을 심는 시기거든요. 비가 간절합니다. 소나기라도 내리면 그게 사랑비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 김태우의 사랑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여러분들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에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 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에게는 잊지 못할 대학 시절의 추억이 있다. 요즘처럼 바람에서 여름 냄새가 나는 날이면 그 선배의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당시 나는 같은 과 선배를 좋아했었다. 학교 복도에서 그 선배가 걸어오는 모습만 보여도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배는 늘 먼저 다가와 내게 장난을 걸었다. 어이 후배님, 오늘 안색이 왜 이래? 어? 어젯밤에 내 꿈꾸느라 못 잤구나? 하하 이 녀석이. 선배는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특유의 개구진 미소를 짓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아, 무슨 소리예요? 선배가 꿈에 왜 나타나요? 아, 그리고 머리 만지지 마요. 아이고, 화낼 줄도 아네, 우리 후배님. 내가 이러니까 너를 못 끊는 거야. 반응이 아주 귀엽다고. 나 간다. 이따 또 보자. 선배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면 그제야 힘이 쭉 빠졌다. 선배가 나를 보고 웃을 때마다 내 짝사랑은 더 깊어져 갔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선배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은

0: 날이 떠오른다. 저 선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따가 잠깐 시간 괜찮아요?
1: 어우 당연히 괜찮지. 우리 후배님이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언제나 오케이지.
0: 학교 앞 카페에서 팥빙수를 하나 시켜놓고 선배에게 내가 직접 만든 십자수 쿠션을 선물했었다. 선배가 이게 뭐냐고 물으면 나 사실 선배 좋아한다고 내 마음이라고 고백할 생각이었다.
1: 아 후배님아 이런 거를 만들면 눈 나빠져. 그리고 이런 걸 왜 놔줘? 남자친구를 줘야지. 근데 예쁘기는 하다. 잘 만들었네 우리 후배.
0: 선배가 특유의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건넨 말에 나는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었다.
1: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두 번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0: 선배와 팥빙수를 나눠 먹으며 나를 참 한심하게 느꼈던 날이 어제만 같다.

선배는 끝끝내 나를 귀여운 후배로만 여겼던 기억이 난다. 나랑 사귀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나를 보고 자꾸 웃었을까? 왜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나를 놀려댔을까? 이루지 못한 그때의 짝사랑을 또 혼자 몰래 추억하는 그런 오후다.

박정희님, 콩디님, 진심 가슴 설레게 잘 읽어주시네요. 꽉! 저의 대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하시면서 박정희님. 이 어떤가요? 들으시고 또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어떤가요?는 도윤선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이때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 하고 얘기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배님이 그냥 남자친구 주지 왜 날 줘? 이런 얘기를 하신 거면 반대로 남자친구분도 떠본 거라면 이 두 분의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궁금하네. 5450님, 이보님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라디오 감성이 돌아온 느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새싹이신데 듣기 편하셨어요? 그리고 홍정아님은 추억은 늘 정말 아름다워요. 사연을 듣고 보니 교회 오빠 생각이 나네요. 우리 홍정아님 교회 오빠가 생각이 났죠. 아유 모닝님은 아 가슴 설레고 짠하다. 가로 열고 여자분 입장에서 가로 닫고. 8205님은 그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는 왜 헝클어트리냐고요. 그건 반칙입니다. 근데 그 선배가 사연자님 마음을 알고 고백하면 상처 줘야 하니까 선수 친 건 아닐까요? 아, 또 요렇게 또 해석이 또 되는군요. 아무튼 아련한 추억입니다. 박기환님, 안 될 거 알면서도 미련 남기기 싫어서 입대 전에 짝사랑 선배에게 편지를 줬던 기억이 불현듯 났습니다. 짝사랑 경험이 다들 있으시겠죠. 오늘 어떤가요?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런 짝사랑의 기억들을 한 자락씩 에피소드를 떠올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문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이렇게 두 곡이에요.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진재 은님 콩디 너무 귀여워요. 덕분에 제 귀가 호강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7332님 진수정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차 운전 중에 매일 언니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6543님 잘 받았고요. 8991님 김정황님 정오영님 천안에서 박성원님 그리고 천은경님 주은수님 김은님 오늘 우울해서 달달한 크로와상 커피 마셨어.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혜리의 추억의 발라드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내륙 곳곳으론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퇴근길 안전운행에 더욱더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도로 곳곳으론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수산시장 부근입니다. 4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퇴근길 교통량 맞물리면서 영동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영동부터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 5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 쪽으로 5km 밀리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구간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6km씩 어렵습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남풍세나들목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 판교 방향 상일 부근에선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인데요. 6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요일이 월요일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보내고 난 다음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또 평소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주말 사이에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탓에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땠을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괜찮을 내일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보냈을 그 하루에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NRG의 할 수 있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춘영님께서 청해주셔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와, 할 수 있어 NRG 노래 들으니까 막 피가 끓는데 아주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손 걷어붙이고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스틴들은 월요일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귀가 칼퇴하셨어요. 아, 월요일부터 야근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아, 김보경님이 와, 저 지켜보셨어요. 오늘 진짜 구직 이직 이야기했는데 7784님 어떻게 알았지? 가슴속에 고이 품어둔 사직서를 오늘도 여러 번 만졌습니다. 월급값을 하라고요? 조금 받아서 조금이란 겁니다. 아, 너무 논리적이라 반박을 못하겠네. 아, 가슴 속에서 예 소리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아, 그 주말을 보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을 향해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기점이 되는 월요일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6월 지금 말로 향해 가니까 상반기 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뭔가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도모하고 그런 시간들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 여러분의 어떤 신변이 변하더라도 항상 이 저녁 시간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평생 고용되셨음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찾아주시고요. 저와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가 열리니까 출석 체크 부탁드려요. 출석 체크 해주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와우, 무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1: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1: 김정학님이 고용됐으면 제가 을인가요? 아, 그러네. 갑을 관계는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냥 질러버렸거든요, 제가 멘트로. 예, 갑과 을 관계 서로 뭐 주고받는 관계니까요. 예, 갑 하시죠. 제가 을 할게요. 저는 항상 을이 좀 편해. 아, 그러네. 아, 정말 통찰력 있으셔. 어우, 따가웠는데 질문이. 좋아, 노래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으셔서 목 운동 좀 하시라고요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유진성님이 신청하신 에스파의 위플래시.

스드인들의 월요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박숙향님, 인디 오늘 유난히 신나 보이네요. 모양새도 깔끔하시고 샵 다녀왔나요? 저는 오늘 하루가 무지하게 길었어요. 주말에 티도 안 나는 집안일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온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야호, 퇴근이다. 집에 가면서 들을게요. 제가 지난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시라 그랬는데 여름맞이 또 대청소 하셨나 보네. 그러니까 주말이 주말 같지 않으니까 월요일이 힘들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는 주말에는 편히 쉬시는 겁니다. 쉬는 것도 계획이 필요해. 예. 0645님, 우리 아들은 감자탕을 참 좋아해요. 특히 좋아하는 가게가 있는데 집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조금 먼 곳에 있는 맛집이거든요. 최근에 아들이 감기로 2주를 꼬박 아파서 죽만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그 감자탕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퇴근길에 포장해 가려고 먼 길을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들 덕분에 오늘은 인디 목소리 좀 더 오래 듣겠네요. 아이고, 아드님 덕분에 제 목소리 오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나저나 아드님 아프셨을 때 입맛 없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드시려다가 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러면 어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사다 주셔야겠죠. 아들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백대환님, 인디 저 경로 우대증 나왔어요. 기분이 묘하네요.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겠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점점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리에 예,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세상이 존경하는 그런 증명서 발급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1489님, 기숙생활한 대학생 딸이 종강에서 집에 왔는데요. 엄마한테 빨래 선물을 하나를 안겨주네요. 이불부터 옷, 수건 등등 아주 다양하게 야무지게 모아

왔어요. 우리 딸 민지 대단하다. 아주 고맙다. 그죠. 아이고, 그 기숙사 생활하면

아련했다. H의 이전이 들려드렸습니다.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월요일 저녁 우리 스테인들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7603님, 인디, 저는 퇴근이 7시라서요. 항상 슈비두바 퀴즈 할 때부터 들었는데요. 오늘은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돼서 1부부터 듣고 있는데 너무 색다르고 신선하네요.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에요. 여유 있게 2시간 꽉 채워 듣겠습니다.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아, 1부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겠죠? 와,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항상 2부, 아, 1부 너무 재밌다 그러면 2부가 서운할라. 2부도 재밌는데 예, 1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7603님이 일찍 퇴근하셨다니까 그게 더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2시간 잘 채워 들으시고 아주 평온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2824님, 부산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손에 막걸리 두 병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김치전이랑 감자전 지글지글 부쳤습니다.

빗소리에 곁들여 먹으려고요. 억수로 만나겠죠. 예, 저 지금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셨으면 막걸리 두 병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읽으면서 미소가 확 번졌습니다. 그 별거 아닌데, 아, 그 막걸리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죠. 왠지 참 그 아주 부산 계속 비가 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비 내리는 곳 있고 또 돌풍 부는 곳 있고 수도권에도 지금 6시 이후에 또 비 소식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 종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기온은 살짝 낮아져서 그래도 그나마 쾌적한 월요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4643님, 내일 건강검진하는 날이라서 오늘 휴무인데 나가지도 못하고 방콕 중입니다. 아, 건강검진 내일 하는구나.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뱃속을 비워야 되니까 그렇구나. 아이고 좀 무기력한 저녁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죠? 혹시 내일 대장 내시경도 하고 여러 가지 검진을 받으실 텐데 네 하루 좀 참으시고 건강한 몸 증명서 받으시죠. 예,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해야 되는데 올해 큰일입니다. 언제 할지. 예. 자 일단 지금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4643님은 예, 내일 건강검진 끝나고 드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키워드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스틴 주목! 파밤 여름이었다 입니다. 오 아련 아까 H의 이전이 들으면서 옛날에 작은 온피 시절 생각나서 아련해졌거든요. 예, 여름이었다. 점점점 키워드를 가지고 자 어떤 노래들이 도착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든요. 이 점점점 이렇게 여름이었다. 점점점이 붙는 순간 뭔가 아련해지고 기억이 또 미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예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스테인들의 지난 여름 추억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추억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노래에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디바의 조이 3029님께서 청하신 노래 걸어놨고요. 빅마마의 거부까지 들으신 다음에 여름 맞이하겠습니다. It's 1998 Marco DRV is coming at you.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스드인들의 지난 여름을 만나봅니다. 여름이었다. 3449님,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아련하더라고요. 여름이었다. 뉴진스의 디로우.

작년 이맘때 그 사람과 처음 만났어요. 여름이었다. 아, 아이유의 푸르던 신청하신 4992님. 아, 점점점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인음악가게 여름이었다 주제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새싹 청취자 우대해요. 선곡 채택에 선물까지 드리는 스윙 꿈나무상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많이들 보내주세요. 여름이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이 노래 여름 그 자체잖아요. 여름밤, 하늘의 별, 그리고 풀벌레 소리. 낭만이 넘칩니다. 하, 여름이었다. 이렇게 청해주신 우리 딸기빙수님. 하, 닉네임도 어쩜. 여름이었다.

0: 오, 분위기 바뀌었어. 1504님 REF의 이별 공식이요.
1: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여름이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 제로 이영.

0: 오타!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 2번 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7: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 여름 노래들 들어보니까 진짜 와 기분이 너무 말랑말랑하면서 여름이었다. 무슨 말만 하고 뒤에 여름이었다. 어, 아련해. 아, 좋아. 그냥 그 뭐 떠올리기만 해도 뭔가 뮤직비디오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부 마지막 곡은 오늘의 새싹. 스트인 꿈나무상 주인공을 발표하는 거죠. 오늘 주인공은요 2522님이십니다 오늘 주제 좋네요. 나중에 인디랑 같이 여름 노래 듣던 오늘을 아련하게 기억할 것 같아요. 인디와 행복했던 여름이었다.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에 우린 신청합니다. 오, 이 노래 너무 좋죠. 그래요, 오늘 마지막 여름이었다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부에서 어디 가지 마시고요. 좀 딴 데 가지 마시고 여름이었다. 되게 미화된다. 이따 봐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곳곳으론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팔탄분기점 쪽으로 5km 밀리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 구간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6km씩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일산 방향으로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요. 산분에서 수리터널까지 주춤하고 이후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 노후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도 10km 답답한데요.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는 양쪽 모두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답답하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는데요. 4차로와 갓길 통행 어렵습니다. 더 지나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6233님이요. 이 시간대에는 신나는 곡이 좋죠? 쿨의 진주 조개잡이 이렇게 적어주셔서 아 덕분에 들었습니다. 엄청 신나고 아, 귀엽네요. 아 쿨 노래 거의 저희가 처음 들려드린 것 같은데 와 바닷가 아니 바닷속 어디에서 이렇게 웃는 게 너무 귀여워 아니 입다문 아 기분이 확 좋아졌네요. 자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2부도 열심히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달려갑니다. 네, 자 잠시 후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순간 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주 지우고 싶은 오늘의 기억까지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인디의 허밍이 매섭게 휘몰아치는 시간. 자, 모이셨으면 헬멧 쓰고 안전벨트 매고 출발합니다. 스비또바 퀴즈.
1: 안녕하십니까. 스비또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바나나 우유 쿠폰 바나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2: 띠리빠 띠리빠 밥스비르밥 뚜리리뿌 따리빠 밥스비르밥 스티리삐삐 뚜띠리뿌

0: 스비드바퀴스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G-Dragon의 Crayon이었습니다. 아, 3456님. 오, 번호 3456. 오, 좋아. 세상 열심인 허밍이었다. 아련. 그랬다. 열심히 살았다. 최준호님. 인디, 음이 탈난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쿠폰 소개할 때 음이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매력입니다. 항상 음이탈을 끝에 내줘야 돼요. 빠나크 약간 이렇게 뒤에 살짝 꺾어주는 게 매력입니다. 매끈하면 매력이 없어요. 예. 따라크 이렇게. 김은지님, 오, 인디는 지금 부끄럽다. 빠라바람 빠밤 빠밤 빰밤 인디는 열심히 살았다. 바라바람 빠밤.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쉬웠죠? 힌트도 아까 자 모이셨으면 헬멧 쓰고 안전벨트 메가 이러면은 그리고 힌트곡도 지드래곤의 크레용. 그렇다면 정답은
1: 다 같이 원 빠빠빠 빠빠빠빠빠 날 따라 투 빠빠빠빠빠빠빠 소리쳐 호호 뛰어봐 쿵쿵 날 따라 해해 엄마도 파파도 같이 고.
0: 어 잠깐만 잘 들어보니까 예 이렇게 내려가네. 힘 빠져. 오늘 정답은 크레용 팝의 빠빠빠였습니다. 아 정말 전세계적인 열풍을 가져온 크레용 팝의 빠빠빠. 모르는 분들이 없겠죠.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자 당첨자 발표합니다. 오유 경쟁률이 오늘 높았어요. 그 중에 당첨되신 분은 크레용 팝의 빠빠빠 PD님 마이크 꺼요. 우리 인디 지켜주자고요. 괜찮아요. 저 하나 희생해서 여러분이 즐거울 수 있다면 예 지구 끝까지 싸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크레용팝의 빠빠빠 아 인디도 저와 같은 직장인이셨군요. 토닥토닥 여름이었다. 안송이님 감사합니다. 빠빠빠 크레용팝이요 처음으로 가수랑 제목 다 아는 거예요. 크크크 하셨어요. 8004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크레용팝의 빠빠빠 이 노래는 헬멧 쓰고 점핑해야 하는데 소가담님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헬멧 쓰고 점핑하고 같이 뛰어당겨야지 완성이 되는 노래인데 그래서 바로 들려드릴 겁니다. 춤출 준비하시고요. 정말 2억 번은 넘게 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가볍게 구경하겠습니다. 오늘 정답곡 빠빠빠 들려드릴 테고 예 방금 소개된 그 네 분 그리고 여기에 여섯 분을 더 모셔서 총 10분께 바나나 우유 쿠폰 바나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우리 홈페이지 오시면 선곡표 있어요. 거기에 올려놓겠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그 번호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크레용팝의 빠빠빠

오늘 스비드바 퀴즈 정답곡 크루용 팝의 빠빠빠 들려드렸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셨어요? 최소화해서 포인트 되는 안무만 같이 쳤는데도 이렇게 숨이 차네요. 김보라님, 아 진짜 눈치 보면서 꿋꿋하게 추시는 거 너무 존경스럽고 귀엽고 읽으면서 눈물이 막 어우 예 열심히 했다. 김현미님, DJ도 극한 직업인 듯 크크크 빠라바람 빠밤 빠밤 빰밤 호진이는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빠라바람. 아, 자, 이기철님께서 매일 야구 보는 재미로 저녁시간 금방 갔는데 월요일은 야구를 안 하는 날이라 심심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스윗 드라이브가 생각나서 달려왔습니다. 환영해 주실 거죠? 그랬더니 빠빠빠빠빠빠빠빠 나 따라뚜 빠빠 막 이러고 있어. 그랬네. 재미 찾아오셨으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철님 제대로 오셨고요. 우리 기철님 매일 오시는 것 같은데 아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그치 야구 보신다고 또 네, 틀어놓고 보세요. 네, 스팀 틀어놓고 보셔도 돼요. 그죠? 네. 자,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장면 펼쳐지잖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는 다양한 순간들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일상 한번 만나봅니다. 박미경의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그리고 박정훈의 먼 훗날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911님, 경남 진주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비가 내려서 그런 건지 애 낳고 생긴 후유증인지 팔목이 시려서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어요. 그래도 잘 버티고 오늘도 잘 해내고 있다고 인디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오늘의 장면에 기념으로 사진 남겨봅니다. 헤헤. 짠해. 참고 참다가 그래 얘기라도 한번 나눠봐야겠다 하고 파스 붙인 손 찍어서 안녕 하듯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 날씨 탓이에요. 그렇게 넘기고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면 좋겠는데 그래도 통증 심해지시면 꼭 진료 받으시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그만큼 힘들게 잘 견디셨으니까 얼마나 칭찬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너무 사진 보고 짠해가지고 얼른 들어가세요. 9884님, 아현이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혜와 경민은 병원으로 각자 볼 일을 본 후에 도덕산 캠핑장에 모였습니다. 스윗 드라이브 들으면서 삼겹살 1차 흡입하고 매운 볶음면으로 2차 준비 중입니다. 이따가 고구마도 구워 먹을 거예요. 3차 파리. 와, 지금 친구들끼리 모여서 마치 동화를 읽는 것 같네. 아현이는 열심히 일하고 경혜와 경민은 캠핑장에 모였습니다. 인디는 지금 사진 바라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6842님, 인디 오늘 저희 작은 아이가 입대했어요. 새벽부터 진주로 차를 몰고 가서 아이와 짧은 시간을 보낸 후에 헤어져야 했답니다. 여름 더위에 입소식도 없이 드라이브스루로 아이와 헤어져야 했어요. 교관들의 고함 소리에 맞춰서 후다닥 달려가는 아이 뒷모습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부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히 훈련 잘 마치고 만나길 기원합니다. 인디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진주 다녀오셨어. 앞서 그 0911님 파스 붙인 손 보내주신 분 진주인데, 진주라는 지역

명 이름만 들어도 또 왈칵 눈물이 쏟아지시겠네. 상상하고 준비하고 기대했던 머릿속의 장면이지만 눈앞에서 우리 아이가 호루라기에 맞춰서 헐레벌떡,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우왕좌왕 거리면서 애들 친구 따라가는 그 같은 동료들과 함께 걷는 거, 그거 볼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지. 하지만 이내 또 금세 적응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겁니다. 아, 너무 혹석이라서 입소식을 또 생략하는 그런, 아, 그건 참 잘했다. 오래 세워두고 그러는 거 진짜 위험하니까. 예, 건강하게 잘 다시 만날 날까지 잘하고 있을 겁니다. 2632님, 인디, 드디어 사업자 내고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회사 차로 쓸 작고 귀여운 중고차를 데리고 왔어요. 차 애칭도 지어줬습니다. 엘리자벳. 오, 고급져. 응원해줘요, 인디. 오, 엘리자벳. 와, 색깔은 뭘까? 아, 이쁜 이 차로 번창해야지. 가는 곳곳에 정말 내가 한 노력, 그 결실 알알이 잘 맺히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양입니다. 사업자 내고 그래요, 차곡차곡 준비하신 만큼 뭐 돌발 상황이 생겨서 난처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겠지만 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2632님은 잘 이겨내실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타고,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로코베리의 괜찮아 청춘이었습니다. 이진아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오늘의 장면, 아, 다들 공감하시면서 그래요. 드라이브 스루로 입소식을 했다는 소식에 또 이제 군에 보내신 부모님 같은 거, 그랬어요. 뭐 이해는 되지만 우리 아들 끝까지 길게 못 봐서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십니다. 참 진주 또 공군으로 입대를 한 이야기를 듣고 또 경험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아, 오상성님께서는 휴가 첫날이었는데요. 아기 머리 묶는 거에 도전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내는 대충 묶어도 예쁘던데 저는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겨우 묶었는데 영. 그래도 딸이 거울 보고 대만족이래요. 그랬어요? 따님이 엄청 착하다. 그죠? 이 손끝 감각도 그렇고 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은 어렸을 때 또 묶고 이렇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척척척척 해도 이쁘게 탁 매듭이 지어지는데 아버지들은 절대 못할걸요. 그리고 우리 딸 머리 이렇게 막 잡아당길까봐 막 너무 저기 세게 할까봐 그것도 막 벌벌벌벌벌 떨면서 묶으셨을 텐데 그래도 연습하세요. 점점 나아지는 모습에 딸이 또 아빠를 기특하게 볼 겁니다. 예. 그리고 8934님도 아빠 사연입니다. 인디, 오늘은 아빠랑 출첵합니다. 집 앞 정자에서 치맥하면서 같이 스테인을 듣고 있어요. 우리 아빠 취업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니까 이번 주는 아빠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요. 우리 아빠의 새 출발 축하하고 응원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이야! 아, 기쁜 소식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아, 우리 8934님이랑 오붓하게, 그 취업 과정, 그런 얘기도 이제 솔직히 털어놓지 않으면 가족끼리도 잘 몰라요, 그죠? 그랬는데,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과정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쁨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다정해 보이고, 정말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네, 축하드립니다. 자신감 있게 항상 8934님께서 항상 응원할 겁니다. 저도 응원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장면 오늘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오상성님과 8934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옵니다. 9024님이 신청하신 조용필의 걷고 싶다. 그리고 신효범입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조용필의 걷고 싶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듣고 왔습니다. 배지영님, 저는 여름만 되면 벨소리를 이 노래로 바꾸곤 합니다. 듣고만 있어도 시원해지거든요. 포지션의 썸머타임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저도 엄청 청량하고 그 통쾌하죠, 이 노래. 지영님 덕분에 한번 들어볼까요? 포지션의 썸머타임.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네, 생방송 월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시간 재밌게 덕분에 잘 달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6810님 그리고 K2632님 외에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네, 이 노래 남겨놓고 갈게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면서 퇴근길 정체는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 쪽으로 지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부근에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잠원에서 반포 사이 짧게 주춤하고 신갈분기점 부근 2km 정도 서행합니다. 이후 옥천 1터널에서 영동 1터널 쪽으로는 야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고요. 7곡분기점에서 금호분기점 쪽으로도 3, 4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후 동대구 분기점에서 경산 쪽으로도 작업하면서 1, 2차로 통행 어렵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 김천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저 2열차 현재 한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은 모두 저 강에 던져버리고 고민과 걱정은 이 열차에 놓고 내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싣고 가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한강 철교 위를 달리던 열차 안에서 울려 퍼진 안내 방송입니다. 고단한 퇴근길, 지하철 칸칸이 불쑥 울려 퍼진 목소리 덕분에 사람들은 한결 가뿐해진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겠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다 비슷한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 못할 걱정이 있고 낫지 않는 상처가 있고 감당해야 할 무게도 있죠. 그 모든 어려움, 이 시간 흘러나오는 음악에 실어보시죠. 다 내려놓을 순 없더라도 잠시 숨을 고를 만큼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이해로 Let's Train to London.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22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예, 가끔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다들 표정이 거의 없죠. 예, 그냥 이게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서 다 이렇게 좀 평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겠습니까? 예, 저마다의 고민과 또 나름의 짐을 지고 있겠죠.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 시간만큼은 좋은 음악에 기대서 편안히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 타는 4호선에는 왜 안 나오죠? 네, 조혜정 씨. 호선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저기 그게 뭐 정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관사님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아무래도 그런데 좀 예, 조예가 있는 분들이 좀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 아니 가끔씩 이제 그런 방송을 이제 좀 듣고 있으면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좀 뭔데요. 좀 낯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걸 듣고서 막 그게 약간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표현이나 이제 감정 이런 것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좀 많이 안 하고 산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자유롭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사실 예 그런 멘트나 그런 방송이 뭐가 그렇게 뭐 낯간지럽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방송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아, 이거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 좀, 이렇게 좀 약간 피식 웃으면서, 예, 그렇게 좀 여유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며칠 전에 출근길 전철을 탔는데 맨 끝 칸에 탔거든요. 노래를 누가 열창을 하는 거예요. 젊은 기관사님이셨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지만 한 소절씩 우렁차게 몇 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뒤에 남학생 말에 빵 터졌습니다. 거참 노래 잘하네. 요건 더 닭살. 그러니까 너무 잘 불러도 닭살, 너무 못 불러도 닭살. 아 그래도 참 진짜 본인을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관사님도 그렇죠. 예. 아 그렇구나. 이소영씨 드림팝 열차에 다 놓고 내려도 될까요? 예, 근데 그럼 꿈디는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나눕시다.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저 다 아시잖아요. 그걸 다 짊어지고 가지 않아요, 제 성격상. 버릴 건 버리고. 예. 아, 이지우 씨가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 시각 출석합니다. 김순자 씨, 예, 또 인사 전해주신 예, 정재욱 씨,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와 케이크 쿠폰. 예,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사자 구구 투샤이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0일 월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이선재 씨, 월요일 저녁은 드림팝 들으면서 행복한 러닝타임인데 제주는 장마가 시작됐나 봅니다. 예, 폭우라서 도저히 비 맞고 뛸 엄두가 안 나네요. 예, 오늘은 조용히 얌전히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드림팝 듣는 걸로 대신합니다. 예. 우중런도 괜찮은데 나름 흠뻑 맞고 저 한 번 한 적 있었거든 한 적 있거든요. 예. 괜찮아요. 기분이 괜찮아요. 진짜 스트레스도 나름 풀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진짜 저 인간은 정말 좀 쉬어보려 그랬더니 아, 못 나가시는 거죠. 뭐 제가 뭐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예.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예. 나가지 마세요. 오늘은 장마가 시작이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될 때가 됐죠. 예. 제주부터는 이선재 씨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3419님,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와 오랜만에 목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는 서울, 저는 전라도 광주라 자주 보지 못하지만 좋은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로 오늘의 만남이 너무 행복했어요. 짧은 하루지만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야 고맙고 사랑해라고

보내주고 싶은 밤입니다. 예. 아, 정말 진짜 진짜 친한 찐친하고는 여행

생일입니다. 축하곡으로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꼭 좀 틀어주세요. 예. 지금 듣고 계실래나요? 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자, 신청하신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듣고요. 런던 보이스입니다. 런던 나이트.

0332님이 신청하신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그리고 런던 보이스 런던 나이트였습니다. 롤라장 가야하나요? 예, 신동원씨. 요즘 롤라장 있나요? 롤라장 거의 없어요.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봤던 것 같은데. 홍민경씨. 국민학교 6학년 때 롤라장 가서 만난 오빠가 생각나는. 예, 그때 함께 갔던 친구들 모두 잘 있지? 예. 저도 그때는 보통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제 뭐 1, 2학년 이런 학생들이 가니까 저도 이제 형 따라서 몇 번 이제 갔는데 극장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극장 옆에 롤라장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게 팝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소방차, 예, 소방차 거의 전성시대였어요. 88년, 네, 89년, 막, 와, 진짜, 예. 뭐, 어젯밤에, 뭐, 난내가,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 와, 진짜, 예.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변진섭 씨, 예, 막 이제 데뷔하고 막 이럴 때, 새들처럼 막 이러고 나오고. 기억이 납니다. 홍원기 씨, 예전에 롤라장 DJ 박스에서 이 노래 틀어주면 아이들 두 배속 돌진하면서 내달렸었죠. 예. 조다 씨와 서지오 바렌테 청바지 기억납니다. 진짜 지금도 있나요? 지금 없을걸요? 예, 지금 아마 브랜드가 사라졌을 거예요. 예. 아, 저보다 형님이시군요. 예, 홍원기 씨 아닌가? 이혜연 씨, 오늘따라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보고 싶네요. 드림팝 들으면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영상통화는 자주 하시겠죠. 아유, 근데 또

직접 보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니까 시간 내서 한번 가시죠. 예. 이지우 씨, 전남 목포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친오빠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예. 유송자 씨가 혹시 목요일 보라에 허남준님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드림팝에서 보라로 보고 싶어요. 몸이 10개라도 지금 모자란 분을 어떻게 저희가 모십니까? 요즘 뭐 거의 그 허남준 아리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예, 특히 여성분들. 와. 예, 이게 드라마가 종영이 됐는데, 아유. 예. 우리 기술 감독님 모르세요? 나보다 한참 젊은 기술 감독님인데. 요즘 드라마, 예, 얼마 전에 종영했잖아요. 예, 꽤 인기 있는 드라마였는데. 나보다 형인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The Clash, London Calling.

Razor Light, North London Trash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2일 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333님 97학번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두 친구 모두 접히는 핸드폰을 쓰고 있길래 나 빼고 다 젊네? 라고 했더니 친구가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젊어? 라고 하네요. 예, 친구의 동문서답에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예. 야, 라임 괜찮은데? 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 아닐 텐데 어? 이 친구 보게 이걸 받아? 아이고,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식 씨가 아유 오랜만에 또 예, 어제 생일이었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작년에 꿈디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지만 선물 없이 가볍게 축하만이라도 해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애잔해요. 이보세요. 좀 텐션을 좀 넣어서 좀 보내주세요. 성식 씨. 에? 어제 누구 안 만났어요? 친구들하고 좀 파티 좀 하지. 에? 나이가 들수록 그 생일을요. 저는 좀 조촐하게 보내는 것보다 이게 최대한 좀 많이 부르고 싶어요. 예, 진짜 소위 개판 5분 전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많이 불러가지고요 왁자지껄하게 좀 놀아보고 싶은데 모여지지가 않아 사람들이. 예, 아유 생일 축하하고요 김정식 씨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줄게요. 예,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985님이 시골에서 서천 내려가는 중입니다. 누나가 좋아하는 라디오입니다. 뉴욕 화이팅. 예. 뉴욕 화이팅은 뭐지? 2264님이 신청하신 스팅 잉글리시맨 인 뉴욕 그리고 벅샤르 펑크 나더데이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상식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송골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는 돛새치랍니다. 그렇다면 평균 시속 120km를 자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동물은 무엇일까요? 노이즈의 힙합으로 힌트 드립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것을 보며 부른 노래가 있죠. 빨라요 빨라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치타, 2번 나무늘보, 3번 거북이.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노이즈의 Follow You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치타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연실 씨, 종일 이현우, 박명수, 폴킴, 가비, 이본, 이금희 DJ 쭉 고정으로 듣는데 오늘 이 시간은 처음 듣네요. 안녕하세요. 신나요. 예. 제 이름도 좀 기억해 주세요. 예. 자, 1부 끝곡으로 마이클 프랑스 앤토니오 송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밤늦게 이동하신다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퇴근 정체는 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김천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가서는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함안 2터널 2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리티터널에서 회인터널 사이 2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받아 보은에서 회인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간선도로 지나기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흐름 좋아졌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7: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8: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빌리 아일리시 Bad Guy 953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친구가 양파랑 감자랑 마늘 준다고 하길래 친구네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매일 받기만 해서 미안해요. 나는 Bad Guy. 예. 아마 친구분도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예, 드리는 걸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뭘 좀 주세요 그러면. 예? 받기만 하지 마시고 뭐 식사를 한번 사신다든가.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노경현씨, 저녁에 온 가족이 드림팝 들으며 각자 할 일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여유로운 행복한 시간입니다. 3380님, 오늘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어요. 또 주말 부부라 집에서 혼자 조용히 드림팝 들어요. 아, 9578님, 인천 연안부두 근처 주차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 왜 안 들어가시고요. 6185님, 밤 공기가 너무 시원해요. 하루 일과 끝나고 한적하게 음악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고, 오상석씨, 예, 드림팝 들으며 아이도 영어와 친해지고 영어 실력이 쑥쑥 자라기를 바라면서 듣습니다. 제가 드림팝 뭐 계속 들으시면 영어 실력이 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너무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예, 친해질 수는 있죠. 예, 팝이랑 친해지면 아무래도 영어랑 조금 더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요를 듣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고릴라즈, 예, Feel Good Incorporated 들었습니다. 홍지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아, 201님, 잠깐에 소나기가 지나고 뒹굴뒹굴 하다가 비닐우산 쓰고 운동 나왔는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예, 더불어 미소 짓게 하는 상호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닐우산을 쓰고 나오신 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나요? 산책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긴 뭐 그것도 운동이지.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230님, 장장 7개월 동안 주말도 없이 강행했던 프로젝트가 결국 오늘 엎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총 책임 맡았던 건데 제가 힘든 것보다 같이 힘써줬던 후배들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후배들 다독이며 만난 점심에 커피까지 사비로 쏘며 으쌰으쌰했는데 정작 퇴근하고 혼자 방에 멍하게 있으니 그렇게 맥이 풀리며 한숨만 나오네요. 오늘만 슬퍼하고 내일부터 다시 힘내보려고요. 아유, 7개월 동안, 예, 반년 넘게 준비하셨던 게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면은 어후, 어떤 느낌일까요? 예. 근데 0230님 탓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뭔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맞지 않아서, 예, 어그러지게 된 건데 후배들한테도 미안하시겠지만 아마 알 겁니다. 그건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아 참, 예, 그래요. 오늘까지만 뭐 슬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감정이 뭐 그냥 무 잘라내듯 싹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 더 좋은, 예,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0230님한테도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Radiohead, Nice Dream. 예,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요. 참 이걸 위로라고. 예, 굿나잇. 예, 노래로라도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그리고 스타세일러의 Good Souls까지 두 곡이에요.

Radiohead, Nice Dream, Star Sailor, Good Souls였습니다. 윤소미 씨, 소개팅하고 왔어요. 이번에도 망했네요.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나가라는 선배 말을 따랐는데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그저 피곤합니다. 그래요. 어떤 때는 정보가 정작 필요해야 될 때는 안 필요하고 안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하고 이번에는 정보가 좀 필요했었네요. 이렇게 안 피곤하시려면 아 근데 뭐 이렇게라도 해보셔야죠. 예, 어떻게 항상 이렇게 다 저기 준비된 것들만 가지고 예, 완벽한 만남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예. 5210님, 이제 가 신입대 딩딸이 오늘 1학기 시험 마지막 날인데다 기숙사 방 빼는 날이라 모시러 갑니다. 방학인 거죠. 장전 두 달간 모시게 생겼네요. 예. 아, 이럴 때는 아 기숙사도 방학 없었으면 좋겠다 싶죠. 그냥 있지 뭐하러 와. 아 그냥 집에는 한 일주일만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원영씨, 방학한 큰딸이 안양에서 대구로 옵니다. 예, 두 달 만에 보는 거라 기다려지네요. 드림팝 들으며 밥하고 있어요. 그럼 빠이. 예, 아이고. 한원영씨랑 예, 5210님은 온도차가 크네요. 예, 지금 보니까. 아, 이왕이면은 아, 또 계약해서 예, 개강해서 보내면 또 보고 싶잖아요. 예, 두 달 또 치열한 여름 예, 치열하게 재밌게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210님하고 한원영씨 예, 윤소미씨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소미씨와 한원영씨는 예, 문자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at Metheny Group, Last Train Home.

비틀스의 윌, 예, 박화심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생방송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 밤이에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소연 씨, 그동안 바빠서 라디오를 못 켰어요. 오래간만에 드림팝 들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도 끝냈어요. 수박 먹으면서 라디오도 듣는데 마치 기말고사 끝나고 내일부터 여름방학인 학생이 된 기분이 듭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지만 1학기 종강날이 생각나면서 여름방학에 설렘이 밀려오네요. 꿈대님은 여름방학 때 뭐 하셨어요? 네. 대학 여름방학이요? 대학 여름방학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1학년 종강 파티 때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그 다음날 들어갔던 기억이 비가 무지 내렸거든요. 예, 안, 이제 그 저희과에 저랑 이제 친한 그 동생 한 명하고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뭐 그런 예전에 형하고 이렇게 셋이서 와,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술을 마시고, 예, 학교 운동장을 막 돌고, 엄청 또 울고, 예, 막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예, 밤을 샜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그 형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랑 진짜 친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한 14년 전에 한번 하고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TMI.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그쵸. 이맘때쯤 종강을 하고, 방학 때 뭐 하지? 근데 요즘 진짜 대학생들은 저희 때처럼 방학 때 뭐 하지? 막 이렇게 뭘 하면서 놀지? 어딜 가지? 뭐 누굴 만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요. 예. 김소연 씨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제 추억을 또 이렇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정 씨, 아이들 학교 가고 오전 시간에 제빵 기능사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왕 시작한 거 자격증도 따보자 하는 마음에 굳어진 머리를 열심히 굴리며 필기시험도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곳이 없네요. 실기까지 도전입니다. 예. 아니 왜 주변에 자랑하시면 되잖아요. 아, 실기까지 다 하시고 합격하면 그때 당당하게 그렇게 하죠. 어우, 야, 대단하시다. 예. 이게 뭔가 절실함이 없으면 잘 안 되는데. 예. 끝까지 예, 화이팅입니다. 박현정 씨한테도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 주시고요. 아, 신병모 씨, 항상 오토바이 타면서 듣는데요. 예, 오늘은 모처럼 쉬는 날이라 집에서 편하게 듣습니다. 예. 배송을 하시나 아니면은 뭐 취미로 이렇게 예, 팔을 쭉 뻗어서 타는 그 오토바이를 타시나 잘 모르겠지만 예. 안전 운행하시고요. 그 김에 신청곡도 보내요. 도노반의 I Like You 신청하셨고요. 던컨 브라운입니다. Give me take you.

Like You 그리고 Duncan Brown Give Me Take You 두 곡이었습니다. 신순예 씨, 저희 딸은 저번 주에 기숙사에서 나와서 7월 말까지 집에 같이 있을 생각하니 머리가 행복하시다고요? 뒷말을 안 적어주셨네. 6185님, 내일 모레 둘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행정고시 시험 있어요. 고생한 만큼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에서 총정리하면서 열공하고 있는데 왠지 짠해요. 예, 민기야, 조금만 힘내자. 아, 행정고시 시험이군요. 오, 예. 와, 중요한 시험이네요. 예, 아, 그러게요. 진짜 고생한 만큼 다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 합격자는 또 제한도 있고. 참, 늘 그렇습니다. 아, 좋은 소식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 Railbird Sympathy. Now when you climb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0: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파 월요일 밤 끝고 프로콜 하람 화이트 쉐이드 오브 페일 듣죠. 드림파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로우.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동물원에서 자란 코끼리, 그리고 야생에서 자란 코끼리. 두 그룹의 코끼리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사는지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동물원 코끼리는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먹고, 아프면 수의사가 돌봐주고, 비교적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요. 야생의 코끼리는 언제 맹수의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늘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위험성이 적은 동물원의 코끼리가 야생 코끼리보다 평균 수명이 더 짧았습니다.

누군가의 통제와 보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불안을 안고 있더라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가 삶의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6월 22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야생에서 조금은 척박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나의 의지에 따라 자유를 얻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그러나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참 인생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영업자님들과 회사원이 서로 부러워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쨌든 나의 몫을 잘 찾아서 하루하루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또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밤그대 예고해드렸죠. 오늘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일부는 특집으로 채워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정리하고 다가올 하반기를 미리 계획하는 시간,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신청곡과 사연도 보내주세요. 혹시 오늘 소개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 읽어보고 다른 날 소개해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026년 거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지난날의 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2026년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이쯤에서 잠시 멈춰서 지난 시간들 정리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더니 부지런히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밤그대 가족들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반성하고 또 점검해보려고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1634님, 사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질주하던 아들, 제가 몸무게 8kg나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대학생이 된 우리 아들 이제 철 좀 들었나 봐요. 얼마 전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는 나랑 셀카 찍으면서 매번 웃고 있는데 나는 엄마가 사진 찍을 때마다 휴대폰만 보고 있네. 나 왜 이렇게 철이 없었지? 그러더니 이제는 제 앞에서 조잘조잘 수다쟁이가 된 우리 아들. 2026년은 아들 덕분에 웃는 날이 많았네요. 아들이 노력하는 만큼 저도 앞으로 잔소리 줄이도록 노력하려고요. 와, 이렇게 갑자기 변하기예요? 우리 아들 이렇게 변할 거면 조금씩 조금씩 예 힘들 때 좀 덜 세게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마 대학 새내기가 된 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혜경님, 올해 상반기에 작은 취미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식물 키우기인데요. 처음엔 집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작은 화분 들였는데 물 주고 잎 닦아주고 하다 보니 어느새 베란다가 초록초록해졌더라고요. 토마토랑 바질도 키워봤는데 제가 키운 걸 직접 따먹으니 만족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마다 식물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하루 루틴이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식물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집안 가득 초록 식물들로 채워놓고 작은 홈카페 분위기 내보는 게 소소한 목표입니다. 좋은 취미 시작하셨네요. 이게 얼마나 좋은 취미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 이렇게 화분을 가꾸고 계시죠. 그리고 모두 꿈꾸잖아요. 정원 있는 집에 살고 싶다. 그 정도로 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취미가 식물 키우기 같아요. 하반기에는 열심히 키우셔서 정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춘기에게,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고요. 이어서 알렉스의 화분 들려드릴게요.

알렉스의 화분, 먼저 들으신 곡은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였습니다.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으리즌 그대에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2026 나를 돌아봐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김남미님, 저는 카페 오픈을 목표로 2026년 상반기엔 바리스타 학원 다녔어요. 근데 낮에는 회사 출근하고 저녁에 가려니 피곤해서 자주 빼먹었네요. 시험도 이미 한번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은 상태지만 후반기에는 마음을 다잡고 자격증 꼭 합격하려고요. 유디가 응원해 주시면 다시 도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바리스타 학원 다니셨군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게 주경야독이, 말이 주경야독이지 정말 실제로 하면요. 정말 이게 피땀을 흘려도 모자랍니다. 시험은 뭐 여러 번 보고 붙으신 분들 많으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 상반기의 기세를 몰아서 하반기에 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0179님, 올해는 인간관계 정리되는 해인가 봐요. 몇몇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섭섭함보다는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떠난 사람은 미련 없이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과 또 다른 관계를 맺다 보니 새살이 돋는 게 느껴져요. 2026년 후반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그런 해가 있죠. 저도 참 신기한 게 한 명, 두 명 천천히 정리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즌에 확 관계가 소원해지고 막 단절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한데 0179님은 잘 이 시기를 넘기고 계시네요. 멋집니다. 4017님, 6월은 계절의 중간이기도 하지만 제 나이도 딱 반백살 50입니다. 저는 올해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생 2막을 위해 새로운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도 저녁반 수업을 듣고 가는 길입니다. 후반기에는 제 인생 전반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진짜 2026년 6월은 4017님 인생의 정확히 절반? 물론 120세까지 사시면 그보다 조금 앞쪽이네요. 어쨌든 모든 것이 지금 다시 시작되는 기운이 딱 올라오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또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의 나침반, 신승훈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승환의 화양연화 들으셨습니다.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고 있어요. 2122님, 2026년 상반기에 저는 배짱이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요양하면서 지냈거든요. 이제 회복이 많이 됐으니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절 챙겨준 가족들을 위해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운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지내려고요. 그래요. 배짱이가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돼요. 요양이 필요할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잘 쉬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잘 타신 것 같습니다. 5295님, 제가요 2026년 1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두 달간 병원 생활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선 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조금씩 걸을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밖에 나가서 마음껏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큰 수술하셨네요. 그래도 지금 조금씩 걸을 수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조금씩 더 좋아지실 테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않으셔도 잘 회복되실 거예요. 써니힐의 배짱이 창가 들려드릴게요.

정재형의 러닝, 앞서 들으신 곡은 써니힐의 배짱이 찬가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은님, 2026년 4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20년 이상 살던 동네를 떠나 경기도로 왔는데요. 이사 때문에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장염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도 멀어져서 저한테는 인생의 큰 변화였거든요. 아직도 낯선 동네에 적응 중이긴 한데 점점 좋아지겠죠? 아, 그리고 이삿짐 정리하면서 잃어버린 선글라스를 찾았어요. 후반기에는 잃어버린 소소한 즐거움들 하나씩 찾아봐야겠어요. 와, 20년 살던 동네에 이사하셨으면 진짜 상반기에 큰 변화가 있으셨네요. 물론 모든 변화는 이렇게 또 고생과 적응을 또 수반하게 마련인데 그래도 앞으로 더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잃어버린 선글라스 찾은 건 너무 기분 좋은데요. 김영중의 그랬나봐 들려드릴게요.

0: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과식에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 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첫 시간 함께했어요. 오늘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지니까요. 2026년 지나온 시간들 점검하면서 남은 한 해 뭐 해야 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밤그대에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유나의 우산 듣고 저는 2부에 옵니다.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0: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2개월의 로만티코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정아로의 시소. 정아로는 2018년 싱글 앨범인 착한 딸로 데뷔한 싱어송라이터고요. 정아로라는 이름은 자신의 본명인 서정아와 아로색이다 라는 순 우리말을 결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2019년에 발매됐고요. 짝사랑이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무게 차이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짝사랑을 시소에 대입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마음의 무게가 달라서 우린 마주 볼 수 없지만 그대만 떠오른다.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18년 방영된 장혁, 손예원 주연의 드라마 배드파파. 이 작품은 국민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실력이 어마어마했던 무패의 복싱 챔피언 유지철이 주인공인데요. 세기의 대결로 주목받던 13차 방어전에서 이상하리만큼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배한 후 유지철은 한순간 돈, 명예, 가정의 행복까지 모든 걸 잃습니다. 그런 그에게 11년이 지난 현재 갑자기 재기의 기회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아빠가 되긴 뭐가 돼. 아빠는 이미 아빠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40년간 철학과 문학을 연구해온 시라토리 하루히코의 독학이라는 세계 중 한 구절입니다. 지금의 슬픔은 시간을 거쳐 풍요로운 경험으로 변합니다. 지금의 분노는 많은 사고와 경험을 거쳐 감사로 변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확실히 어제와는 다른 자신이 됩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정하로의 시소, 배가의 첫사랑, 아이유의 복숭아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인순이의 아버지, 싸이의 아버지, 김건모의 마이 선이었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쓰이던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 내 기분이 딱 이렇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우리는 일주일 중에 월요일을 가장 바쁘고 피곤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업무의 양으로 따지면 다른 요일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 몇 시지? 하며 자꾸 시계를 보는 이유. 아, 뭐 먹을 거 없나?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이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하나도 되는 것 같지 않은 이유. 몸은 월요일에 와 있는데 아직 내 마음이 주말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덥고 나른한 이 오후의 텐션을 끌어올려줄 뭔가가 필요하다면 우리 지금부터 같이 찾아가 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6월 22일 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비를 만나봤습니다. 안녕이란 말 대신 이 노래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하셨을까요?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된 오늘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까요? 오늘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다행히 무덥지는 않은데 이 날씨가 습하면 괜히 더 축 처지고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죠. 지금부터 2시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우리 다 같이 텐션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재미있는 문자 폭탄 저희 분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사연들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알찬 그런 두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시간에는 알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콩디. 주말 비도 오고 더웠는데 콩디는 뭐하며 지냈어요? 이민영님 문자 주셨는데 정말 올해는 조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골프를 못 쳤어요. 근데 주말에 약속이 잡혀서 골프를 또 열심히 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 금방 갔네요. 이화진님 언니 목소리로 시작하는 상큼한 라라랜드 월요일에 행복 시작합시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래? 행복 시작이야? 그리고 박태권님은 오늘 날씨는 흐려도 라라랜드가 있어서 기분 업 해볼랍니다. 진짜로?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리고 3026님 저는 토요일 일요일 출근했습니다. 이번 주도 풀 가동입니다. 라라랜드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하셨어요. 이화진님, 박태권님 이렇게 두 분만 또 선물을 드리기에 참 그죠? 3026님, 이민영님 오늘 네 분에게 시작부터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 향이 가득한 본다방 아주 따뜻한 시간이에요.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다 뭐든 다 좋습니다.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골고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그거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

0: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 이분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어서 여러분들 오세요. 오늘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성님, 와 라라랜드 출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상윤님, 콩디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검진하고 대장에 용종 3개 떼어내고 배하고 목이 아파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 검사하고 나면 하루 정도는 좀 얼얼하죠. 푹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윤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는 주말 동안 친정 부모님 농장에 가서 감자 캐고요, 마늘 뽑고 왔습니다. 일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직접 캐온 감자와 버터구이 맛있었겠다. 버터구이 해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히히히 하셨어요. 좋은 주말 보내셨네요. 9599님의 사연이었었고, 4668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오랜만에 점심 외식을 하셨대요. 근데 점심 메뉴가 삼겹살에 돌솥밥 히히히, 지금은 옷이랑 이불 정리 중입니다 하시면서 4668님 보내셨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님, 콩디 오늘은 두 건 쓰고 오셨네요. 후드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좀 많이 추워서 목 뒤가 조금 싸해요. 그래서 오늘은 후드를 입어야겠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노재홍님, 콩디 오늘도 두 시간 즐겁겠죠? 콩디 얼굴 보면 또 희죽거릴 것 같습니다. 저 따라서 여러분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신나신대요. 감사합니다. 콩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좋은 3종 세트 다 들어가 있네요. 노재홍님, 제가 커피 선물 시원한 걸로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유나님, 오늘 너무너무 힘든 하루입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데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지면 아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3521님, 콩디의 미용실 뿌염하러 와서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로 커피도 주시고 늘 앞머리 공짜로 해주거든요. 서비스가 좋네요. 고객 관리를 잘하는 그런 샵이네요. 그래서 오늘 올 때 마카롱이랑 스콘 사와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제가 더 뿌듯한 거 있죠 하시면서 3521님 보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따뜻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주거니 받거니. 여기에서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준비했습니다. 본다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혜진님, 콩디 건강검진은 잘 하셨나요? 아우, 그걸 또 기억해 주셨어요. 잘 받고 왔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죠? 모르겠어요.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죠. 그리고 서보경님, 언니 지난주 동창회 갔다가 정말 변함없는 친구들 모습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저만 배가 나왔더라고요. 오늘부터 저 무조건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절대로 말리지 마세요. 나는 안 말린다. 매일 콩디에게 보고할게요 하시면서 서보경님 쇼크 드셨어. 그리고 우리 노재옥님,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콩디 더운데요. 팔목이 허전해. 금팔찌는 꿈도 못 꾸고 혹시 콩디 팔찌 시원한 걸로 선물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팔찌, 비주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어제 다 완성을 끝냈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옵니다. 그리고 우리 노재웅님, 좋아하는 색깔?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꺼풀이 내려와 커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라라랜드 들으며 힘내서 일할게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한현숙님 이분에게도 캐러멜 마끼아또 한잔 쏴드리겠습니다. 그 주말에 일본어 시험을 보셨대요. 간만에 공부하고 시험하려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역시 공부엔 때가 있나 봐요. 4566님이 보내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참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공부는 다 때가 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뭐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황은희님 오늘 A4 용지에 손배였어. 순식간에 확 뺀 거죠? 안녕하세요. 맨날 문자로 보내다가 오늘은 콩 어플 채팅창으로 보냅니다. 오늘 방송도 잘 들을게요. 너무 아프다고 A4 용지에 손이 베서. 다른데 베이는 건 별로 안 아픈데 종이에 베이면 맞아요. 그 진짜 아프죠. 아 그리고 기분도 알싸고 싫어. 황은희님 보내셨습니다. 데일밴드 어여어여 붙이시고 빨리 아물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인사를 해봅니다. 큰아들이 종강을 해서 서울에서 상주로 데리러 갔다가 지금 서울 올라왔네요. 큰아들과 두 달간 같이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아요. 두 시간 동안 즐겁게 청취할게요 하시면서 5084님 보내셨습니다. 어우,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러브러브합니다 문자에. 어제 동창회 나가서 친구들 휴대폰에 콩을 깔아줬어. 라라랜드 홍보하고 오셨다고 4344님 보내주셨습니다. 언니가 DJ 한다니까 예전 생각난다며 엄청 반가워했어요. 저 잘했죠? 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제가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차민경님 주말에 신랑 친구 모임으로 괴산 쌍곡 계곡 다녀왔습니다. 아우 계곡 시큰하죠 또. 토요일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가 와도 아이들은 아주 신나게 마음껏 뛰어놀더라고요. 맛난 거 많이 먹고 힐링하면서 복귀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수민님 순천은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인지 약간 쌀쌀한 느낌이 있네요. 오늘도 콩디의 목소리 들으며 오후를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이번에 라라랜드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우.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틈틈이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우리 손창훈님, 박인용님, 구문선님도 찾아와 주셨고 오미진님, 이경수님, 신유숙님, 김혜라님, 정승기님, 이민영님, 홍두성님 와 라라랜드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를 또 많이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마골피의 비행소녀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뮤직 이즈 매직입니다.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김연자님의 아모르 파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때문일까요? 아니면 월요일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유독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뮤직 매직 주제는요, 힘든 월요일에는 아무 노래, 아무 얘기로 정해봤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노래 있잖아요. 아무 노래 좋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달달한 마카롱과 커피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이렇게 소개하니까 굉장히 버릇없어 보여 내가.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뮤직 이즈 매직.

콩디, 저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웃고 싶어요. 웃고 싶어. 자우림의 하하하송. 오경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우리 웃어봐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사하나. 사하나가 아니네. 사하나 어디서 아까 본 것 같은데. 6130님 아무 말 하고 싶은 날입니다. 오늘 아내가 첫 실습을 했습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어떤 실습인지는 적혀져 있지가 않네요. 근데 아내분께서 몸이 좀 약한 편이신가 봐요. 그래서 걱정이시라고. 신랑분께서 아내가 걱정이야. 그래서 길을 줘야 합니다 하시면서 6130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힘든 월요일에 아무 노래 아무 얘기가 주제입니다. 고연주님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유피의 뿌요뿌요. 신나게 춤추고 싶어요. 다 같이 즐겨봐요 하시면서 고연주님도 문자 이렇게 또 던져주셨습니다. 우정현님 콩디 저는 월요일 아침부터 냉동실 열다가 냉동실 문을 열다가 얼어있는 고기 덩어리 정강이 강타당했대요. 아니지 이렇게 아프신데 이거 뭐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웃었을까요 제가? 아 고기 덩어리가 정강이에 떨어졌어.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콩디가 호 한 번만 해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귀여우시다. 우정현님 아, 좀 멍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기 덩어리 얼면 또 엄청 강하잖아요. 그 윤설님 콩디 라라랜드 틀어놓고 편의점 알바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바하고 계셔요. 우리 윤설님 진상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하시면서 또 진상 손님이 나타났어. 우리 윤설님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웬만하면 즐겁게 웃으면서 지나가자고요. 그러면 우리 윤설님의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저 이분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다혜님 아, 은혜해가 보통 많은데 바다해를 쓰시나? 박다혜님이 아이님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니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요. 나이가 드니 날씨 영향 받는 게 진짜 싫습니다. 휴. 보이는 라디오 보는데 콩디는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건강해 보여. 우리 박다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미숙님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실까요? 신탄지 휴게소에서 간식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시간 달렸는데 지금까지 3시간 달렸는데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가보자 고 하시면서 문자 이렇게 또 쏴주셨습니다. 콩디 오늘은 엄마가 중학생이 된지 콩디 오늘은 엄마가 중학생이 된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74세 나이에 중학생이 되셨습니다. 와 멋지시다. 1학년 1반 12번 양영자 학생의 100일을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시라는 것도 쓰고 요즘은 정보가 어렵다며 열심히 타자 연습 중이랍니다. 와 어머님이 너무 멋있으시네요. 1577님 저 이번도 100일째 진짜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멋지게 졸업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졸업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라 콩디는 감자를 소금 대 설탕 뭐 찍어 드세요? 감자 찌어서 저는 소금파입니다. 소금파. 저는 토마토 소스입니다. 오 이것도 맛있겠는데요? 한번 드셔보셔요. 정말 맛있습니다. 00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친 하루엔 지코의 아무 노래. 오늘 주제하고 완전 딱이네요. 신나는 노래 들으며 덜 지치게 하는 게 좋죠. 저는 중1 여학생인데요. 어리네요. 중1 여학생. 파릇파릇한 중1 여학생이야. 시험 기간이라 지치고 인간관계에도 지칩니다. 아니 중1이 인간관계를 안다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너무 빠르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지쳤어. 다른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감도 안 오네요. 다들 파이팅 하시면서 중1 여학생이 보내셨습니다. 4025님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9: 5880님, 아, 대한민국 신청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3차전 승리 기원해서요. 하시면서 또 월드컵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5880님 보내주셨고, 김경수님, 트로트는 안 들려주시나요? 콩디, 양지은의 흥해라 듣고 싶은데, 앞집 여자가 안 틀어주던가요? 김경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꿈꾸자님 친구랑 만났는데 엄청 자기 아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춘기 아들이 엄마가 설거지하면 등 뒤에 와서 허그도 해주고요. 어깨도 안마해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긴 했어요. 유니콘 같은 아들과 산다니 친구야 부럽다 하시면서 꿈꾸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이마 한가운데 뿔 하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이죠. 유니콘 같은 아들과 사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럽다고 꿈꾸자님이 문자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상우님 근무 시간에 몰래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 저도 아무 얘기하고 싶어서 타닥타닥 글을 써봅니다. 타자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건 아니겠죠?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데로 보내는 거 쓰고 있다 생각하실 거예요. 확실히 도둑이 재발절이나 봐. 그리고 신하님, 마트 갔다가 옥수수 10개에 3,980원에 득템했습니다. 오, 엄청 가격이 착한데요? 제법 실한데 싸도 너무 싸더라고요. 맛나겠죠? 옥수수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한알한알 빼먹는 그런 재미가 있죠. 옥수수. 그리고 이희수님 대구는 날씨가 꾸물꾸물합니다. 곧 비가 오려나 봐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그 외에도 김정희님 김수진님 저는요 언니 저는 왜 안 불러주세요 역시나 하시면서 우리 수진님 슬펐어 김옥현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늦었네요 지각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지각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힘든 월요일에 아무 노래 아무 얘기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사는 게 뭔지 이무송님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 이 노래 전하고 자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김용일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공디. 저는 서울 사는 김용일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친한 술 친구 두 명이 있는데요. 둘 다 솔로였는데 갑자기 둘 다 여친이 생겨버렸어요. 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친구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요. 어쨌든 저는 요즘 술 마실 친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올 초에 이제 소개팅 해가지고 여성 몇 번 만났었는데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되었고, 그때 얘네들은 여친이 없을 때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연애하느라고 저와 술 마실 시간을 못 내고 있어요. 계속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뭐 여자친구 만나야 돼 뭐 이러는데, 아, 요즘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도 좀 느끼고요. 아, 사랑도 좋다지만 우정도 좀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화가 나서 연애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아, 요즘 행복하니? 그 순간 많이 즐겨라. 한순간이다. 데이트도 좋지만 나랑 술도 한잔하고 그래라. 나 요즘 심심하다. 나랑도 좀 만나주라.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용일님, 오, 굉장히 매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여자친구랑 예전에 헤어졌다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엇. 아, 저는 그게 좀 궁금했고, 우리 설지원님, 사연자분이 여친 생기면 더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는 배우자랍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인생 경험을 먼저 하신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분도 얼른 여친 만나서 다 같이 모여서 놀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와, 새 커플이 만나서 즐기면 진짜 재미나겠다. 김은경님, 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단지 휴식기가 있을 뿐. 그리고 윤인숙님, 크크크크, 사연자님 여친 생기면 친구들 안 만나 주실 듯.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랍니다 하셨고, 안니로님은 친구 만나고 싶으면 연애에서 커플로 보시기 기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착잡해 보이네요. 크크크 하시면서 김준성님도 이렇게 또 오늘의 라방을 들으시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친이 생기면은 원래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우리 김용일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왜 그러냐면 좋은 짝을 찾았어 내가. 봐봐. 5253님이에요. 오늘의 새싹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저는 40대, 우리 김용일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 40대 남성 미혼입니다. 요즘 삶이 너무 너무 너무 무료합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재미도 없습니다. 이래서 결혼을 해야 하나 봐요 하셨는데, 두 분이 한번 만나서 술을 한잔 기울여보시면 좋은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253님. 그리고 김용일님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목이 메이네. 남성 미호님. 요즘 삶이 무료하다 하셔서 좋은 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일님, 사랑관계는 계속해서 변하죠. 인생 무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옹지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김용일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 오늘 본플리 주제 알려드려야 됩니다. 소나기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딱이죠. 요즘 날씨하고. 오늘처럼 여기

0: 여기저기에 소나기가 내리는 날 같이 듣고 싶은 노래들 여러분들 떠오르는 노래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사랑이 담긴 수박주스 사박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롬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꿀꿀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주제 소나기 플리가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모밀냉면님은 이선희의 여우비, 홍정환님은 김건모의 빨간 우산, 8991님은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유나의 우실 하시면서 고명환님도 보내주셨고, 박지혜님은 비처럼 음악처럼 김현식. 아,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부활의 소나기.

오렌지 군 가방에 작은 우산 챙겨 다니세요. 그리고 0831님 7408님 땅에서 흙 냄새가 납니다. 듣고파요 이 노래가. 그리고 기다렸던 소나기네요. 2790님 이주영님 잘생김 변우성 목소리 듣고파요 콩디. 그 노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클립스의 소나기.

요즘 우리 신랑이 김장훈의 소나기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 하늘이 흐려요. 곧 비가 내릴 듯합니다. 6185님. 그리고 김장훈의 소나기 들으면서 분위기 타고 싶은 월요일입니다. 틀어주실랑가요? 하셨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박정훈님이 듣고 싶다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김장훈 씨의 목소리입니다. 소나기.

이번에 라라랜드 봄풀리 소나기 풀리였습니다. 그래서 세 곡 다 제목이 소나기네요. 부활의 소나기, 이클립스의 소나기, 김장훈의 소나기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윤정희님, 소나기, 비 떠올리면 저는 배우 강동원이 생각납니다. 영화 늑대 유혹 OST 이수은의 고백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7021님, 김건모의 빨간 우산 신청합니다. 라라랜드 들으며 집에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남자분이 빨간 우산을 쓰고 가시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7113님, 소나기 하면 이 노래죠. 영화 클래식 OST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김은희님, IOI의 소나기 듣고 싶어요.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면서 들으며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노래랍니다. 말랑말랑. 그리고 윤소희님도 참여해 주셨고 황은희님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 생각난다 하셨어요. 박지은님은 비슷해 비가 오는 날에. 그리고 천호동에 살고 있는 이슬기님, 하늘에 먹구름이 껴있네요 하시면서 김태우의 사랑미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민이 울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창원 출장길에 우연히 들었다가 어구어구 그랬죠. 이런 멘트에 위로받고 다시 듣고 싶어서 그러셨죠? 주파수 찾다가 울산은 이 라디오가 안 나오는 걸 알게 되어 어플 깔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민님 새싹이신데 그랬죠? 이걸 듣고 위로 받으셨나 봐요. 다행이다. 이분이 지금 놀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88님? 2088님도 김태우의 사랑비. 시골은 지금 들깨와 콩을 심는 시기거든요. 비가 간절합니다. 소나기라도 내리면 그게 사랑비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 김태우의 사랑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여러분들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에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김태호의 사랑비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0: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에게는 잊지 못할 대학 시절의 추억이 있다. 요즘처럼 바람에서 여름 냄새가 나는 날이면 그 선배의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당시 나는 같은 과 선배를 좋아했었다. 학교 복도에서 그 선배가 걸어오는 모습만 보여도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배는 늘 먼저 다가와 내게 장난을 걸었다.
1: 어이 후배님, 오늘 안색이 왜 이래? 어? 어젯밤에 내 꿈꾸느라 못 잤구나? 하하 이 녀석이.
0: 선배는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특유의 개구진 미소를 짓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1: 아 무슨 소리예요? 선배가 꿈에 왜 나타나요? 아 그리고 머리 만지지 마요. 아이고 화낼 줄도 아네 우리 후배님. 내가 이러니까 너를 못 끊는 거야. 반응이 아주 귀엽다고. 나 간다. 이따 또 보자.
0: 선배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면 그제야 힘이 쭉 빠졌다. 선배가 나를 보고 웃을 때마다 내 짝사랑은 더 깊어져 갔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선배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은 날이 떠오른다. 저 선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따가 잠깐 시간 괜찮아요?
1: 어우 당연히 괜찮지. 우리 후배님이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언제나 오케이지.
0: 학교 앞 카페에서 팥빙수를 하나 시켜놓고 선배에게 내가 직접 만든 십자수

패션을 선물했었다. 선배가 이게 뭐냐고 물으면 나 사실 선배 좋아한다고 내 마음이라고 고백할 생각이었다. 아 후배님아 이런 거를 만들면 눈 나빠져. 그리고 이런 걸 왜 놔줘? 남자친구를 줘야지. 근데 예쁘기는 하다. 잘 만들었네 우리 후배. 선배가 특유의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건넨 말에 나는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두 번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선배와 팥빙수를 나눠 먹으며 나를 참 한심하게 느꼈던 날이 어제만 같다.

선배는 끝끝내 나를 귀여운 후배로만 여겼던 기억이 난다. 나랑 사귀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나를 보고 자꾸 웃었을까? 왜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나를 놀려댔을까? 이루지 못한 그때의 짝사랑을 또 혼자 몰래 추억하는 그런 오후다.

박정희님, 콩디님, 진심 가슴 설레게 잘 읽어주시네요. 꺄! 저의 대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하시면서 박정희님. 이 어떤가요? 들으시고 또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어떤가요?는 도윤선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이때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 하고 얘기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배님이 그냥 남자친구 주지 왜 날 줘? 이런 얘기를 하신 거면 반대로 남자친구분도 떠본 거라면 이 두 분의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궁금하네. 5450님, 이보님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라디오 감성이 돌아온 느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새싹이신데 듣기 편하셨어요? 그리고 홍정아님은 추억은 늘 정말 아름다워요. 사연을 듣고 보니 교회 오빠 생각이 나네요. 우리 홍정아님 교회 오빠가 생각이 났죠. 아유 모닝님은 아 가슴 설레고 짠하다. 가로 열고 여자분 입장에서 가로 닫고. 8205님은 그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는 왜 헝클어트리냐고요. 그건 반칙입니다. 근데 그 선배가 사연자님 마음을 알고 고백하면 상처 줘야 하니까 선수 친 건 아닐까요? 아, 또 요렇게 또 해석이 또 되는군요. 아무튼 아련한 추억입니다. 박기환님, 안 될 거 알면서도 미련 남기기 싫어서 입대 전에 짝사랑 선배에게 편지를 줬던 기억이 불현듯 났습니다. 짝사랑 경험이 다들 있으시겠죠. 오늘 어떤가요?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런 짝사랑의 기억들을 한 자락씩 에피소드를 떠올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문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이렇게 두 곡이에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진재 은님 콩디 너무 귀여워요. 덕분에 제 귀가 호강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7332님 진수정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차 운전 중에 매일 언니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6543님 잘 받았고요. 8991님 김정학님 정오영님 천안에서 박성원님 그리고 천은경님 주은수님 김은님 오늘 우울해서 달달한 크로와상 커피 마셨어.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혜리의 추억의 발라드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0: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뼈. 배꼽은 수박꽃의 흔적으로 배꼽이 작고 잘 여물수록 당도가 높고요. 속이 알찹니다. 검은 줄무늬는 선명하고 솜털이 적을수록 당도가 높고요. T자 모양의 꼭지는 짙은 녹색에 바싹 마른 것이 좋다고 하네요. 수박을 고를 때 두드려보는 분들 많으시죠? 잘 익은 수박은요, 통통 맑고 청명한 소리가 나고, 덜 익은 수박은 조금 둔탁한 소리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박을 살 때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게 정말 청명한 소리인지 아닌지 우린 잘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느낌을 믿고 고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리 따져보고 골라도 마지막 선택은 마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대의 느낌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들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늘은 어떤 팝송 또 어떤 월드뮤직이 듣고 싶으세요? 오늘의 하늘과 오늘의 공기와 오늘의 분위기에 따라서 듣고 싶은 음악이 다 다르실 텐데요. 제게 알려주시면 잘 저장해뒀다가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HY로 시작해서 65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보미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힐링, 행복 많이 받을게요 하셨고요. KS로 시작해서 27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행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편안하게 팝스 프리덤 시작하겠습니다. 제니스 이안의 애프터톤스 하고요. 로보의 Don't Tell Me Goodnight 듣고 오죠.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1984년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영국의 뉴웨이브 밴드 듀란 듀란의 첫 번째 미국 빌보드 1위 곡 The Reflex입니다. 듀란 듀란은 1980년대 초반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그룹이죠. 하지만 의외로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과는 좀처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The Reflex 역시 처음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노래는 아니었는데요. 유명 프로듀서인 닐 로저스가 새롭게 리믹스하면서 훨씬 세련되고 역동적인 사운드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듀란 듀란은 마침내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며 첫 번째 1위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영국 뉴웨이브의 대표 주자가 미국 팝시장까지 완전히 사로잡았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곡 듀란 듀란이 부릅니다. The Reflex.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윗옷을 벗고 엎드려서 차가운 물을 몸에 끼 얹었거든요. 등목이라고 하죠. 와, 생각만 해도 이가 시린데요. 에어컨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그때는 등목이야말로 단숨에 더위를 날리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찬물 샤워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찬 것만 찾게 되는 여름으로 점점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데이시의 Waterfalls, 태빈 캠벨의 Can We Talk, 퓨지스의 Killing Me Softly.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입니다.

당신은 내 외로운 기도의 응답이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예요. 당신이 경이로운 사랑을 갖고 내게 오기 전까지 난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이 내게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나의 삶 운명이에요. 그대여,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정녕 떠나셔야 한다면 외로움의 눈물만 흘릴 거예요. 하늘의 태양도 다시는 빛나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날 꼭 안아주세요. 결코 날 떠나보내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대여,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 나의 모든 것입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닌가요? 다 주어도 모자랄 것만 같은 그런 깊은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노래죠.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리죠. 포그스의 My Special Angel, 파리 시스터스의 I Love How You Love Me.

포그스의 My Special Angel, 파디 시스터즈의 I Love How You Love Me 들려드렸습니다. 프랑스 노래는 말하듯이 부르는 매력이 있죠.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속삭이듯 전해주는 노래들, 바로 그런 느낌의 두 곡이에요. 제인 버킨의 쿠아, 무슨 말이야 하고요. 엘자의 칼크쇼스 당몽쾌르, 내 마음속에 무언가 들려드릴게요.

제인 버킨의 쿠아, 무슨 말이야, 알자의 칼크쇼스 낭몽카르, 내 마음속에 무언가 듣고 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과 함께 충전이 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에도 힘있는 발걸음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끝곡 띄워드릴게요. 크리스 리어의 Time There's a Heaven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작은 채소 가게에서, 혹은 처음 만난 사람과의 자리에서 가볍게 한 번쯤 나눠보셨을 텐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별 의미 없는 대화지만 그 짧은 한마디 덕분에 어색했던 공기가 풀리고 분위기도 부드럽게 변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먼저 가볍게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떠세요?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디사운드의 터킨턱이었습니다. 스몰 토크, 아 이렇게 살짝 말을 건네는 걸 스몰 토크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잘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스몰 토크를 일부러 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뭐 저는 말을 걸고 싶어도 상대방이 혹시나 이제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엘리베이터에 아주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탄 거예요. 엄마랑 같이 손을 딱 잡고. 아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원래는 그냥 안녕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아우 오늘 어디가 이러면서 제가 예쁜 애 어디가 막 이러면서 했더니 애가 약간 주춤주춤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현대사회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더더욱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스몰 토크를 건네는 게 엄청나게 보편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살짝 머쓱해서 아 이러면서 그냥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스몰 토크를 막 건네고 싶은데요. 뭔가 눈에 띄는 게 있거나 이게 뭐지? 궁금하거나 이 사람 뭐하고 있지? 하면은 사실 그냥 좀 많이 건네는 편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는 잘 그거는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외국에서 또 오래 살았으니까 거기에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건네고 말을 주고받고 하긴 하거든요. 분위기가 이렇게 저같이 슬쩍 말을 건넸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누가 저한테 말을 걸고 제가 말을 거는 거 둘 다 상관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혹시 좀 불쾌하시거나 그런 수도 있으니까요. 네. 스몰 토크. 그래도 저는 해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나 뭐 거기서 또 기분이 좋아지는 한마디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0: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몰 토크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고 제가 거기에 스몰이 아니라 살짝 미디엄 토크 정도 붙이긴 하는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스몰 토크 오늘도 나눠봅시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5: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톤업 패드.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브로콜리 너마저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3651님, 아내가 같이 보기로 한 영화를 혼자 봤어요. 같이 보기로 약속해놓고 치사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서운해하면 아내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 저만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서운한데. 저는 그 영화는 뭐 괜찮아요. 영화는 어차피 영화관에서 그냥 조용히 하고 각자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봐도 상관없는데 OTT, 그러니까 드라마 아니면 예능을 같이 보면서 아 재밌다 우리 다음 거 꼭 같이 보자 막 이러면서 같이 했는데 갑자기 어 나 사실 그거 봤어 라고 하면 아 그러면 정말 너무 서운하고 재미가 갑자기 확 없어지고 안 보고 싶어지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때 낙이 한국 그 OTT 챙겨보는 거였거든요. 아 그때 만약에 제가 3명이서 같이 살았는데 2명이 나 빼고 봤다? 아 그러면은 거의 한 반나절을 말 안 합니다. 삐져서.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3651님. 아 근데 영화는 뭐 그냥 혼자 보고 오세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한 번 더 같이 봐달라고 해요. 0999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철저할 수 있는 거죠? 5일째 설거지 안 한 1인. 저는 0999님이 더 무서운데요. 어떻게 5일째 설거지를 안 하실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지금 날파리 장난 아닐걸요. 지금 싱크대 가보세요. 빨리 확인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요즘 날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죽여도 계속 어디선가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설거지를 금방금방 하는 편입니다. 밥을 먹고 그냥 앉아있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졸리대요. 그리고 살도 찐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면 어쨌든 내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혈당을 좀 낮춰주고 살이 안 찌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뭔가 소화가 어쨌든 되는 거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니까 살짝 덜 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밥을 먹고 나면 막 이렇게 일부러 몸을 더 흔들면서 설거지를 하는 편입니다. 0999님도 이제 5일째 안 하셨으니까 할 때 됐어요. 얼른 하세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김광진의 동경소녀 그리고 조이의 여우야.

김광진 동경소녀에 이어서 조의 여우야 듣고 오셨습니다. 박건우님께서요. 햄디, 요 며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든 닭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뭘 먹어도 기운이 안 나고 뭘 봐도 재밌지가 않네요. 여기저기 막 쑤시고 결리고 피곤한 느낌이 가시질 않아요. 혹시 이게 듣기만 하던 만성 피로라는 걸까요? 아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만성 피로일 수도 있고 요즘 막 덥잖아요, 낮에. 그래서 더우면은 기력도 안 나고 괜히 입맛도 없고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이럴 때는 좀 보양식 같은 거 착 먹어주면 좋은데. 삼계탕이나 뭐 좀 힘이 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양식을 저는 이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뭐 보양식 먹는다고 뭐 몸에 뭐 좋아지겠어 했는데 보양식을 먹으면 진짜 좀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건우님도 든든한 걸로 좀 이렇게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맛있게 배부르게 드시고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구, 피곤하면 몸이 참 힘든데, 그쵸? 8564님, 지난주 금요일부터 휴가였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소리 질렀습니다. 거실 불도 다 켜놓고 나갈 때 향수 뿌리고 화장대에 올려놨었는데 그게 잘 안 올려져 있었는지 떨어져서 깨졌네요. 아, 내 돈. 어떡해요. 아니 뭐 불은 켜놓을 수 있는데 아 향수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진짜 어떡해. 아 어떡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아 좀 쓰신 향수예요? 아니면 설마 새 건 아니겠지? 제발. 와 진짜 저 옛날에 캐리어에다가 향수 넣고 했다가 그 압력 때문에 향수 다 새가지고 옷에 향수 냄새 다 배고 막 다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 진짜 그것보다 깨지는 게 더 싫어요. 고생하셨어요.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요. 바로 육사님.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6년 6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7위 그리고 14위 소개해드릴게요. 17위는 국카스텐의 펄스가 차지했습니다. 하현우 씨의 시원시원한 보컬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주는 노래고요. 14위는 악뮤의 리바이인데요. 이 노래는 이하이 씨의 1,2,3,4를 들은 수현 씨가 찬혁 씨한테 나도 이런 노래 부르고 싶어 닥달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해요. 동생이 요청한 대로 뚝딱 만들어내다니 역시 천재 작곡가답죠? 자, 그럼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국카스텐의 펄스, 악뮤의 리바이.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6년 6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7위 쿠카스텐의 펄스 14위 악뮤 리바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찬혁 씨는 이 수현 씨를 향한 진짜 오빠의 사랑 아 이때부터 계속 됐군요. 제가 이제 이찬혁 씨가 이번에 앨범을 내면서 우리 수현 씨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줬던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오빠가 있는 친구한테 야 진짜 나도 언니 말고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거는 그냥 이찬혁이라 가능한 거고 원래 이제 그냥 오빠 동생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노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좋은 곡, 명곡까지 만들어줘서 이렇게 높은 순위까지 차지했으니 수현 씨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두 곡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 7043님께서는요. 어릴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히피펌!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로망이었는데 미용실 갈 때마다 미용사분들이 반대하시네요. 매번 다른 미용실로 가는데 매번 반대하시는 거면 히피펌은 이번 생에서 포기해야겠죠? 아니 왜요? 한번 해보세요 7043님. 어차피 머리는 길잖아요. 만약에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 막 두피가 안 좋아서 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말리겠지만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뭐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런 이유라면 한번 해보고 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히피펌을 하면 뉴스에 앵커가 히피펌을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런 게 아니라 단순 그냥 어울림 문제라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짜 후회가 남을 것 같지 않나요? 해보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43님 하세요. 하시고 만약에 이상하면은 머리야 뭐 피면 되죠. 아니면 자르면 되고요. 아니면 뭐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 도시와 나무꾼님께서는 기르던 허브를 잘 말려서 허브차를 만들어 마셨어요. 베란다에 앉아 허브차 마시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진답니다. 아, 닉네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내용의 문자네요. 도시와 나무꾼님. 갑자기 그 장면이 막 상상돼요. 딱 앉아서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상쾌한 아침을 들으면서 아 그럼 제 목소리도 좀 까불지 않고 좀 이렇게 차분한 그런 목소리를 왠지 내야 될 것 같은 느낌? 라디오를 들으면서 허브차를 탁 마시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이 시간 만끽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2부부터는 조금 더 밝아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여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멜로망스의 선물.

멜로망스 선물 띄워드렸습니다. 박일수님, 부장님께서 조기축구를 해보자며 인원을 모아보래요. 제 생각엔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합니다. 진짜예요? 실화예요? 아, 진짜. 일단은 뭐 회사 밖에서 이렇게 축구 이런 거, 아 이것부터 별로인데 조기축구? 조기축구? 아침에 나오란 말이죠. 아, 심지어 회사 사람들이랑 주말에도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동아리처럼 해서 우리 축구하자, 팀 꾸려보자 하는 건 좋죠. 근데 부장님, 부장님께서 이렇게 모아보라고 하시면 그 약간 업무 지시 같잖아요. 그러면 왠지 빠지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일수님,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아 제가 최대한 알아봤는데 다들 일정이 바빠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조기축구를 같이 하는 엔딩으로만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까지 바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마지막 곡은 트로이 시반의 유스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우리가 영어 가사에 집중해보는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죠.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떠올려보세요.

첫 번째, 당신은 너무 뻔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 번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네, 인도네시아 출신의 팝 트리오 트리퍼브의 2023년 발매곡 Round and Round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어요. 당신은 너무 뻔해요 라는 가사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집중을 해보니까 어때요? 바로 들리셨죠? You're so predictable 이라는 소절입니다. You're so predictable. Predictable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그쵸. 예측 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You're so predictable. 당신은 너무나도 예측 가능해요. 당신은 너무 뻔하다는 뜻이죠. 당신은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뻔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Questions you've asked me couple months ago 라는 소절도 들렸어요. 몇 달 전에 나에게 물었던 questions, 질문들 요 정도 되겠죠? Same old answer from me.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했었다는 거예요? Same old answer from me. 나에게선 늘 똑같은 대답.

답이었지 정도 되겠고 Nothing new, you know? 이런 말도 들렸죠?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 We're doing fine. 우리는 괜찮아요. Just not like once before. 괜찮은 게 어떤 괜찮음인지 뒤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Just not like once before. 무슨 뜻이죠? 그냥 예전 같지는 않을 뿐이죠. 라는 뜻입니다. We're doing fine, just not like once before. 네, 어떠한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지 예상이 되시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이 곡의 제목이 Round and Round였는데 어떤 의도로 활용이 되었는지 아마 감 잡으셨을 겁니다. 자,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면 Tell me, is this a sign? 이런 질문이 들렸어요. Tell me, 말해줘요. Is this a sign? 이게 어떤 신호인 건가요? 라는 뜻이죠. We're running out of time. 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We're running out of time. We're running out of time. 네, 익숙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Run out of time.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필요할 때 쓰이는 구조이죠. 'Cause we just go round and round.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Cause we just go round and round.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빙글빙글 돌기만 하니까요. We're going down. 부정적인 상황이죠. We're going down. 우리는 내려가고 있대요. Fooling around. 자, 여기에서는 fool around라는 표현을 아신다면 좀 쉽게 해석하셨을 거예요. Fool around. F-O-O-L. 그 다음 around. 라는 것으로 장난치거나 뭐 진지하게 행동하지 않는 상황 혹은 빈둥거릴 때에도 이렇게 fool around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Fooling around, 뭐 장난치며 up and down, 오르락 내리락 round and round, 빙글빙글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애매하게 굴면서 감정은 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뱅뱅 맴돌고만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Lost in every way and every turn. 예, 이 소절도 들어보셨죠? I feel lost. 예, 앞에 이 I feel 정도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 I feel lost.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very way and every turn 이라고 이어졌죠. In every way 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여러모로 라고 해석할 수 있고 every turn 이라고 하면 모든 갈림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모든 갈림길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one day you'll realize. 언젠가는 당신은 깨달을 거다라는 말이었어요. It's no one's fault. You're still good in my eyes.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라고 뭐라고 했다고요? It's no one's fault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It's no one's fault. 그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You are still good in my eyes. 아, 이건 무슨 뜻이죠? 당신은 여전히 내 눈에 좋아 보여요.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죠. We grow apart. 근데 우리는 점점 grow apart. 멀어졌고. It is inevitable. 아, inevitable 익숙한 단어가 또 활용이 됐죠. 그건 피할 수 없어요. Just the way it goes.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Just the way it does. Just the way it goes. 네, 원래 그런 거죠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nothing was personal 이라고 했어요. Nothing was personal.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 개인적 감정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설명이겠죠. 그래요. 감정 표현에 아주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들렸죠. 이제 이 곡 들어볼 시간입니다. 트리퍼비의 Round and Round.

그럼 핵심 표현들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너무 뻔해요. 자, 여기에서 예측 가능한이라는 뜻의 단어를 활용을 했었단 말이죠. 정답은 맞아요. You're so predictable 이라고 했습니다. You're so predictable. 쉽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you 대신에 it, 예, it라는 것으로 한번 주어 부분을 메꿔넣는 거예요. 그러면 it's so predictable. 어떤 상황이죠? 그건 너무 뻔해. 예, 이런 말로도 잘 쓰일 수 있겠죠. I can read you like a book. 이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나요? We're running out of time 이라고 했습니다. We're running out of time. We don't have much time left. 네, 풀어서 이처럼 대체 문장도 떠올려 보시고요. 세 번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라는 말은요? It's no one's fault. It's no one's fault 라고 전달을 했었죠. No one did anything wrong. 혹은 these things just happen. 네, 이처럼도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Number one. 당신은 너무

0: 못 보네요. You're so predictable. You're so predictable. You're so predictable. 두 번째,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We're running out of time. We're running out of time. We're running out of time. 세 번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It's no one's fault. It's no one's fault. It's no one's fault.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공부 잘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6769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첫 출근합니다.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신청곡 신화 I pray for you. 우와, 축하드립니다. 6769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꼭 잘 되시길.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500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많이 들었던 노래라 그런지 여름 하면 Fly to the Sky, Sea of Love라고 각인된 것 같아요. 허, 오, 그렇네요. 이 노래 진짜 뭔가 여름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노래죠. 정말 청량하니 명곡입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Fly to the Sky의 Sea of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538님. 오랜만에 출장으로 첫 기차 타러 가는데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깨어서 놀랍습니다. 상쾌하게 아침 맞아주는 햄디 덕분에 잠도 깨고 좋네요. 기차 타고 가지만 비행기 문세윤 씨 버전 듣고 싶네요. 여행 느낌으로. 어디로 가세요? 와, 첫 기차. 기차의 첫 차는 타본 적이 없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한해 문세윤 비행기.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1200님, 직장인을 위한 아침 검도반이 있어서 등록했습니다. 오늘 첫 수업인데 긴장되고 떨려요. 검도반, 와, 그, 오, 검도복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우리 직장, 우리 한국인들은 참 부지런해. 아침에 검도까지 하고, 우리 1200님. 열심히 잘 배우고 오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인증샷도 한번 남겨주시면 적응하신 다음에 네, 감사하겠습니다. 7842님, 어제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양심상 헬스장으로 아침 운동 나왔습니다. 유산소 좀 타다가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그러셨군요. 야식을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는 뭔가 모를 죄책감이 느껴지죠. 그럴 때 헬스장 가셔서 열심히 러닝머신 좀 타시고 근력운동 하시면은 바로 이제 회복입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7842님 운동 잘하시고 들어가서 좀 쉬세요. 방금 소개해드린 1200님, 7842님께는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The Ting Tings의 Shut Up and Let Me Go.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적은 돈 아끼려다 큰 돈 쓴다.
1: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파.
0: 엄마, 기침 아직도 하는 거야? 너무 오래 가는데.
1: 괜찮아. 아유, 금방 나. 아유, 뜨거운 물 좀 먹어야겠다.
0: 아우, 뭘 금방 나. 금방 낫기는 더 심해진 것 같구만. 병원 다녀왔어? 안 갔지? 열도 나는 것 같은데.
1: 아유, 뭐 감기로 병원을 가. 돈 아깝게. 아유, 그 돈이 얼만데. 아유, 안 가대. 안 가대.
0: 아, 엄마, 요즘 감기 진짜 독하대. 병원에서 주사 한 방 탁 맞으면 다 나.
1: 아유, 이따 약국 가서 감기약 사 먹으면 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0: 아우,
1: 마.
0: 아우, 약국약으로 안 된다니까. 병원 좀 가. 엄마 기침 소리 듣기 싫어.
1: 아우, 시끄러. 잔소리 하지 마. 아우, 엄마 알아서 할게.
2: 어, 유원아. 아빠. 퇴근했어?
0: 어, 아빠. 이제 나 막 회사에서 나왔어.
2: 아, 그럼 집 가서 그 엄마 속옷이랑 칫솔 좀 챙겨와. 아빠가 그 주소 하나 보낼 테니까 그걸로 갖고 오면 돼.
0: 아빠 어딘데? 어디로 오라는 거야?
2: 아, 니네 엄마 입원했어. 독감이란다.
0: 어? 독감?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아니 근데 얼마나 심하길래 입원까지 해. 많이 안 좋대?
2: 아, 뭐 그... 폐렴 증상도 좀 보인다고 해서 하루 정도 입원하고 수행 맡기로 했으니까 아이고 잔말 말고 그냥 갖고 와.
0: 아, 내가 못 살아 진짜. 그러게 진작 병원 좀 가라니까 말을 안 듣고 진짜. 아유.
2: 아유, 아빠도 얘기했는데 그 말 안 듣더니 진짜. 자, 입원비 잔뜩 깨지게 생겼다고. 안 그래도 엄마 입 대빨 나왔다 진짜.
0: 아유, 엄마 옆에 있어? 좀 바꿔봐.
2: 에이 뭘. 엄마가 너 잔소리할 거 뻔하다고 안 봤는데.
0: 아, 잘못한 건 안 아버지. 딱 기다리라 그래.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할 거니까. Yo, yo. Yep.

0: 세븐틴 아낀다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적은 돈 아끼려다 큰 돈 쓴다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우,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기침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스튜디오에 약간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1: 아니,
0: 느낌인데.
1: 무슨 소리세요?
0: 괜찮으시죠?
1: 아유, 괜찮죠. 네. 괜찮죠.
0: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저희 집에는 아빠가 병원을 진짜 절대 안 가시고요. 약도 안 드시는데. 아, 진짜 오늘 감기에 걸리셨어요. 실제로.
1: 그래요?
0: 어제부터. 네. 그래서 계속 기침하고 이러면서 막 병든 닭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약을 먹어 병원에 좀 가야 돼. 이러고 좀 있으면 나 이러면서 진짜.
1: 저도 20대 때는 네. 병원 잘 안 갔거든요.
0: 네.
1: 왜냐면 뭐 며칠 있으면 나으니까.
0: 안 낫지 않아요 이제?
1: 이제는 병원에 꼬박꼬박 갑니다.
0: 가야 돼요.
1: 네.
0: 감기에 걸리면 어쨌든 남들한테 피해도 주고 일에 지장도 있고 해서 가면 빨리 나으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가면은 금방 낫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아침마당에 처음 들어갔을 때
0: 네.
1: 스트레스성인지 몰라도 근육 경련이 왔어요.
0: 네.
1: 근데 이게 한 달 반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0: 맞아, 기억난다 그때.
1: 네, 그래서 팔이 떨린다고 막
0: 네.
1: 제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안 가고 그냥 아 뭐 저 마그네슘 약 같은 거 먹으면 낫겠지 했는데
0: 네.
1: 안 나와서 가서 그 진단 받고 네. 수액을 딱 맞으니까 한 두 번 맞으니 낫더라고요.
0: 아 뭐야?
1: 근데 진짜로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였긴
0: 아.
1: 하대요.
0: 근데 또 아빠한테 뭐라 할 것도 아닌 게 저도 사실 병원 잘 안 가. 그러니까 그 목감기나 감기 이런 거는 방송에 지장이 있으니까 바로 가는데 제가 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 크게 넘어져가지고 이 정강이에 혹이 생겼거든요. 근데 뭐 워낙 이제 많이 넘어지니까 그냥 또 넘어졌네 없어지겠지 했는데 그 부분이 착색이 엄청
1: 된 거예요. 아,
0: 이게 멍이 안 빠지고 지금도 있는데 착색이 되면서 아직도 혹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병원에 안 가고 있긴 하거든요.
1: 뭐 하는 거예요? 가야죠 병원.
0: 근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1년 지나도 안 나, 2년 지나면 낫지 않을까? 언젠가 낫지.
1: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저희 동기 중에 이혜연 아나운서라고 있거든요.
0: 아.
1: 애늙은이. 이혜연 아나운서는 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갑니다.
0: 예언이는 정말 저한테 언니 빨리 병원 가 이러면서.
1: 거기는 네.

0: 진짜 100살까지 살 거예요.
1: 거기 약간 건강 염려증이에요, 살짝.
0: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네. 조금 증상이 안 좋다고 하면 병원을 빨리빨리 가니까 저한테도 막 잔소리를 해요. 네. 막 목이 안 좋거나 그냥 병원 가라. 네. 근데 저는 제 목이 강철 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안 가고 참는 편인데.
1: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네. 네.
0: 저희 둘 다 가야겠네요.
1: 생각해보니까 뭐 누굴 뭐라고 할 게 없네요. 저희부터 정신 차리는 걸로.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리고 저는 좀 이 적은 돈 아끼려다 큰 돈 쓴다라는 이 문구가 최근에 네. 좀 와닿기 시작했어요.
1: 왜요? 왜요? 그러니까
0: 저는 최대한 좀 싼 거 사서 네. 대충 틀어막자는 그런 주인데 근데 결국 작은 돈 작은 돈 작은 돈 쓰고 나중에 큰 돈을 쓰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물건도 한 번 살 때 좀 좋은 거를 사면 좋은데
1: 특히 옷이 좀 그렇잖아요.
0: 아내는 그런 주의거든요. 네. 이왕 살 거면은 제일 끝판왕인 좋은 걸 사라.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자잘자잘한 걸로 사다가 결국 그걸 사니까
1: 저도 그래요.
0: 그렇게
1: 두 배가 드는 거예요.
0: 해서 잔소리를 들어요.
1: 네. 아, 뭐 문제가 많은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닌데요.
0: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병원 갈까요 지금? 뭐 입원해요? 뭐 여기서도 혼내고 있어.
1: 아니 아프신 분들 네, 저희처럼 그냥 이렇게 끝까지 미루지 마시고요. 병원 잘 가셔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희 아빠를 이게, 비롯해서요.
0: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네. 병원을 좀 친구처럼
1: 맞아 친구처럼
0: 이렇게 생각해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모처럼 되게 마치 교양 프로그램처럼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침마당 MC와 함께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0: 예, 건강 또 궁금하시면은 목요일에 또 쌤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목요일마다 좀 잘 찾아주시고요.
1: 여기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다니, 얼른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나 보군요.
0: 예, 자, 알겠습니다.
1: 박정규 씨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1: 저희는 에스파의 노래 Better Things 듣고 올게요.

0: 에스파 베럴띵스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2323님, 제가 잘 때마다 이를 악 무는 습관이 있거든요. 최근 더 심해진 건지 일어나면 턱이 뻐근해요. 아니 왜 그렇게 이를 악 무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뭐 꿈에서 화나는 일이라도 있었나? 사람마다 이제 잘 때 그 습관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간에 인상을 이제 팍 쓰고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평소에는 안 그런데 잘 때 인상을 쓰니까 선이 하나가 이렇게 내천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악무는 그것도 좀 보톡스를 맞으면 괜찮아진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의학적인 거니까 의사와 상담하시고요. 너무 이렇게 악무면 좀 아프지 않으세요? 좀 아플 것 같은데 턱이 좀 뻐근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입에 물고 자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에서 화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습관인 거예요. 습관.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저처럼 이제 인상 쓰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코 골고 이 갈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렇게 앙 다물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람마다 참 그 잠버릇이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2323님 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쇼리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샤이니의 One of On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상황입니다. 출근 트렌드를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 처리하는데요. 분당수서로 도심 쪽 탄천 1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복정부터 여파받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이동량이 늘었고 여의하류진을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가양대교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분기점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또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에서 남한산분기점까지 차량들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벌써 6시가 다 되어가네. 문을 닫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훨훨 날아가자, 빨리 뛰어가자, 하얀 구름 타고 가자. 피자를 좋아하는 내게 사랑을 담아 예쁘게 만들어야지. 장미 한 송이에 파란 리본 메어 예쁜 내 마음을 담아. 토마토와 버섯을 찾자, 제일 빨갛고 부드러운 놈으로. 두근두근 뛰는 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쿨의 줄리앙 중에서. 6월 23일 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설레는 아침이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스쿨의 줄리앙,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양은정님 어서 오세요. 이영선님 굿모닝, 좀 늦게 출근하고 거실에 들어오는 햇살과 바람이 좋아 기분도 좋네요. 이 기분 경아님한테도 전달합니다 하고 하트도 가득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아, 그 기분 전달 잘 받았습니다. 3832님 굿모닝입니다. 날씨 상쾌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좀 비오는 지역도 있고 하긴 하던데 서울은 지금 굉장히 쾌청합니다. 그쵸. 그리고 김유희님 하늘이 너무 화창해서 계속 하늘을 보게 만드는 화요일이네요. 그쵸. 참 맞습니다. 오늘 7435님 출근길에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이상부님 안녕하세요. 노각오이 무침 토마토 달걀 볶음 하면서 우아조와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이 메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침 건강하게 시작하시네요. 2793님 경아 누나 출석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고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는 우아조 추천입니다. 우리의 아침, 이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약속해 주시죠. 점심 먹으면서 회사 동료에게 추천하겠다, 운동하러 가서 친한 회원에게 추천하겠다, 이렇게 우아조를 누구에게 추천할지 알려주시면 모두 다섯 분 추첨해서 다섯 분 모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 장씩 드립니다. 커피 같이 드시면서 우아조 홍보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0: 대비해.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존박이에요. 굿데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김규진님, 결혼한 지 14년 되는 날입니다. 동갑내기 부부로 아들, 딸 키우면서 정신없이 지내왔어요. 올해는 친정엄마께 아이들 맡기고 둘이 여행 갈 계획이에요. 둘만의 여행은 오랜만이라 생각만 해도 좋아요. 결혼기념일 축하해주세요. 4687님, 24년 12월 24일에 군대 간 아들 오늘 제대합니다. 지금 데리러 가고 있어요. 축하해 주세요. 8934님, 반년 만에 정기검진 다녀왔는데요. 다행히 혹도 다시 안 생겼고 건강하대요. 1년 뒤에 오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결과 듣는 순간 눈물만큼 안심됐어요. 너무 기쁜 소식 언니에게 축하받고 싶어 전해보아요. 유아림님, 중요한 면접이 있었는데 잘 보고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듣고 모르는 부분은 선임분들께 물어봐가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이를 잘 배워서 베테랑으로 발전하는 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새 출발 축하해주세요.

비치보이스의 펀펀펀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한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생일, 기념일, 입사, 승진 등등 좋은 소식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우아조 추천입니다. 우리의 아침 누구에게 추천하실지 알려주세요. 모두 5분 추첨해서 5분 모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2장씩 드릴게요. 우아조 추천하면서 같이 커피 드시죠. 이은미님, 날이 흐린

어젠 오랜만에 치킨을 먹었어요. 이유미님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지금 서울 안에서도 혹시 흐린 지역이 있는지 다른 지역이신지 모르겠어요. 어젠 오랜만에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맛나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백숙이나 삼계탕 먹을 예정인데 몰아서 닭고기를 먹네요. 우아족 가족분들 모두 몸보신 하셔요 하셨어요. 아유, 여름 몸보신 이제 시작하시나 봐요. 초복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7월 중순쯤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아, 정식으로 지금 삼계탕을 먹을 날은 이제 한 달 좀 채 안 남은 건데 아 근데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고 따뜻이 아니죠. 더워지면 제일 먼저 삼계탕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몸이 바라는 건가? 작가님이 바로 알려주셨네요. 초복은 7월 15일이랍니다. 한 20여일 남았네요. 이현선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우리 딸 다현이가 헬스장 처음 가는 날인데 쑥스럽다 해서 경아님 라디오 들으며 용기 내라 했는데 잘하고 오겠죠.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고 살짝 얘기해줘요. 듣고 있을 거예요. 아, 쑥스럽다고요?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 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주변을 보지 않거든요. 자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파이팅입니다. 헬스장 가시는 거 뭐 운동을 하시는 게 지금 헬스장 자체를 처음 가보신다는 건지 아니면 좀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작정한 날 오늘 첫날이다 그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운동 통해서 건강도 챙기시고 체력도 증진시키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이에요. 박영수님, 출근 전에 도시 텃밭 갔다 왔는데 토마토가 3개 익어서 따왔어요. 아, 요즘에 텃밭에서 직접 기르셔가지고 수확하시고 아니면 뭐 기대된다 이런 사연들 많이 주시네요. 직접 기른 토마토 맛 왜 이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지랑 오이도 따왔는데 저녁에 반찬 만들어준다고 퇴근 후 빨리 오라고 하네요. 벌써 기대돼요 하셨어요. 아, 이 정성으로 기른 것들이라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8233님, 엄마가 보리밥 식당을 하시는데 오늘은 휴무라 엄마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이 소박이와 무생채도 하고 비빔밥, 채소도 같이 썰고 하니 너무 좋아하셔요. 오늘도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네요. 아, 참 언제 먹어도 뭐 맛있는데요. 이 여름에 먹는 보리밥의 그 비빔밥. 아우, 너무 맛있잖아요. 고추장 넣어가지고 쓱쓱 비벼가지고 한입 먹으면 아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8233님. 권중훈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맑고 푸른 아침 하늘처럼 우리의 아침 가정 모두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화요비의 오 여름 들으시면서 이 여름 즐기십시오.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임신한 딸을 만나 몇 가지 반찬과 군고구마를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 앞 공원을 지나다 비어있는 벤치에 앉는다. 이미 해는 져서 깜깜한데 공원을 둘러싼 높은 아파트들이 집집마다 불을 밝히고 있고 곳곳에 가로등도 반짝거리고 있다. 낮에는 뛰어노는 아이들도 많았을 거고 빠르게 걸으며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공간. 소란스러움이 사라지고 고요함만 가득한 공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니 여러 생각이 스친다. 딸이 밥을 잘 먹어야 할 텐데,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 동료가 잘 이겨내고 돌아와야 할 텐데,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도시의 불빛처럼 반짝이는 빛이 켜지길 바라는 마음도 든다. 그렇게 앉아 여름의 밤공기를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 눈앞 풍경에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나는 반딧불 황가람의 노래 오늘의 일상 한 컷 보내주신 7237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밤에 한적한 공원 운치 있죠.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 정리하기도 좋고요. 이현주님 도심 속 공원 제가 딱 좋아하는 풍경입니다. 사색할 수 있는 벤치도 최고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그 삭막한 도시라 하더라도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제 근처에 있으면 또 가장 좋고요. 참 평안한 그런 풍경을 보내주셨네요. 아 근데 요즘에 이제 밖에 다니다 보면 요즘에 러브버그도 너무 많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곧 고지 아니죠? 요즘에 모기 또 등장했다는 얘기도 많이 주시기도 했고 그래도 본격적으로 목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런 공간에서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감사하고요. 7237님께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들어온 풍경,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그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오, 김민정님 KBS 콩 퀴즈 풀고 출첵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증도 해주셨네요. 아 이런 이벤트 알려드린 보람이 있습니다. 김민정님이 푸신 그 퀴즈 이벤트 KBS가 중계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 월드콩 퀴즈 이벤트 있어요. 그 어플 콩 열고 상단 배너 클릭하고 퀴즈 푸시면 되는데요.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과 햄버거 세트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월드콩 퀴즈 이벤트는 6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박용수님, 반딧불 노래 들으니 우리 동네 붕어빵 가게에 붙어있는 글이 생각나네요. 가게 벽에 나는 붕어빵인 줄 몰랐어요. 나는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라는 글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나는 반딧불 노래 가사를 개사한 거였어요. 아 참 이런 센스 넘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니까요. 아 좀 슬프다.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붕어빵이라니. 하지만 맛있으면 됐죠. 3735님. 어제 오후 5시 넘어서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더니 오늘 아침은 조금 시원하게 시작하는 것 같네요. 날이 덜 더울 때 일 끝내야 할 텐데요. 마음만 급하고 손은 잘 안 움직이네요. 하셨네요. 아 요즘 좀 날씨가 계속 비 오고 흐리다 개고 화창하다가 또 흐리고 좀 이 반복인 것 같아요. 권한숙님 흐린 아침입니다. 저번 주말부터 자격증반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휴, 8시간 앉아 공부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학창시절엔 어떻게 앉아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점심시간에 다들 밥 반찬 가져와서 먹는 재미가 좋아요. 3주 더 해야 돼요 하셨네요. 어휴, 거의 한 달 정도 더 달리셔야 하군요. 공부라는 게 사실 혼자 해내야 하는 거긴 한데도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낼 수 있고 좀 덜 힘들지 않나요? 참 그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즐거움 찾아가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즐겁게 열공하시죠. 파이팅입니다. 박희우님 생일이에요. 그런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난주 목요일부터 문경에 출장 중이에요. 오늘 복귀인데 아침에 큰 아들의 따뜻한 문자에 힘이 나네요 하셨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복귀라고 하시면 집에 이제 돌아가셔서 저녁에 혹시 같이 좀 식사를 하시나요? 오늘 좀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반갑게 만나십시오. 천민지님 오늘 아침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뜨끈한 누룽지탕 드시고 계신다고요. 지금 계시는 곳들 날씨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시비메스의 휘파람 그리고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 이어드릴게요.

추천 부탁드렸어요. 우아미님, 경아님 방송을 들으며 아이의 힘든 입시 시기를 잘 보내고 있는 고3 엄마입니다. 오늘 광교의 노진심, 노는 일에 진심인 멤버 엄마들과 소소한 와인 모임 하러 가요. 그 친구들에게 우아조 이미 추천했는데 오늘 또 추천할게요. 와, 수험생 엄마들이신 건가요? 아, 진짜 정말 이제 노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모임 재밌네요. 노는 일에 진심, 노진심. 아우, 잘 노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모임 흥하시길 바랍니다. 이동수님, 오늘은 복지관 스마트 중급 교육 받는 날입니다. 20명이 교육 받는데 추천하려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오, 고맙습니다. 강수연님, 딸 친구 엄마에게 우아조 추천해주고 싶어요. 곧 출산하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육아하라고 하려고요. 11년 만에 출산이라 떨릴 듯요. 노산이라 걱정되는데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어우, 무엇보다 건강하게 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전해주세요. 김경숙님, 저희 영양사 선생님께 추천할 거예요. 곧 다른 지점으로 가시는데 우아조 추천하고 그곳에서도 우아조를 널리 알릴 수 있게 할게요. 아자! 하셨네요. 9077님, 택시 운전하시는 시아버님께 꼭 추천드릴게요. 항상 좋은 노래와 목소리로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님의 사랑스러운 추천을 꼭 받아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소개된 분들 모두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 장씩 드립니다. 우아조 추천하시면서 나눠드세요. 콜드플레이예요. Adventure of a Lifetim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5: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우아조에서 들으시고 커피 쿠폰도 받으시죠.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꾹꾹으로 장숙자님이 신청하셨네요.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연희램프 3차로의 추돌사고 나서 홍제램프부터 여파받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천호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구리 암사대교부터 밀립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을 가기 전 죽존에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일대 정체 빚고 있고요. 이후 남사진이에서 속도가 더딥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입니다. 중부 1터널 입구에 사고 나서 1차로가 막혀 있고요. 상곡분기점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분기점에서 속도가 내려가고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에 차량들 몰려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둔대와 용인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꽃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6: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7: little thing was there to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더 자두의 김밥입니다. 우아주에 솜씨 좋은 분들 많으셔서 소풍날도 아닌데 김밥 종종 싸드시더라고요. 사진도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또 요리 잘못하는 저로서 놀라운 점은 김밥을 매끄럽게 잘 마신다는 건데요. 여기서 퀴즈! 서툰 사람이 김밥을 말 때 김이 찢어져서 내용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흔히 뭐가 터졌다고 할까요? 가사에도 나오죠. 1번 옆구리, 2번 함성, 3번 스캔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밥을 말다가 김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걸 뭐가 터졌다고 표현할까요? 1번 옆구리, 2번 함성, 3번 스캔들.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더 자두의 김밥.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0: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7: 이 노래 다 알지? 더 자두의 김밥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김밥을 말다가 김이 찢어지기도 하죠. 이럴 때 옆구리가 터진다. 오늘의 정답 1번 옆구리죠. 8514님 옆구리요. 저도 옆구리 터질 듯 살이 찌네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좋은 곡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고요. 1195님 1번 옆구리. 김밥 사다가 옆구리가 터진 김밥 많이 먹었어요. 아, 옛날에 어릴 때 특히 많이 그랬는데 그 끝에 꽁다리 나오면 얼른 먹고, 이거 자르다가 터지면 그거 얼른 먹고, 그러다가 엄마가 그만 먹으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요. 정도환님 1번 옆구리. 저 지금 김밥 싸다가 퀴즈 나와서 옆구리 터졌는데 말다가 얼른 정답 보내보아요. 김밥에 무엇을 넣어서 싸고 계십니까? 맛있겠네요. 김미현님 1번 옆구리. 아침부터 버스 놓칠까봐 정말 숨만 쉬고 뛰었더니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안 그래도 옆구리가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딱 정답이 나오네요.

2577님, 1번 옆구리. 청취하는 모든 분들 복 터질 만큼 받는 오늘 되시길 하고 아유 덕담을 주셨어요. 1398님, 1번 옆구리. 오늘 아침 이중주차로 막아놓은 차 때문에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출근 늦어져 화딱 지났는데 경아님 목소리 들으니 어느새 풀려버렸어요. 아우 다행이네요. 그리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에 내 기분을 망치지 마십시오. 손해입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3071님. 출근길 5번 버스에 올랐어요. 우아주와 같은 노래가 나와서 어찌나 신기한지요. 5번 기사님 칭찬 좀요. 천안 구구맘이에요 하셨어요. 아 5번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우아조를 채널 고정해 주신 거를 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해 주신 천안 구구맘님 역시 감사하고요. 1272님도 지금 버스에서 듣고 계시나 봐요. 수영장 가는 길 급하게 나오느라 이어폰 두고 나왔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3413번 버스에서 모든 승객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야, 3413번 버스 기사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요. 지금 뭐 5번 버스 또 3413번 버스 타고 가시는 모든 승객분들 이 아침 어디론가 향하시는 그 발걸음에 아주 상쾌함이 기분 좋은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김수경님, 오늘 날씨가 좋을 것 같아 이불 빨래를 하고 있어요. 장마가 오기 전에 보송하게 말려서 넣어놓고 얇은 것 꺼내려고요. 아, 오늘 아까 보이는 라디오 중간중간 나올 때 한강변 보니까 가시거리도 굉장히 좋고요. 먼 곳도 또렷하게 보이는 게 정말 날이 화창할 것 같아요. 이럴 때 햇빛 필요한 모든 곳에 햇빛을 쪼이는 것이죠. 김미영님, 오늘 큰딸아이 장염 다 나아서요. 퇴원합니다. 경아님 하셨어요. 어우 그간 고생하셨겠어요. 이제 뭐 다 나아서 퇴원은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드시는 거나 이런 거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큰따님. 체력도 잘 끌어올리고요. 6080님. 3년 동안 공시 준비한 아들 합격해서 시골에 내려와서 같이 듣고 있어요. 와 축하합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 모처럼 긴장 풀고 지금 고향집에서 같이 좀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나 봐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함숙님 또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가려 하니 아쉽네요. 옛날엔 시간 가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아쉬운 시간 또 올해 계획하신 것들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으니까요. 홀앤오츠의 리치걸 듣고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홀앤오츠의 리치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퀸시 존스의 아이너 코리다 였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253님이 일을 어쩝니까 경아님. 오늘 고등학생 딸내미 아침에 등교 시간은 다가오고 얼른 빨리 재촉을 시켰는데 보내고 나니 딸내미 침대에 휴대폰이 있네요. 하고 이런 어떡해요. 침대 위 휴대폰 인증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어른도 휴대폰을 두고 간 날엔 하루가 불편한데 일을 어쩝니까 경아님. 챙겨주지는 못하고 재촉만 했으니. 아이고 근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는 자기가 아주 잘 챙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외로 오늘 디지털에서 해방된 일상을 즐기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괜찮을 겁니다. 장숙자님,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침대 방향을 바꾸니 오랜만에 6시간 잤어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하셨네요. 이거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잘 때 방향 이런 거에 조금 영향을 받거든요. 장숙장님도 그런 걸 좀 느끼시는 편인가 봐요. 일단은 푹 잠을 취하실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추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이 우사님, 광교의 우아미입니다. 와, 아까 노는 일에 진심인 모임 노진심 멤버들에게 우아조를 추천하겠다고 해주셨던 분이에요. 사연 소개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노진심 멤버들 모두 콩 설치했고 우아조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 이렇게 빨리 바로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노진심 일단 그 모임 이름부터 정말 마음에 들어요. 광교의 노진심 영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408님 며칠 전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어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지인들과 같이 돌계단길 내려오다 넘어졌어요. 6주간 깁스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에휴 아유 이거 어떡하나요. 이 손가락 요런 부분이 생각보다 정말 좀 오래 가더라고요. 관절들이 있기도 하고 자주 사용하는 부위라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일단 수술 잘 받으십시오. 조경희님, 오늘 연차여서 대학생 아들과 드라이브 겸 도로로 운전 연수 나가요. 운전 가르치면서 아들과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아하하, 어떠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5539님, 요새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두통이 심했는데 선선한 바람과 함께 들려온 경아님 목소리 오늘 유난히 싱그럽게 들려요. 활기찬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오늘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나 봐요. 아 요즘 좀 신경 쓸 것도 많았고 답답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하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꼭 들어야 하는 노래 여러분의 추천으로 들어봅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유윤서님, 요즘은 사무실에서나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부터라도 항상 긍정적 마인드로 생활해야겠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우림 하하하송.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리는 오늘 곡의 노래 두 번째 곡은요. 요즘엔 휴대폰 알람 대신 콩 알람으로 경아님 목소리 들으며 기상하니 너무 좋아요 하신 8093님 신청곡입니다. 언타이틀 날개.

실시간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빈칸 채우기.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울적하면 울적한 대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죠? 신청곡 보내주세요. 실시간으로 들려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빈칸 채우기 첫 곡은요. 전선희 님이 요즘에는 잘 들을 수 없는 곡 같아 우아조에 신청해보아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 지금 같이 들어보죠. 이정현 그 누구보다 더

빈칸 채우기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유소희님 신청곡으로 빈칸 계속 채워봅니다. 장혜리의 추억의 발라드.

지금 470번 버스 운행 중인 저희 아빠도 경원이 방송 틀고 다닐 거예요. 오늘도 안전 운행하라고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 빈칸은요. 1558님.

제가 좀 전에 이선이 한바탕 웃음으로 노래 가능합니까? 그 경상도 억양으로 읽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청해 주셨던 1558님이 여기는 진해입니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와, 퀴즈는 아니지만 맞췄어요. 신나라. 오늘 빈칸 채우기는요, 김성철님 신청곡으로 마무리합니다. UN의 파도.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KBS Radio.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232님 우아조 시작부터 출근길에 듣고 있어요. 11개월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지 3주가 지나갑니다.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버티는 게 가장 어렵죠. 그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시네요. 파이팅입니다. 1232님 적응 잘 하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6080님이 신청해 주신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화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 점차 풀리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는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은램프 3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정릉램프부터 밀립니다. 북부간선로 구리 방향 묵동나들목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차로 변경해 주시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부터 구리 암사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가양대교 4차로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방향 노고산 1터널에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의정부부터 지체 정체 이어지고요. 지나서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서부영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린 가끔씩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길 때가 있죠.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괜히 집에 와서 풀고요. 밖에서 짜증났던 일들을 애꿎은 아이들한테 신경질 내고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퉁명스러운 말투와 태도로 화풀이할 때도 있어요. 속에 쌓인 것을 풀어버리면 후련할 것 같지만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나면 후렴함 대신 부끄러움이 찾아오죠. 특히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그 부끄러움은 두고두고 오래 남아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쌓인 스트레스, 애먼 사람한테 풀 돌리지 말고요. 어떤 얘기든 지금부터 러브레터에서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6월 23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임백천, 고영선 함께 부른 한마음이었습니다. 아, 임백천 선배님 목소리 들었네요. 사인 감